올해 나이가 91가 되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근호 선생님께서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살아보니 세상은 생각보다 불합리하고 우스꽝스러운 곳이었다. 산다는 건 슬픈 일이지만 사소한 즐거움을 잃지 않는 한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다. 현업에서 50년간 상담을 진행하셨다고 하니까 그 세월 동안 얼마나 다양한 인생을 보셨을까요? 수만 명의 삶을 돌아보며 얻은 지혜니까 우리가 믿어볼 만하겠죠? 자, 사소한 즐거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사소하게 찾아보면서 5월 24일 일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

찰리 푸스와 메건 트레이너가 대선배님을 노래했어요. 마빈 게이라는 노래로 24일 일요일 오늘 아침 시작했습니다. 컵 카페 앱으로 아메리카노를 시켜놓고 딱 갔는데 나왔을 때 기분이 확 좋아지면서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러니까 미리 주문해놓고 저는 학교 다닐 때 이제 미리는 아니고 주문해놓고 나올 때까지 사람 구경하는 게 재밌었는데

0: 그냥 딱 가자마자 주문하신 커피 나와 있습니다. 하긴 뭐 빠르고 좋죠. 1328님. 4779님은 아침잠이 많은 아이들이 깨우면은 금방 일어나고 아침밥까지 먹고 학교 가는 날이 종종 있거든요. 정말 일주일에 며칠 안 되지만 그런 날은 컨디션이 최고가 돼요. 아, 그렇죠. 정말 어려운 일이죠. 특히 중고생들 아침에 깨우기. 저도 할머니한테 제일 미안한 게 이유도 없이 깨워 학교 가라고 깨워주셨는데 화낸 거. 진짜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진짜 철딱선이가 없어도 너무 없었죠. 자, 그럼 광고 듣고 일요일 오늘 아침 이어드립니다.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6: 자, 따라해보세요.
7: 4만원
6: 외계관리
7: 4만원
6: 재고관리
7: 4만원
6: 생산관리
7: 사업성도 함께해요. 이카운트
6: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딸, 저번에 그 떡 뭐였지? 안 달고 맛있던데. 밥알이 살아있는 떡.
9: 밥알 찹쌀떡의 원조.
10: 100년 앞변
9: 첨가물 없이 건강한
10: 100년 앞변
9: 30년 전통
10: 100년 앞변
9: 떡 선물세트는
10: 100년 앞변
9: 1588-5678.
1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2: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1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4: 백조 싱크.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살아있다 살아있어
13: 신선함이 살아있다. 우리 땅에서 갖다 낸 K-블루베리. 식감도 신선함도
14: 살아있다 살아있어 K-블루베리.
13: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수많은 버전이 존재하죠.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빙의 쉐가지 사우다지, 슬픔은 이제 그만. 오늘 들려드린 버전은 역시 브라질의 대표 여성 뮤지션 레이라 빅예이루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하기로 한 남자친구와 낚시하러 통영 욕지도에 배 타러 갑니다. 아침 출근길에 듣던 오하윤이 오늘은 달콤하게 들리네요 라고. 아유, 그럼요. 풍경이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7469님. 3월부터 자전거로 출퇴근했더니 허벅지가 단단해졌습니다. 자꾸 거울 앞에 서서 허벅지에 힘주고 보게 되네요. 기분 탓은 아니겠죠? 만져보면 알잖아요. 근데 3월부터 하면 벌써 두 달 넘게 그 타셨다면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예요. 3811님. 중3 첫째는 아직 꿈나라고요. 초6 둘째는 친구네에서 자고 온 구. 남편은 회사 야유회 갔고. 그래서 완벽한 휴일 아침입니다. 라고. 아, 풍경이 좀. 네. 아직 자고 있는 중3 첫째. 이제 끝날 때쯤, 오늘 아침 마칠 때쯤 깨우시면 너무 늦나? 자, 여유를 즐기시라고 신청하신 2573님, 제주도 푸른밤 태연의 목소리입니다.

나의 진짜 햇살 같은 기분이 느껴지는 하림의 You Are My Sunshine 9108님의 신청곡이었는데 애들이랑 한바탕하고 집안 마트에 갔는데요 오렌지랑 딸기 할인 행사를 하더라고요 냉큼 한 봉지씩 사왔더니 금방 기분이 좋아졌어요 단순한 과일 마니아라 행복합니다 과일에 진심이시네요 예. 수요일날 사무실에 발을 접질렀는데요 어떡해 엄지발가락 뼈가 똑 하고 부러졌대요 공료기사님 애청자신데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아직도 어안이 벙벙해요 깁스하고 누워있는데 날은 더워진다고 다들 뼈랑 인대 조심하세요 아니 어떻게 접질렀는데 엄지발가락이 아유 이것도 나으려면 좀 시간 걸리잖아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빠른 쾌유를 응원합니다 9563님은 속까지 시원해지는 냉면 먹으러 남친이랑 서울 가고 있어요 어디 사시는데 보통 냉면 맛집은 지방에도 많지 않나요? 예. 말로만 듣던 오래된 냉면 맛집을 드디어 가보는 건데요 그나저나 남친 2주 만에 만나는 건데 안 싸우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할 텐데 점점점 맛있는 건 먹는데 왜 싸워요 아 진짜 저도 지난주에 예 냉면 한 그릇 개시했습니다 냉면의 계절이 된 거죠 오늘 아침을 듣는 친구가 좋아하는 노래를 대신 신청하신다는 8118님 듣고 있을 거라 믿어라고 하셨는데 일요일인데 듣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친구의 신청곡 The Velvet Underground의 Pale Blue Eyes입니다

0: 여보, 맛 어때?
1: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1: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0: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4: 강원특별자치도의 행정은 결과 통보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어려운지, 무엇이 가능한지 끝까지 설명해드립니다. 모든 민원은 공정한 기준으로 처리하고 그 과정은 기록으로 남깁니다. 부당한 압력에는 강원 안심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다시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청렴으로 설계하고 신뢰로 완성하는 강원. 이 캠페인은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합니다.
5: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9: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0: 오늘도 화창한 요일이 예상됩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2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도 5도가량이 더 높겠고 대전 광주

0: 28도, 대구 27도 예상되고요. 햇살도 강해지면서 낮 더위를 더 끌어올리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까지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고요. 중부와 남부 곳곳에서는 오후 한때 오존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낮부터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밤에는 호남과 경남 서부에도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화요일부터는 요란한 비가 이어질 텐데 일부 지역은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으로 용인에서 양지터널, 호법에서 이천, 원주와 새마을 부근에서 밀립니다. 김유정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책에서 만난 문장을 전해드립니다. 일요일 아침 귀를 기울이면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는 인도의 왕자 시타르타가 자기 자신을 찾아 헤매는 여정을 다룬다. 우선 그는 학교에 가서 지식과 깨달음을 배운다. 다음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쾌락과 사랑을 배우고 그 다음에는 장사하는 법을 배워 부자가 된다. 그리고 강의 뱃사공을 만나 돌을 깨치는 데 힘쓴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시타르타는 곧 깨달은 자, 부처가 될 것만 같다. 그런데 강력한 변수가 하나 생긴다. 시타르타의 아들이 등장한 것이다. 태어난 줄도 몰랐던 아들을 만난 순간 그는 사랑과 집착에 사로잡힌다. 부모가 매달려도 미동하지 않았고 연인이 죽어도 슬퍼하지 않았는데 아들이 자신이 거부하는 것은 참지 못했다. 사랑하고 싶고 안고 싶고 같이 살고 싶었다. 아들이 돌을 던져도 참았고 아들이 도망가면 쫓아갔다. 못내 아들이라는 끈을 잘라내지 못하여 그 주위를 종종 거렸다. 위대한 성인도 못내 힘들었던 것은 자식이다. 재위도 연인도 돈도 아니고 바로 자식이었다. 이 사실이 사춘기 엄마에게 큰 위안이 된다. 시타르타가 부처가 되기 위해 넘어야 할 가장 큰 장애물이자 가장 큰 산은 자식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나는 부처는커녕 보살도 못 되는 인간인데 평범한 인간 주제에 자식의 괴로움을 쉽게 극복하려 했다니. 시타르타를 통해 무릎을 치는 깨달음을 얻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자식이로구나.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오라, 부처님께서는 우리 사춘기 부모의 동지이시다.

네, 오늘 귀를 기울이면 나민애님의 에세이 사춘기 엄마의 오장육부 중에서 일부를 전해드렸습니다.

네, 들으신 곡은 캣 스티븐스의 Father and Son 였어요. 오늘 김수림님께서 공유해 주신 글이었거든요. 나태주 시인의 따님이시죠? 남인의 교수님의 책, 사춘기 엄마의 오장육부. 지적이고 야무진 이미지를 지니고 계신데요. 책에 보면 사춘기 남매 덕분에 오장육부 뒤집히는 얘기가 한가득 나와요. 방문을 부수고 싶으셨대요. 저는 제가 교양이 부족해서 딸과 일어나 싶었는데 다들 사는 게 똑같구나 공감하며 읽었습니다. 라고. 그죠. 아마 자식 가지신 분은 99% 공감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춘기 아이의 반항에서 얘가 왜 그러지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건데 거기서 왜 그럴까를 생각하는 순간 부모는 정말 혼돈의 케오스에 빠지게 되죠. 아이가 그만큼 아이도 뭐가 혼돈스럽고 내가 왜 이러지? 네, 든든히 곁에서 그냥 지켜보면서 응원해주는 그런 부모님이 되자고요. 네. 자, 우리 수림님께는 유산균 세트와 호박젤 세트 보내드릴게요. 또 좋은 걸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 이번 주부터 남편이 이직한 직장으로 출근을 했거든요. 나이 들어 새로운 곳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잘 다녀오라고 인사해주고 있습니다. 몇 년째 남편 통화 연결음인 I'm in love를 듣고 싶습니다. 우주 아빠 파이팅!

존 박의 네 생각이었습니다. 정현애님, 대학생 아들이 아침부터 엄마 아빠 영화 보고 오세요 라고 내쫓아서요. 얼떨결에 남편하고 영화관 데이트 가고 있어요. 지난주에 남편이랑 같이 본 지난주에 남편하고 같이 영화 본 게 언제지? 라는 얘기를 흘렸는데 그게 마음에 걸렸었나 봐요. 공짜 영화 볼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요 라고. 아유, 아들이 다 컸네 진짜. 네. 자,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마시멜로 조나스 브라더스가 함께합니다. Live before you love me.

0: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피로에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2: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엔젤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사계절용 VN 선크림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선함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압도적인 탈취력 버터 만다린에서 고체 탈취제를 드립니다. 자, 일요일 오늘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0624님의 또 레이디 인 레드 신청곡이거든요. 크리스티 버그의 이 곡 듣고 잠시 후 3부에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짙푸른 동해의 파도가 절벽에 부딪혀 하얀 포말로 흩어지는 곳. 양양 낙산사에는 천년을 이어온 신비로운 약속이 전해집니다. 신라의 승려 의상은 관음보살의 자비로운 손길을 구하며 이 바닷가에서 기도를 올렸는데요. 정성이 하늘에 닿은 듯 어느 날 거친 파도 사이로 신비로운 기운이 서린 붉은 연꽃 한 송이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눈부신 꽃 위로 관음보살이 나타나 의상에게 깨달음을 전했고 그 성스러운 자리에 세워진 작은 암자가 바로 오늘날의 홍면암입니다. 바다 위에서 피어난 한 송이 붉은 연꽃. 그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누군가의 간절한 염원이 기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죠. 천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낙산사의 바람은 그날의 향기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3: FM for you. 행복을 찾아가는 해답,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삶을 살펴 더 나은 이민 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일을 위한 함께 찾아가는 행복,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국가데이터처.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MBC 강훈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내 마음의 풍금 장필순 그리고 한동준 두 분의 목소리였습니다. 이게 지금 들려드렸다는 뜻은 한 주 동안 엄청 하트를 많이 받은 노래라는 말이 되죠. 화요일 날 들려드렸는데요. 영화도 노래도 너무 순수해서 제목만 들어도 마음에 때가 벗겨지는 것 같다고 4014님 얘기. 저런 선생님이라면 짝사랑 안 할 수가 없죠. 오랜만에 영화 다시 봐야겠어요. 7732님 외에도 많은 분들이 하트를 눌러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평소 때 미니로 우리 오늘 아침 듣고 계시다면 마음에 드는 곡 있을 때 그 곡 위에 있는 하트 표시 눌러주시면 아티스트 송으로 주말 3부 첫 곡으로 들려드릴게요.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4: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헤나루살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0: 국밥에도
1: 당진의 나르쌀.
0: 국밥에도
1: 당진의 나르쌀.
0: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로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2: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들으신 곡 7174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정말 아주 블루지함이 한가득 느껴지는 칼레오의 Way Down We Go였습니다.

영화관의 플레이리스트. 오늘은 성북구에서 황영하님이 플리 제목이 아이고 꽃 그리고 나입니다. 몇 주 전 월요일, 월요병이라고 하기에는 하루 종일 몸과 마음이 물먹은 솜처럼 무겁고 무기력했어요. 퇴근하고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도 왜 그렇게 멀리 느껴지는지. 평소라면 한시라도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역까지 달려가 만원 지하철에 몸을 구겨 넣었겠지만 그날만큼은 그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터덜터덜 천천히 걸어와 지하철 역사 안에 있는 꽃집 앞을 지나는데 향기로운 꽃향기가 제 코를 찔렀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보니 활짝 핀 노란 프리지아더라고요. 예쁘기도 하고 가격도 저렴해서 잘 포장된 프리지아 한 다발을 사들고 집에 가는 열차에 탔어요. 가만히 보면서 가는데 꽃이 요술을 부리는 건지 몸과 마음에 조금씩 활기가 도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눈에 잘 띄는 곳에 프리지아를 꽂아두니까 진짜 며칠 동안 기분 전환이 되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유난히 지치고 힘든 날 그 누구도 아닌 스스로를 위해 꽃을 선물하는데요. 꽃향기가 묻어있는 노래 몇 곡을 골라봤습니다. 자, 이런 사연과 함께 있는 곡들입니다. 신인수, 장미의 미소, F.R. David Words, 김세정, 꽃길.

김세정의 꽃길, 앞서 FR 데이빗의 Words, 신인수 장미의 미소, 꽃 그리고 나라는 플레이리스트였어요. 황영하님의. 네. 그러니까 뭐 꼭 그렇게 곡들이 뭐 서로 간에 어떤 연관성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노래 세 곡을 함께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코너니까 어떤 하나의 사연과 함께 거기에 꼬리를 꼬리를 무는 그런 선곡들로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선택되신 분들께는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일단 우리 영하님께 로스팅 원두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자, 저희가 보너스 추천곡으로 좀 화사한 노래 어떤 곡이 좋을까 했는데 레드벨벳의 Feel My Rhythm이라는 노래 보너스로 준비해봤습니다.

0: 뭐?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0: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옥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2: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5: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2: 하이퍼스.
6: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7: 와우
6: 스티커 3단지 명함 다 있어.
7: Yeah.
8: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6: 요즘 낙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9: 인쇄는 와우 플러스.
10: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1: 제가 들어드릴게요.
12: 여기 앉으세요.
1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3: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4: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오늘도 낮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은 29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더 덥겠고 대전 광주 28도, 강릉 25도, 부산은 23도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 햇살이 뜨거운 만큼 자외선도 강하겠고요. 중부와 남부 곳곳에서는 오후 한때 오존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낮에 제주를 시작으로 밤에는 남부지방까지 확대하겠고 모레 화요일에는 전국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비는 강하게 쏟아지겠는데요.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최대 2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돼 호우특보 가능성도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방향 창원 1터널 부근 사고로 혼잡하고요. 남해 일지선 함안방향 산인요금소 부근도 사고 여파로 밀립니다. 김유정입니다.
15: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마음을 담아 전하는 이야기 문득 너에게. 오늘 오수미님의 사연과 만나볼게요. 남편과 인형 뽑기를 하러 갔어요. 여러 기계를 둘러보다가 갑자기 슬리퍼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제 마음을 읽었는지 남편이 저거 마음에 들어? 내가 뽑아줘? 한번 해보자 하는 거예요. 카드로 결제를 하고 기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분명 이런 거 안 될 것 같은데 돈만 낭비하는 것 같은데 하는 순간 세상에 하나를 뽑았어요. 우와 대박이다. 슬리퍼를 꺼내는데 세상에 남편이 하나를 더 뽑은 거 있죠. 당연히 안 될 거라고만 생각했거든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끔은 행복이라는 것도 봄바람처럼 내 삶에 다가와 부는구나. 요 며칠 마음을 쓰는 일이 많아서 힘들었는데 이런 순간도 있구나. 인형 뽑기 하나에 행복을 느끼는 게 좀 이상할 순 있겠지만 생각지 못한 행운이 저를 아주 기쁘게 했답니다.

야, 호기롭게 도전하신 남편이 슬리퍼를 두 개나 뽑아서 정말 정말 다행이네요. 이게 참 인형 뽑기, 이게 정말 돈을 갖다 붓기 쉽상인데, 예, 아무튼 그거 참 뭐라고 뽑게 되면 막 박수치게 되고, 네, 앞에서 막 펄쩍펄쩍 찐 적도 있어요 저도. 아무튼 그 짧은 순간만큼은 엄청난 성공을 한 것 같은, 그것도 도파민인가? 아무튼 그런 기쁨도 다녀갔으니 앞으로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견디는 게 좀 수월해지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자, 5월 24일 일요일 문득 너에게 이렇게 답장 전해봅니다.

0: just getting started.
1: Oh, I love you. 아쿠아의 바비걸. 야, 진짜 정말 오랜만에 들었어요. 오늘 오수미님의 사연과 함께 이어드렸는데, 야, 진짜 두 개는 진짜 대단한 거예요. 하나는 운이 좋다고 해도, 근데 진짜 슬리퍼도 뽑고, 저는 그게 제일 부럽더라고요. 피규어 비싼 거, 그 상자인데 절대 안 들리는데 그걸 또 뽑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8316님은 아파트 알뜰 장터에서 아들이 뽑은 행운권이 2등에 당첨됐대요. 쌀 20kg 한 가마니를 받으셨다고. 아우, 예, 우리 집은 뽑기 운이 없어. 안 돼, 어차피. 라고 한 제가 민망했습니다. 아들, 잘했어. 라고. 자, 생각지도 않았을 때 이렇게 되니 더 반갑고 기분 좋은 거죠. 우리 고등학생 딸내미가 너무 웃겨요. 친구들은 학원 끝나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나 햄버거, 뭐 마라탕 이런 거 사 먹는다는데, 우리 딸은 갈비탕, 해장국 이런 것만 먹는다고요. 아재 입맛, 누굴 닮은 걸까요? 5610님, 글쎄, 본인은 아니시라는 건 뭐 남편이겠죠. 자, 신청하신 곡 들려드릴게요. 이재훈, 사랑합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잔나비와 카리나가 함께했습니다. 회사의 새로운 직원이 매일 작은 큐빅 귀걸이를 하고 다니는데 보면 볼수록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서 이따가 귀 뚫으러 갑니다. 겁이 많아서 나이 50이 되도록 미뤄왔는데 도전해 보려고요. 근데 도저히 혼자는 못 가겠고 딸이랑 같이 가서 손 꼭 잡고 성공할게요. 아, 4304님

시작해서 2주째 따라다가고 있는데요. 아들은 10km를 뛰고 저는 빨리 걸어요. 아들과 잠깐이라도 같이 있고 싶은 마음, 이 엄마 마음, 아들은 모르겠지요. 알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래도 같이 나가신다니까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자, New Hope Club이에요. Getting Better.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2: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0: 드라마.
1: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2: 자, 일요일 오늘 아침 함께해 주신 아침 가족들 감사합니다. 편안한 점심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끝곡은요, 오랜만에 록셋의 It Must Have Been Love 준비했습니다. 내일 월요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베란테 김지훈입니다. 세상의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춘 음악가는 없을 겁니다. 저마다 약점 하나씩은 안고 있죠. 그런데 팀이 되어 화음을 맞추다 보면 나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다른 멤버의 강점으로 완벽히 채워지더군요. 서로 다른 목소리와 개성이 부딪히며 원한 부분들은 깎아내고 쉼없이 다듬는 과정은 절대 혼자

매주 일요일에 함께하는 최애탐구 생활. 한 분야를 대표하는 스타의 음악과 이야기를 하나씩 탐구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이미 눈치채셨을까요? 방금 듣고 온 베이비의 주인장이자 21세기 전 세계를 뒤흔든 아티스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팝스타죠. 오늘은 저스틴 비버 만나보겠습니다. 1994년 캐나다에서 태어난 저스틴 비버. 어릴 때부터 음악 재능이 뛰어났던 걸로 유명했대요. 드럼, 피아노, 기타를 독학으로 배웠고요. 어머니께서 노래 부르는 영상을 너튜브에 올리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당시 저스틴 비버 영입을 노린 사람은 당대 최고의 가수였던 어셔, 저스틴 팀버레이크였대요. 결국 어셔가 영입 경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는데요. 이 저스틴 비버가 2009년에 발표한 1집의 세 번째 싱글 베이비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단숨에 슈퍼스타에 등극했습니다. 히트곡도 정말 많고 세월에 따라 음악 스타일도 많이 달라진 가수인데요. 오늘은 저스틴 비버의 음악 하나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본인 커리어 역사상 처음으로 빌보드 1위를 기록한 곡입니다. What Do You Mean? 바로 띄워드릴게요.

저스틴 비버의 What Do You Mean 함께 하셨습니다. 아, 저스틴 비버가 본인 커리어 역사상 처음으로 빌보드 1위를 기록한 노래 함께 하셨는데요. 저스틴 비버는 어린 나이에 너무 큰 인기를 얻으면서 힘든 시기도 보내기도 했습니다. 사생활 논란이나 돌발 행동들로 이미지가 흔들리기도 했고요.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모습도 자주 보였는데 이후에 한동안 본인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뒤 여러 노래를 출범시키면서 다시금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 Soul이나 Love Yourself 같은 곡들이 대표적인데요. 덕분에 현재까지 그 슈퍼스타 팝스타의 자리를 공고히 지키고 있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Soul이 또 Love Yourself까지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저스틴 비버의 커리어 전환점으로도 많이 언급되고 있는 곡들이죠. 소리 듣고 Love Yourself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특히 Love Yourself는 에드 시런이 작곡에 참여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원래는 에드 시런이 본인의 앨범에 넣으려고 만든 노래인데 자신의 이야기 중에서 이 가사와 맞는 인상적인 기억이 없어서 저스틴 비버한테 선물을 한 노래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오픈된 삶을 살아야 했던 이 슈퍼스타였던 만큼 이 저스틴 비버의 연애사도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요. 2018년에 헤일리 비버와 결혼한 이후에는 이전보다 차분해진 모습도 많이 보여준 저스틴 비버입니다. 덕분에 결혼 이후에는 따뜻한 사랑을 노래하는 가수로 변신을 했는데요. 또 아내 이름을 제목으로 노래를 발표했어요. 그 노래 지금 바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저스틴 비버의 헤일리 함께 듣고 올게요.

저스틴 비버의 로맨틱한 모습까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곡. 아내의 이름이 제목인 노래, 저스틴 비버의 헤일리까지 함께 될 것 같습니다. 저스틴 비버의 일대기를 살펴보면요. 뭐 세계적인 팝스타, 뭐 슈퍼스타라기보다 아주 어린 나이에 엄청난 성공과 관심을 경험하면서 물론 어려움도 있었고 슬럼프도 겪었지만 하나하나 극복하고 조금씩 성장해온 인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매주 일요일마다 돌아오는 최애탐구생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애탐구생활에서는 좋아하는 가수 한 명 콕 집어서 그 가수의 노래 쭉 연이어서 한 시간 동안 들어보는 시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인 저스틴 비버의 이야기와 그의 노래 함께 듣고 계십니다. 제가 중학생 때 저스틴 비버가 내한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콘서트 현장에 갔었는데 제 인생의 첫 번째 콘서트여서 아주 생생하게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라이브 무대 또 콘서트 현장을 떠올리면서 오늘 최애탐구 생활을 준비해봤는데 지금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저스틴 비버의 일대기도 나누고 저스틴 비버가 이렇게 변화해온 그의 노래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2부에서도 계속해서 최애탐구 생활

0: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2: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선단지 명함 다 있어.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1: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프레스.
0: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감시기푸드 원주 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 BMS 넘버9, 한우 오마카세 우담 원주 무실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포장용 한우 상품권, 건강과 아름다움이 숨쉬는 원주 뷰티 명가 알로미 토탈 뷰티샵에서 15만원 상당의 알로미 뷰티 상품권, 원주 참치하면 떠오르는 대표 참치 미가 참치엔 스시에서 5만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 탈모 고민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께 웃음을 돌려드리는 탈모 관리샵 더 채우다에서 42

2만 원 상당의 프리미엄 모발 관리권을, 아름다움의 시작, 행복을 추구하는 코리아나 뷰티센터 무실점에서 5만 원 상당의 관리 이용권,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구수한 옹심이 칼국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 함흥 냉면에서 식사 교환권, 오늘 하루 수고한 나를 위한 퇴근길 행복 충전, 커피 더 판다에서 카페 이용권을, 영어 이틀을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발론 잉글리시에서 문화상품권,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 코스 짜는 여러분을 위해 강릉도 강릉에서 강릉 삼척 프리패스를 드립니다. 네,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와 함께 하시면 전해드리는 선물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죠. 매주 일요일마다 함께하는 최탐구 생활 지금 청취하고 계십니다. 최탐구 생활은 한 아티스트를 정해서 그 아티스트의 음악과 이야기들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어린 시절부터 또 데뷔 17년 차를 맞은 현재까지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팝스타죠. 저스틴 비버의 인생 이야기와 그의 뮤직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저스틴 비버의 As Long As You Love Me 바로 띄워드릴게요.

저스틴 비버의 As Long As You Love Me 함께 듣고 왔습니다. 저스틴 비버는요, 다른 뮤지션들과의 협업에도 적극적인 스타일인데요. 예, 저스틴 비버가 피처링한 노래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DJ Snake의 Let Me Love You 듣고 메이저 레이저의 Cold Water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Let Me Love You부터 띄워드릴게요.

네, 저스틴 비버가 다른 뮤지션들과 협업한 곡인 DJ Snake의 Let Me Love You 그리고 메이저 레이저의 Cold Water 듣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저스틴 비버의 Off My Face 함께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Off My Face가 영어에서 극도로 취한 상태를 의미한대요. 그런데 이 노래에서는 사랑에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걸 말한다고 합니다. 저스틴 비버가 아내인 헤일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만든 노래라고 하네요. 바로 띄워드리겠습니다. Off My Face.

0: 저스틴 비버가 아내인 헤일리 비버에게 바치는 곡 Off My Face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1: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2: 푹 잤다.
1: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3: 우리 엄마 예쁜데?
4: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1: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5: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6: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7: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6: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7: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6: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유동
8: 골뱅이.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9: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10: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1: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12: 여기가 뉴욕입니까?
13: 이것이 파리입니까?
1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최애탐구 생활에서 가수 저스틴 비버의 음악 만나보는 시간 보내봤는데요. 아, 저 역시 어릴 적부터 함께해온 이 저스틴 비버의 음악들을 다시금 되짚어보면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런 시간 보내셨길 바라면서 끝곡 소개해드릴게요. 역사적인 자선 노래죠. 이 1985년의 We Are The World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텐데 지난 2010년에 이 We Are The World 리메이크 버전이 나왔습니다. 당시 IT 지진 보호를 위해서 세계적인 스타들이 다시금 모여서 We Are The World 현대판 버전을 만들었는데요. 저스틴 비버도 이 작업에 함께 참여했어서 끝곡으로 이 노래 선택해봤습니다. We Are The World 25 for IT 들으시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 내일 11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출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힘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한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삶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동네 가게 하나가 문을 닫으면 그 길에 불빛 하나가 사라집니다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가 줄어들면 마을의 웃음소리도 줄어들죠.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 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희망고 김지후입니다. 오늘 아침 식사는 잘 하셨나요? 혹시 시원하게 사과 한쪽 아삭하게 베어 드신 분 계신가요? 예로부터 아침 사과는 금이요, 밤 사과는 독이다 라는 말이 전설처럼 내려오는데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사이언스, 과학이더라고요. 사과 속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아주 가득한데요. 이 녀석이 장 속으로 들어가면 유익균들의 뷔페 먹이가 돼주고 젤리처럼 변해서 몸속 지방과 노폐물을 꽉 붙잡아서 몸 밖으로 싹 배출해준다고 합니다. 덕분에 아침 화장실 발걸음이 아주 가벼워지는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밤에 먹는 사과는요,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가스나 복부 팽만감을 유발해서 숙면을 회방 놓는 빌런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사과 주스로 갈아 마시면 아까운 식이섬유는 다 사라지고 당만 올라가니까 무조건 껍질째 통째로 아삭아삭하게 씹어먹는 게 정답이라고 하네요. 그리고요, 오늘이 또 마침 부처님 오신 날이잖아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와 비움의 미학, 어쩌면 이 아침 사과 한 알에 다 들어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싶습니다.
1: 그러니까 오늘 청취자분들 오늘만큼은요 내 몸을 힘들게 했던 야식 독한 마음 밤사과처럼 싹 멀리하시고요 평온한 휴일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24일 일요일 정오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0: 시키겠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7: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6: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8: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9: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8: 문서재 단계,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9: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8: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9: 제조원
10: 현대 오피스.
11: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

0: 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1: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2: 뮤직 타임머신. 음악은 시간을 되돌리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음악을 통해 과거로

오늘은요 21년 전으로 시간여행을 떠나가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70위부터 쭉쭉 차트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70위입니다. 테이크의 나비 무덤이라는 곡이었고요. 69위는 조성모 씨의 미스터 플라워, 그리고 68위는 렉시의 눈물 씻고 화장하고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렉시의 곡은 2005년 7월 26일 렉스 택시 라는 앨범의 타이틀곡이었는데요. 이 앨범이 수록되어 있는 곡들이 수록곡들도 참 많은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특히나 여름을 겨냥한 곡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그만 그만, 애니멀, 겟아웃, 에브리데이 이런 곡들이 참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그 중에 타이틀곡인 눈물 씻고 화장하고, 이 곡은 정말 렉시 하면은 떠오르는 히트곡 중에 아마 세 손가락에 꼽히는 곡이 아닐까 싶거든요. 정말 정말 오랜만에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곡들 지금 들려드릴게요. 그러면 먼저 테이크가 부릅니다. 나비 무덤.

2005년도 차트 68위 렉시의 눈물 씻고 화장하고 듣고 오셨습니다. 2005년도 정말 21년 전에 그 감성들 싸이볼땡이 그 대문에 걸어놓았던 BGM들 감성들이 느껴지는 곡들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또 두 곡을 준비했는데 이 곡들도 그 미니미들이 막 생각나는 그리고 그 감성 긁기, 눈물 셀카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곡들이거든요. 다음은 대한민국의 또 R&B 대표 가수죠. 휘성의 불치병 피처링 마스타우가 함께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67위였고요. 그리고 66위는 박효신의 흩어진 나날들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곡을 준비했고요. 두 곡을 띄워드리고요. 저는 또 잠시 후 좋은 곡들과 함께 그때 그 감성과 함께 2부로 돌아옵니다. 나 오늘도 혀를 깨물어 내 뒤에서 앞을 사랑을 외쳐 두 손 흔들어도 불러봐도 대답 없는 내 사랑 너를 향해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1: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4: 2026 강릉 단오제 영산홍 챌린지. 5월 25일까지 강릉 단오제 공식 노래인 영산홍가를 챌린지로 즐기고 총 상금 2천만 원의 주인공이 돼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강릉 단오제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5: 알쏘! 좋다!
6: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쏘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5: 헐쏘 신난다!
6: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7: 점심 먹고 살짝 졸릴 시간에 눈이 번쩍 떠지는 정우의 희망곡 후디와 함께해요.
8: 산불,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재난이 됩니다. 불법 소각은 금지, 산림지역에서 불씨 취급 금지. 산림지역에서 불씨를 다루거나 산불을 내면 징역 등 처벌의 대상입니다. 이상 행정안전부 산림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2005년도 차트 65위 김범수의 메모리 듣고 오셨습니다. 정호의 희망곡 뮤직 타임머신, 또 과거로 떠나가 보는 시간 2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고요. 21년 전도 차트, 21년 전의 차트는 이제 64위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은 씨의 중독이라는 곡이었고요. 2005년 4월 11일 Sunnyside of My Heart라는 앨범의 타이틀 곡이었습니다. 서영은 씨의 5집 앨범이었고요. 정말 다양한 장르를 다룰 수 있는 아티스트 서영은 씨. 특히나 이 5집 앨범에서는 조금은 따사로움을 이 청취자들에게 줄 수 있는 편안한 곡들로 엄선이 된 앨범이었는데요. 그 중에 타이틀곡 들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63위는요, G.O.D. 약속이라는 곡이었습니다. 2004년 12월 8일 보통날이라는 앨범에 또 수록되어 있는 곡인데요. 이 앨범 자체를 정말 이 색깔을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서정적인 음악에 저는 거의 대표격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 멤버 개개인의 솔로곡을 담았던 앨범이었는데 그중에 이 약속이라는 곡은 또 강경헌 씨가 내레이션을 해서 또 주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구성이 참 재밌는 G.O.D의 곡들인데요. 63위 잠시 후에 띄워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62위는 린의 보통 여자라는 곡입니다. 2005년 6월 16일 One and Only Feeling이라는 앨범의 타이틀 곡이었습니다. 뭐 린 씨 하면은 국내 최고 R&B 가수들 또 생각이 나고요. 또 그리고 린 씨를 빼놓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나는데 이 앨범에는 피처링과 듀엣으로 R&B 국내 최고 가수들이 참여를 했었던 앨범입니다. 뭐 휘성 씨, 거미 씨, 에릭 씨, 버블 시스터즈. 이 보통 여자는 특히나 타이틀곡

도대체 어떻게 다시 앉게 됐지? 하늘이 왜 내게서 너를 완전히 뺐지? 안고 다시 한번 내게는 소중한 기회를 줬나? 왜 우리가 숫자 팔자처럼 어긋났다 다시 만나? 죽었다 살아나 길 몇 번 한 사랑인데 다시 또 부활한 이유를 모르면 안 돼. 하늘이 더 이상 우리들에게 헤매지 말라며.

0: 피로회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2: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2: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0: 드라마?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6: 백조 싱크.
7: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농협홍삼 한삼인에서 홍삼진 굿데이 스틱,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 강릉 조합패밀리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춘천 살롱드엠에서 피부관리 이용권, 국제커피 심사위원이 직접 선정하고 로스팅한 속초 판도라 로스터즈 스페셜티 원두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직한 먹거리 협동조합 참닭갈비에서 닭갈비 배달세트, 무첨가물, 무방부제, 무색소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자연발효 쌀떡 궁잔기지떡 춘천점에서 떡세트, 드립커피 전문 원주미라클 5.5에서 드립백 커피, 제14회 강원관광기념 공모전 대상 천연의 바이오 춘천 옥비누, 강릉 BNC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초당커피빵 안목커피빵 세트,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커피로 만든 색다른 잼 강릉 윤스프레드에서 튜브커피잼 세트,

동부로 만든 대왕 쑥굴레떡, 춘천의 명물떡집 이삭떡방에서 동숙이 떡세트, 운동선수, 노약자에게 딱 맞는 각종 보약다림 전문 춘천 건강다림에서 건강즙 세트, 원주 좋은장식 인테리어에서 상품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초밥 전문점 춘천 스시원에서 식사권, 초밥 돈가스, 덮밥 등 다양한 메뉴, 별다른 맛을 선사하는 찐 맛집 춘천 별식당에서 식사권,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불맛 왕꿈장어의 계절 메뉴까지 완벽, 강릉 송여사 숯불 왕꿈장어, 맛과 양, 품질 끝판왕 춘천 착한 감자탕에서 식사권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발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정오의 희망곡 뮤직 타임머신 2부 함께 하셨습니다. 21년 전 차트 만나보고 계시고요. 아, 벌써 2부 마지막 곡 들려드릴 시간인데요. 2005년도 차트 61위 프리스타일의 그리고 그 후 준비했습니다. 노래 들으시고요. 저는 또 잠시 후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떠날 때 말 못하고 돌아서 후회하고 그 사람 잊지 못해 기억을 못 지우고 아직도 사랑하고 너무도 기다리고 그 사람 사진 한 장 깊이 간직하고 언젠간 다시 올 거라는 믿음 하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짙푸른 동해의 파도가 절벽에 부딪혀 하얀 포말로 흩어지는 곳. 양양 낙산사에는 천년을 이어온 신비로운 약속이 전해집니다. 신라의 승려 의상은 관음보살의 자비로운 손길을 구하며 이 바닷가에서 기도를 올렸는데요. 정성이 하늘에 닿은 듯 어느 날 거친 파도 사이로 신비로운 기운이 서린 붉은 연꽃 한 송이가 피어올랐습니다.

0: 그 눈부신 꽃 위로 관음 보살이 나타나 의상에게 깨달음을 전했고 그 성스러운 자리에 세워진 작은 암자가 바로 오늘날의 홍면암입니다. 바다 위에서 피어난 한 송이 붉은 연꽃. 그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누군가의 간절한 염원이 기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죠. 천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낙산사의 바람은 그날의 향기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1: MBC 강훈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2: FM for you.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3: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3: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6: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3: 하이퍼스.
7: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팀 장학사 박석입니다. 학교는 학생, 교사, 보호자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며 함께 걸어갈 때 비로소 완성되는 교육공동체입니다. 교육활동보호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수업권이 존중받고 아이들의 배움이 방해받지 않으며 내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두의 힘을 보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의 크기를 키우는 일, 함께하는 교육활동 보호, 동행이 나아갈 길입니다. 이 캠페인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8: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8: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아니,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김지후의 정오의 희망곡. 정오의 희망곡 뮤직 타임머신 3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 첫 곡으로 2005년도 차트 62 SG워너비의 입술만 깨물고 있죠 들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세 곡을 또 준비했는데요. 확실히 2000년대 중반 묵직한 발라드의 곡들도 참 많았고요. 그리고 또 코요테도 보이는데요. 먼저 59위부터 만나보시죠. KCM 은영이에게 파트 2라는 곡이었고요. 2005년 6월 21일 Growing Up이라는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었습니다. KCMC의 2집 앨범이었고요. 특히나 KCM이 2003년 S본부 드라마 때려 OST 알아요로 정말 개성처럼 등장했었던 또 KCMC였거든요. 그 이후에 2년이 지나서 정말 본인만의 그 시장을 구축했었던 KCM이었습니다. 뭐 흑백사진, 은영이에게, 일기장 이 세 곡을 다 음원차트 상위권에 진입시키면서 대중음악계를 이끌어갈 새로운 보컬이다 이런 수식어를 또 받기도 했었는데요. 은영이에게 파트 2 또 59위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8위는요. 코요테 1,2,3,4라는 곡이고요. 2005년 8월 30일 필 업이라는 앨범의 타이틀 곡이었습니다. 코요테 8집 앨범이었고요. 특히나 이때 당시에는 노래방에 가시면 코요테 노래 안 부르고는 못 빼기는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앨범이 나올 때마다 대중분들은 야 노래방에 이제 레퍼토리 한번 바꿀 때 됐구나 요런 약간의 그 변곡점 같은 역할을 했었던 게 이 코요테였는데 이 1,

씨는 제가 뭐 출근할 때마다 테디, 예, 테이 씨의 그 DJ 테디라고 부르는 게 저도 익숙하긴 한데 애청자입니다. 아, 근데 이 가수로서 테이 씨도 저는 워낙에 좋아하기 때문에 이 노래 오랜만에 들려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움을 사랑한 가시나무 띄워드릴게요. 자, 그러면 먼저 KCM이 부릅니다. 은영이에게 파트 2.

2005년도 차트 56위 테이씨의 그리움을 사랑한 가시나무 듣고 오셨습니다. 정오의 희망곡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순위를 조금 점프를 해서 50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0위는요, 윤건의 헤어지자고 라는 곡이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49위는 버즈의 사랑은 가슴이 식힌다 라는 곡이었습니다. 사실 2000년대 중반만 해도 방금 들으셨던 이 KCMC의 은영이에게 파트 2 이런 것처럼 뒤에 곡이 나오고 또 시간이 지나서 파트 2, 파트 3 이런 게 약간 유행이기도 했었거든요. 이 사랑은 가슴이 식힌다. 이 노래도 파트 2, 3까지 있는데 그 시작점이 됐었던 그냥 사랑은 가슴이 식힌다. 2005년도의 노래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윤건 씨의 헤어지자고 띄워드리고요. 두 곡 듣고 저는 돌아올게요.

0: 뭐? 요즘 인생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요즘 닥칠 어디
1: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인쇄는 와우 플러스
2: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3: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4: 어? 여긴 어디지?
2: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3: 다녀오겠습니다
4: 어? 토끼다
3: 길을 잃었어
4: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2: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5: 집에 데려다 줄게
4: 누구세요?
2: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4: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2: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3: 아빠!
4: 엄마!
6: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일상의 무게는 잠깐 내려두세요. 흘러가는 오후,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 정오의 희망곡,

2005년도 차트 48위 더크로스의 떠나가요 떠나지 마요 듣고 오셨습니다. 정오의 희망곡 뮤직 타임머신, 음악은 또 시간을 되돌리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죠. 그 힘을 느껴보는 시간, 이제 4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 이제는 40위권대까지 올라왔는데요. 확실히 70위부터 지금까지 느끼는 점이 이 애절한 그런 정말 생이별을 한 것 같은 감성을 다루는 이별곡들이 참 많았다. 그리고 또 발라드 장르가 흥행했었던 그런 해였구나라는 생각이 또 드는 차트인데요. 이제 이어서 이쪽으로 가볼게요. 45위입니다. 성시경 씨의 잘 지내나요라는 곡이고요. 2005년 4월 7일 다시 꿈꾸고 싶다라는 앨범의 타이틀 곡이었습니다. 아, 이 앨범에서 아마도 가장 좋아하시는 노래는 두 사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록곡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들려드릴 이 잘 지내나요라는 곡은 최근에 또 K본부 성시경의 고막 남친 거기서 규현 씨가 불러서 좀 화제가 됐었던 노래죠. 많은 분들이 은근 모르고 계시는 또 명곡인데 지금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44위는 가비앤제이 해피니스라는 곡입니다. 2005년 11월 11일 The Very First라는 앨범의 타이틀 곡이었고요. 2005년 정말 신인 가수 중에 최고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었던 가비앤제이입니다. 특히나 이 해피니스는요. 음원 차트에서도 굉장히 상위권에 오르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었던 가비앤제이였고요. 그리고 이어서 43위는 빅마마의 여자라는 곡입니다. It's Unique라는 앨범의 타이틀 곡이었고요. 대중음악계에서 정말 노래꾼들이 누구냐? 가장 제일 가는 노래꾼은 누군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빅마마 빼놓을 수 없죠. 송 프로페서. 예, 다 교수님들이시죠. 제가 뭐 빅마마 씨 노래를 빅마마 그룹의 노래를 틀어드릴 때마다 교수님이란 단어를 자꾸 얘기하고 있거든요. 정말 선생님 같은 포스를 풍기는 분들이죠. 43위였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45위 성시경의 잘 지내나요 띄워드리고요. 저는 새 곡 듣고 돌아올게요.

0: 갱년기라던 영주 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1: 푹 잤다.
0: 은정 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 씨.
2: 우리 엄마 예쁜데?
3: 생약 복합 성분 함유 페라민 Q.
0: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6: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환인제약.
7: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8: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9: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10: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9: 방탄 꼭지, 방탄 꼭지.
11: 아직 한 번 남았다.
9: 방탄 꼭지, 방탄 꼭지.
1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3: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
12: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4: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5: 정오의 희망곡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뮤직 타임머신 또 5월 24일 일요일에 함께 하셨는데요. 아, 벌써 2005년도 차트 마지막 곡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41위 장우혁의 지지 않는 태양 준비했는데요. 또 피처링 한 에스더가 함께한 곡이었습니다. 2005년 9월 12일 No More Drama라는 앨범의 또 타이틀 곡이었는데요. 장우혁 씨 하면 사실 이 댄스 힙합 이 장르에서의 거의 개척자 같은 역할을 했었던, 그리고 지금도 그 한 획을 그어서 이 댄스 힙합 하면 장우혁 씨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 No More Drama라는 앨범이 솔로 1집이었거든요. 특히나 이 H.O.T 출신으로 2000년대 정말 한 시대를 풍미했었던 H.O.T 이후

후에 장우혁 씨의 첫 솔로 앨범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이미지로의 부활을 알렸었던 곡이었는데요. 저도 이 곡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했었거든요. 지지 않는 태양. 예, 장우혁 씨 스타일이 확 풍기는 곡이죠. 그리고 이 앨범이 이 곡뿐만 아니라 뭐 Flip Reverse, Shake It Shake It, Red Sun, 멍청이 이 곡들도 참 인기가 많았었는데 예, 지지 않는 태양, 또 이 타이틀곡이 순위 41위였습니다. 이 곡을 들려드리겠고요. 또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일요일,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저는 또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eah, this is Woo Hyuk right here. Everybody just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불길이 번지는 산 속에서 당황은 가장 큰 적입니다. 산불을 마주했을 때 생명을 지키는 대피수칙 알고 계신가요? 먼저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나 산림청에 신고하고 바람의 방향을 살펴야 합니다. 불길은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기 때문인데요. 대피할 때는 바람을 등지고 이미 타버린 지역이나 낮은 지대, 바위 뒤처럼 타는 물질이 없는 곳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할 시간조차 없이 고립됐다면 당황해서 뛰기보다는 낮은 곳을 찾아야 합니다.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움푹한 곳에 엎드려 얼굴을 가리고 소방대원이 올 때까지 최대한 낮은 자세를 유지해야 하죠. 위기의 순간, 침착함이 잿더미 속에서 생명을 구하는 가장 확실한 구명조끼가 될 겁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찾아가는 해답,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삶을 살펴 더 나은 이민 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일을 위한 함께 찾아가는 행복,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국가데이터처.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 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 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 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동네 가게 하나가 문을 닫으면 그 길에 불빛 하나가 사라집니다.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가 줄어들면 마을의 웃음소리도 줄어들죠.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 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불교의 가르침 중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가다가 옷깃만 스쳐도 300번 새로 태어난 인생의 인연이요. 같은 자리에 앉아서 대화하는 건 500번 인생의 인연이며 같은 솥에 밥을 먹는 것은 700번 인생의 인연이다. 그렇다면요, 매일 2시간씩 따박따박 만나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대체 어떤 인연일까요? 학연, 지연, 혈연, 우연, 자매결연 뭐 많겠지만 이렇게 정리해봅시다. 이것은 필연이 돼 그 누구와도 당연하지 않은 인연이니 더 귀하게 여길지어다. 5월 24일 일요일 부처님 오신 날에도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0: 5월 24일 일요일 2시에 데이트 첫 곡으로 레마 셀레나 고메즈의 Calm Down 듣고 왔습니다. 롤롤롤롤롤롤롤롤 듣고 왔어요. 뭔가 좀 캄다운 되는 기분이죠. 자,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인데 자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진짜로 제가 예전에 사우나에 갔다가 거기에 그 안내 창구에 그 문구가 하나가 딱 이렇게 적혀져 있었는데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오는 것은 저 사람의 인생이 나에게 오는 것과 같다. 이 말을 제가 그때 참 이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사람들이 그 스쳐 지나가는 거라도 이게 아, 저 사람의 인생이 진짜 나랑 같이 이렇게 또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땐 몰랐었는데 이게 나이를 먹을수록 인연에 대해서 되게 깊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참 그러고 보면 우리 두댕이들 정말 귀한 인연입니다. 에? 아니 제가 뭐라고 생업을 접고 매일 2시만 되면 이렇게 들어와 주시고 저한테 인사해 주시고 갈 때도 항상 잘 들었어요 영미 씨 하면서 인사도 해 주시고 아 저는 정말 복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두댕이에게 오늘 또 제가 건강한 웃음 드리도록 노력할게요. 자 우리 귀한 인연들 어디서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 누구랑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기별 좀 넣어주세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신청곡도 받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두대원 사연과 신청곡들 소개해드릴게요.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아직 한 번 남았다.
4: 방탄꼭지, 방탄꼭지.
7: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8: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7: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0: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 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어? 괜찮아? 뭐야? 다친 데는 없어?
2: 괜찮아. 얼른 비상등부터.
1: 비상등 켜고 비상등 그 다음엔 뭐였지?
3: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면 비트박스.

0: 박씨 박씨.
1: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2: Hey girl. Do you know what time it is?

2시에 데이트 안녕입니다. 소녀시대의 파리 듣고 왔습니다. 0664번님께서 저도 드디어 라디오로 육아를 하네요. 이제는 아기 이유식 먹이면서 라디오 듣는 여유도 생겼어요. 하루 종일 아기 동요만 듣기 지겨웠는데 성인 타임 어른의 언어를 들으니 한껏 행복해지네요. 신청곡도 보내봅니다. 소녀시대 파리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또 요 기분 알죠. 예, 이렇게 아이 키우다 보면요. 너무 이쁘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정말 저 그래서 진짜 혼잣말 했었다니까요. 혼잣말 하거나 혼자 뭐 그냥 뭐 인별그램 하던지 뭐 그랬었는데 특히 가장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뭐냐면 아, 그 아기 상어 4,000번 들을 때 있잖아요.

0: 진짜 와 이거 정말 멘붕입니다. 그래요, 우리 이제 성인 이야기 듣고 성인 노래 들읍시다. 예, 나의 X 이야기 들으시면 또 더 무뭇해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두댕이들이 보내주신 사연 한번 또 계속해서 볼게요. 자, 1393번님 안녕하세요. 저는 중1인데요 고민이 있어요. 제가 3학년 때부터 주우재님을 좋아했는데요, 친구들이 자꾸 왜 아저씨를 좋아하냐고 뭐라고 해요. 아니 자기랑 취향이 다를 수도 있지. 자기 아빠보다 주우재님이 형이라고 뭐라고 해요. 친구들이 너무한 것 같아요. 언니가 플라워 브레인 주우재 이거 들려주시면 힘내서 친구들한테 반박해 볼게요. 아 근데 이거 정말 충격이다. 아니 친구 아빠가 주우재 씨보다 더 형님이라고요? 아 주우재 씨가 더 형님이라고요? 진짜? 와 그러면 내 나이는? 내 나이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아 하긴 예, 저도 이제 그럴 나이가 됐죠. 얼마 전에 택시 탔는데 택시 기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무슨 얘기하다가 아유 저 우리 아주머니는 어떻게 자녀분들 다 출가시키셨나? 이러더라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럴 나이가 됐죠 제가 또. 예. 자 6991번님 친한 동생 둘이랑 새벽부터 고사리랑 산나물 뜯으러 갔다가 집에 가는 길입니다. 전 이렇게 자연 보면서 나물 뜯는 게 힘든 것보다 힐링이 되네요. 엔하이픈의 스윗 베놈 신청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자연만한 게 없어요. 진짜 힐링되는 거 맞습니다. 이거는 중노동이 아니라 왜냐면 이걸 내가 해가지고 팔고 일이면은 힘들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친한 동생이랑 소소하게 이렇게 취미 삼아서 갔다 오신 거니까 힐링 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재 씨의 짱팬 1393번님의 신청곡 주우재 피처링 김인수 홍진경 조세호 자구영의 플라워 브레인 그리고 6991번님께서 보내주신 엔하이픈의 스윗 베놈 띄워드릴게요.
1: 아 저 왜 저래?

주제 피처링 김숙, 홍진경, 조세호, 장우영의 플라워 브레인 그리고 엔하이픈의 스윗 베놈에 이어서 헌트릭스의 골든 듣고 왔습니다. 5930번님께서 보내주신 신청 문자인데요. 강릉에 갔다가 서울로 돌아가는 고속도로예요. 시누이가 못 가게 된 호텔 숙박권을 받아서 공짜로 호캉스 간다고 좋아했는데 아이고 가서 이래저래 숙박비만큼 돈을 썼네요. 역시 돈 아끼려면 집에 있어야 되나 봐요. 캐대원의 골든 틀어주세요. 아이 그럼요. 강릉까지 갔는데 간 김에 진짜 다 쏘고 오는 거죠. 뭐 그냥 식사비만 해도. 그리고 또 호텔 갔으니까 또 조식 먹어야죠. 그러니까 또 돈이 또 나가게 되는 거죠. 아예 기분 냈으면 됐어. 요 핑계김에 간 거예요. 0770번님. 지난 주말도 그렇고 더위가 자꾸 찾아오네요. 이제 긴팔은 다 집어넣어야겠죠? 5월인데 벌써 30도에 육박하다니 한여름을 생각하니까 벌써 걱정되네요. 우와 제목부터 시원한 ATG의 Ice on my teeth 부탁드려요 라고 했는데 저도요. 저도 미치겠어요. 제가 원래 그리고 좀 손발이 차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임신을 하니까 손발도 뜨끈뜨끈하니 특히 자려고 누우면 왜 그렇게 발에서 불이 나는지 모르겠어. 그 온몸에서 더워 죽거든요. 벌써 열대야인가 싶기도 하고. 아 참 이게 이제 어떡하죠. 어떡하죠. 아 버텨야죠. 예, 사람은 또 이게 또 적응의 동물 아니겠습니까? 또 요 기온에 또 적응해야죠. 근데 이것만 안 했으면 좋겠어. 계속 들쑥날쑥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적응할 만하면 또 갑자기 추워졌다 그러고 그것만 아니면 될 것 같은데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0770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시원한 노래 ATG의 Ice on my teeth 듣고 올게요.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0: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3: 콘서트 늦겠다. 뚫자.
4: 뭐라는 거야?
2: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4: 어? 내 가방. 두고 왔어? 아, 사람 많다.
2: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4: 야, 왜 안 와?
2: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4: 아, 오늘 재밌었다.
3: 와, 이거 봤어?
4: 야, 뭐해, 빨려.
2: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4: 뭐야?
2: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5: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6: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7: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햇살이 강한 만큼 기온이 빠르게 올라서 현재 서울은 27.5도를 보이고 있고 광주는 28도를 넘었습니다. 어제보다도 많게는 7도가량 높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고 일부 지역은 오존 농도까지 짙어지겠습니다. 대체 공휴일인 내일도 기온은 30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남부지방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고 화요일에는 전국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일부 동해안 지역은 수요일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은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13km 구간 밀리는데 양양 분기점 부근 설악 일대, 강일 일대 밀립니다. 김유정입니다.
6: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광고 날씨 정보에 이어서 마이클 잭슨의 Love Never Felt So Good 듣고 왔습니다. 박효정님께서 영미씨 저도 영화 마이클 보고 왔어요. 영미씨도 요즘 마잭에 빠져있다고 하셨잖아요. 마이클 잭슨의 어떤 음악이라도 좋으니 두 대에서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요즘 1일 마잭하고 있습니다. 눈 뜨면 전 무조건 마이클 잭슨 음악 들어요. 왜 그전에는 몰랐을까? 왜 영화에 나와야만 이렇게 다시 재발견을 하게 되는 건지. 아 진작에 우리 마잭 오빠를 좀 알았었어야 되는데 말이죠. 자 1007번님 남편이랑 초등학생 아들 둘 데리고 대전에서 예산시장까지 달려와서 김치 어묵 우동에 사과 에이드까지 한 잔 쫙 들이키고 갑니다. 남편한테 예산까지 정말 딱 밥만 먹으려고 한 시간 달려왔냐 물어보니까 응 하고 상큼하게 대답하는 남편. 그냥 가긴 아쉬워서 예당호에서 출렁다리 건넜네요. 신청곡은 누난 너무 예뻐 부탁해요. 주말에 우동 먹이려고 여기까지 드라이브 데리고 나온 3살 연하 남편 최고 가로 열고 힘들어. 너무 좋다. 얼마나 좋아요. 전 너무 부러운데요. 왜냐면 주말만 되면 집에 있겠다고 하는 남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희 남편도 그래요. 그냥 집에만 있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딱 한 끼 맛있는 한 끼 먹으려고 드라이브 딱 하고 운전도 남편이 했을 거 아니에요. 딱 얼마나 좋아. 아 저는 부럽습니다. 최경진님 남매 육아하느라 잘 틈이 없어서 너무 피곤하네요. 첫째 데리고 동네 마트에 구경 갔다 오자마자 남편이랑 바통터치해서 첫째는 아빠랑 놀이터에 보내고 저는 낮잠에서 깬 둘째 분유 먹이면서 듣고 있습니다. 아 우리 아가들 덕분에 행복하지만서도 정말 너무 피곤하다. 선미의 24시간이 모자라 들어오세요. 지금 다들 제 미래를 지금 갔다 오신 거죠? 제 미래 보고 오신 거죠? 아 이제 남일이 정말 아니네요. 아 근데 중요한 건요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하다고 하잖아요. 뱃속에 있어도 잠을 못 잡니다. 정말 아이를 갖게 되면 잠과는 이별을 해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하늘은 다 주지 않아. 공평해. 너무 애누리 없이 너무 공평해. 자 1007번님이 부탁하신 최고의 연하 남송 샤이니의 누난 너무 예뻐 그리고 최경진님 마음을 대변하는 곡 선미의 24시간이 모자라 바로 쏠게요.

0: 두세데이트 안영미입니다.
1: 노래 듣는 동안에 어머 입장해 주신 분들 어머 너무 고마우셔. 어떻게 제 은인이에요.

0: 샤이니의 누난 너무 예뻐 그리고 선미의 24시간이 모자라 이어서 1236번님의 신청곡 방탄소년단의 바디 투 바디 듣고 왔습니다. 사연도 보내주셨어요. 아미로 살고 있는 30대 후반 두댕입니다. 부산이랑 가까운 곳에 살아서 BTS 부산 콘서트에 꼭 가고 싶었는데 피튀기는 티켓팅에 실패! 못 가게 돼서 너무 슬퍼요. 대신 두 대에서 들려주는 BTS 노래 듣고 싶습니다. BTS 바디 투 바디 가능할까요? 크롬은 입죠. 와, BTS 콘서트 티켓은 저는 아예 시작부터 엄두도 못 낼 것 같아요. 뭐 이미 클릭함과 동시에 뭐 이미 다 매진일 것만 같아가지고 와, 이거 티켓팅이 성공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 진짜. 어쨌거나 저쨌거나 틀어드렸고요. 8668번님, 이렇게 햇살 좋은 날 1500세대가 넘는 아파트 커뮤니티에 있는 헬스장에서 나 홀로 운동 중입니다. 다들 어디 좋은 데 놀러 가셨나 봐요. 영미 씨와 같이 오붓하게 운동하는 기분 좋네요. 그러게, 그 1500명 어디 갔어요? 1500명 어디 갔어? 어? 무슨 재난 영화처럼 어? 좀비 영화처럼 다들 어디로 간 거예요? 어디로 사라진 거야? 그쵸. 왠지 이게 참 운동이라는 게 날 좋기 직전까지는 열심히 마음 다잡고 운동을 하는데 막상 날이 좋으면 그치 놀러 가야죠. 예, 뭔 운동입니까? 그쵸. 저랑 같이 놉시다. 저희는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0: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0: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유동 골뱅이.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벌써 2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문자 하나만 더 볼게요. 4918번님, 샌들을 신어야 할 여름을 대비해서 셀프로 페디큐어 중인데 아 생각처럼 되질 않아서 승질만 나네요. 이리저리 튀어나오고 묻고 난리 브루스. 그냥 아 괜히 전문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시작은 했으니까 마무리 지어볼게요. 아 셀프로 페디큐어 중이시구나. 저는 이제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페디큐어 전문가 분께 한번 받아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왜냐? 이제 제가 9개월에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발톱을 못 깎아요. 발톱을 못 깎아. 심지어 더 최악인 건 제가 내성 발톱이에요. 엄지 발톱이 내성 발톱이라서 아 이게 더 파고들더라고요. 냅뒀더니. 아, 그래서 저는 전문가의 손길을 그냥 받을까 합니다. 이 전문가분들이 그러니까 괜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 돈 받고 괜히 계시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괜히 이런 거 해가지고 실패하고 나중에 친구들한테 놀림받고 그러느니 저랑 같이 손잡고 페디큐어 받으러 갑시다. 아셨죠? 자, 2부 끝곡으로 1629번님께서 요청해 주신 NCT WC의 Ode to Love 들려드리고요. 저희는 3부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번지는 5월. 소중한 가족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여정 위에서 잊지 말아야 할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인데요. 나른한 봄의 불청객, 졸음운전은 찰나의 방신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운행 중에는 수시로 창문을 열어 차 안의 공기를 맑게 환기하는 것이 좋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쉼표를 찍는 여유인데요. 졸음이 몰려오기 전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가지는 10분의 짧은 휴식은 도로 위에 확실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또한 뒷좌석에 앉은 아이들의 안전띠가 제대로 매여 있는지 한 번 더 살피는 세심한 눈길도 필요하죠. 떠남의 즐거움보다 돌아옴의 안도가 더 깊이 남는 5월. 그 여정의 완성은 언제나 안전이라는 약속입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3: FM for you.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성도
4: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6: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7: 뭘 좀 아는.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2026 강릉 단오제 영산홍 챌린지. 5월 25일까지 강릉 단오제 공식 노래인 영산홍가를 챌린지로 즐기고 총 상금 2천만 원의 주인공이 돼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강릉 단오제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로 돌아왔고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크루얼 썸머 듣고 왔습니다. 2885번님께서 가사 내용은 잘 모르지만 제목은 왠지 느낌

0: 오지 않습니까? 여름 노래 같은 느낌? 이번 여름 너무 덥지 않기를 바라며 크루얼 썸머 신청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쵸? 뭐 썸머 들어가면 다 여름 노래지 뭐. 아 진짜 제발 정말 제발 올 여름은. 아 근데 벌써부터 더운 거 보니까 아, 느낌이 오기도 하고 말이죠. 자 다들 에어컨 청소는 다 끝내셨죠? 에어컨 점검도 다 끝내셨죠? 에어컨 고장나면 큰일 날 것 같은 올 한 해입니다. 자, 두대기들의 문자 신청곡 계속해서 받고 있고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2시에 데이트 광고주님들 만나고 올게요.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0: 국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Well,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3: 상담 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0: 넘어. 인디아.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와, 여름이다! 막 이래.

0: 조세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브라운 아이드 걸스 피처링 이재훈의 오아시스 듣고 왔고요. 0201번님께서 사연과 함께 신청해 주셨어요. 배달하는 두댕인데 점심시간이 끝나가나 싶더니 이젠 컵빙수와 아이스크림을 미친 듯이 배달 중입니다. 그쵸? 디저트도 중요하죠. 저도 이따 밥 먹고 쭈쭈바라도 먹어야겠네요. 부하거래 오아시스 틀어주십시오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쵸? 저도 그래요. 이게 이상하게 왜 디저트 들어가는 배는 따로 있나 모르겠어요. 분명 배불리 먹었거든요. 아 더 이상은 못 먹어 하는데 저도 요즘에 딱콩이랑 같이 1일 아이스크림 꼭 하게 되더라고요. 안 하면 이젠 섭섭해. 입이 이제 서운하더라고. 자 조심해서 배달하시길 바라겠고요. 1756번님 주말이 없는 농부는 오늘도 밭에서 트랙터 타면서 듣고 있습니다. 햇빛이 핫하네요. 정수리가 뜨겁습니다. 고막이라도 시원해지게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듣고 싶네요. 맞네. 농사 짓는 분들은 진짜로 뭐가 없네요. 공휴일이라고. 그쵸? 저 그 생각을 왜 못했을까요? 어? 저만 이렇게 매일매일 일하는 게 아니었네요. 자 우리 같이 열심히 농사 지어봅시다. 자 우리 1756번님은 농사 잘 지으시고 저는 자식 농사 잘 짓고 그렇게 해봅시다. 2631번님 요즘 축제의 계절인가 봐요. 어딜 가나 신나는 노래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은 북적북적합니다. 저도 아기랑 신나게 몸 좀 흔들어 제끼고 싶은데 진짜 대박 신나는 노래 싸이의 나팔바지 노래 좀 틀어주세요. 맞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흥올리는 데는 싸이 오빠 노래만 한 게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늘 111 마잭 111 싸이 그리고 111 레드레드 이렇게 듣고 있어요. 1756번님과 2631번님의 신청곡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그리고 싸이의 나팔바지 같이 쏠게요.
1: 여름아 부탁해. 아이고.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싸이의 나팔바지에 이어서 2PM의 하트비트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 114번님께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더위 식히러 미량 얼음골에 도착해

0: 그래서 올라왔는데요. 아 정말 너무 힘들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2PM의 하트비트가 듣고 싶어지네요. 그래도 막상 올라오니까 그늘도 있고 냉기도 나오고 시원하니 좋긴 합니다. 한번 와봤으니까 만족? 어 진짜 저는 얼음골이라 그래서 와 진짜 엄청 시원한 데 가셨겠다 했는데 거기까지 가기까지가 그렇게 힘드셨군요. 아 정말 예 시원해지시라고 틀어드렸고요. 2646번님 남편이랑 정읍에 있는 내장산을 올라갔다 내려오는 길에 어떤 아주머니께서 이현우 노래를 들으면서 가시더라고요. 이런 옛날 노래 들으니까 어릴 적 생각이 잠깐 나서 너무 좋은 거 있죠. 이현우 노래 또 듣고 싶어요. 2시간 정도 더 가야 되는데 영민님 라디오 들으면서 재미지게 갈게요. 아 알겠습니다. 자 이현우님 노래를 들었다고 하는데 정확한 제목은 안 알려주셨거든요. 아무래도 두 눈을 감으면 이 노래 아니겠어요?
1: 그대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0: 이 노래를 듣지 않았을 거 아니야. 산에 올라가는데 이 노래 들으면 좀 미치거든요. 안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자,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산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중인데 이 노래는 아닌 것 같아. 꿈일 것 같아. 아, 전 꿈으로 가겠습니다. 예예. 예. 2646번님이 듣고 싶다고 하신 이현우의 노래 꿈 바로 띄워드릴게요.

0: 좋다.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0: 얼쑤 신난다.
1: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0: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0: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연휴 내내 뜨거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지금도 낮 기온이 평년의 3, 4도가량 웃돌고 있는데요.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다만 아직 습도가 높지 않고 저녁이 되면 기온도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큰 일교차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제주도는 낮부터 비가 시작돼서 밤에는 호남과 경남 서부로도 확대되겠고요.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양산나들목 부근 승용차 사고 발생해서 1차로가 막혀 있고요. 대전 남부고속도로 산내 방향으로 구안터널 부근에도 사고 발생해서 안영나들목부터 2km가 정체입니다. 연민주입니다.
0: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6: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광고 날씨 정보에 이어서 카더가든의 로맨틱 선데이 듣고 오셨고요. 7915번님께서 우연인지 필연인지 2시마다 운전대를 잡아서 안영미의 두시의 데이트를 듣고 있어요. 웃긴 이야기지만 남편이 처음에 MBC 채널을 맞춰뒀는데 차 산지가 얼마 안 돼서 채널을 바꿀 줄 몰라가지고 매일 듣네요. 덕분에 요즘 두 대에 푹 빠져 있답니다. 신청곡은 카더가든 노래 틀어주세요. 라고 그러셨어요. 아, 그러니까는 채널 바꿀 줄 몰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듣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게 왜 웃긴 이야기죠? 저는 죽고 사는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 방법만 알면 어떻게든 바꾸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아니죠? 채널 고정하실 거죠? 그리고 카더가든 노래 제목을 안 알려주셨는데 저희가 임의로 그냥 알아서 틀어드리겠습니다. 1647번님 이제야 데이트 출발이요. 늦은 나이에 만나서 불타는 시간 보내고 있는 남친과 석양 보러 갑니다. 이클립스 런런 들으며 달리고 싶어요. 우리 사이 오래 갈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아, 석양만 보고 오실까요? 아, 해 뜨는 것도 봐야지. 어? 해 지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축하드리겠습니다. 저 은비님 2시간만 버티면 애 낳고 처음으로 112일 만에 친구랑 술 마시러 갑니다. 꺅! 남편이 애 봐준대요. 아, 남은 시간 동안 파이팅 해봅니다. 아, 내가 거기 있는 술 다 마실 거야. 아, 근데 저는 과음은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이러다 정말 큰일 날 뻔했거든요. 일주일 동안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애 낳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술 먹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내 몸이 예전 그때 몸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전 생각하고 막 달리시면 안 돼요. 아셨죠? 왜냐면 내일은 남편이 애 안 봐줄 거 아니에요. 내일은 내가 애 봐야 되는데 숙취가 있는 상태에서 애를 본다?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거 없습니다. 자, 1647번님의 불타는 사랑을 응원드리면서 이클립스의 런런 그리고 3433번님의 신청곡 프로미스나인의 러브밤 바로 나가요.

이클립스의 런런, 프로미스나인의 러브밤에 이어서 이혜연님께서 요청하신 비의 안녕이란 말 대신 듣고 왔습니다. 문자도 보내주셨어요. 버스 타고 약속 장소 가는 중인데 제가 탄 7019번 버스에서 두 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버스 기사님은 크게 틀어놔서 좋네요. 내가 좋아하는 비 노래 시작합니다. 안녕이란 말 대신 박수 치고 가야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버스 기사님이 저희 라디오를 이렇게 쩌렁쩌렁하게 크게 틀어놓으시는 게 이게 정말 드문 일이거든요. 정말 희귀템입니다. 희귀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다른 승객분들이 그 소리 좀 줄여요. 아니면 딴 데 들읍시다. 이래도 흔들리지 않기.

9534번님, 형부 병문안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이에요. 사실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형부가 용돈을 주시더라고요. 형부가 아픈 건 좀 그렇지만 용돈 받은 것 때문에 기분이 막 좋아졌어요. 형부, 그래도 걱정하는 제 마음 아시죠? 그럼요. 그리고 형부, 와, 사이가 진짜 좋은가 보다. 이렇게 형부 아프다고 병문안도 가고, 또 형부는 또 그런 처제가 너무 예쁘니까 이렇게 또 용돈도 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럽습니다. 형부 있는 거 부럽다. 자, 그럼 저희는 잠깐만 쉬었다 올게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1: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1: 함께해요.
5: 이카운트
4: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8: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7: 1일 1짬뽕 오케이?
9: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곳.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0: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1: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마지막으로 문자 하나만 더 볼게요. 선혜숙님, 가족들과 서울 정원 국제 박람회에 다녀왔어요. 사람들도 많고 나무가 많아서 쉴 수 있는 곳도 많고 오랜만에 힐링 제대로 하고 왔습니다. 일요일 오후 편안한 휴식을 누리며 듣기 좋은 정은지의 하늘바라기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유, 그런 문 있죠. 정원 국제 박람회. 그 정원, 그 정원이 질비에 있는 거죠. 그냥 예, 전 세계의 정원이 이렇게 딱 이렇게 질비에 있는 거죠. 아, 저는 이런 데 가서도 힐링을 제대로 할 수나 있을까나 모르겠어요. 이런 데 가서 저는 핸드폰만 볼 것 같아가지고 이게 문제야. 힐링하러 가면 뭐 하냐고. 거기에 사진 찍어가지고 또 인별그램에 올리고 누가 또 좋아요 누르나 안 누르나 그것도 5분 간격으로 계속 확인하고. 아, 정말 이 스마트폰. 아니, 스마트폰 정말 저는 이런 날을 좀 지정했으면 좋겠어요. 스마트폰 하지 말라는 날 있잖아요. 금지시키는 날. 이거 좀 지정해 줬으면 좋겠어. 나라에서 지정을 해줘야 제가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사진으로 보고 있는데, 이야, 그래, 이런 데 가가지고. 근데 이분도 지금 블로그에 올린 거 보니까 열심히 착착착착착착 찍어가지고. 이분도 일하시다 오셨네.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 힐링하러 갔으면 정말 힐링만 하고 옵시다. 핸드폰 접어두고요. 자, 끝곡으로 선혜숙님의 신청곡 정은지의 하늘바라기 들려드리면서 끝인사 드릴게요. 우린 내일 또 해도 돼?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우리 집과 우리 이웃을 지키는 아파트 화재 대피 수칙.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집 밖으로 대피가 가능하다면 계단을 이용해 지상이나 옥상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절대 금물인데요. 정전으로 갇히거나 연기에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현관문 손잡이가 뜨겁다면 밖으로 나가는 대신 문을 닫고 수건 등으로 문틈을 막아 연기를 차단한 뒤 대피 공간 또는 하향식 피난구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셋째, 복도에 연기가 가득하다면 무리하게 밖으로 나오면 위험합니다. 집안에서 문을 닫고 연기 유입을 막은 뒤 창문이나 베란다에서 위치를 알리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침착함만이 생명을 지키는 비상구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한계를 넘어
1: 동해시 묵호동에는 도깨비골이라 이름 붙여진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탁 트인 동해바다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높이 59m 스카이워크부터 스카이사이클, 자이언트 슬라이드까지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는 체험시설이 마련돼 있는데요. 문체부의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이곳은 요즘 묵호 여행객들에게 인근 논골담길과 함께 묵호 권역의 대표 핫플레이스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해시의 새로운 볼거리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전국 10대 관광도시 2천만 관광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2: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 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FM4U.
3: 당신의 오후를 함께합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출근해야지. 학교 가야지. 아, 내일은 꼭 운동 가야지. 여러 이유로 우린 자기 전에 알람을 맞춰놓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의 시작을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드는 요란한 알람 소리와 함께한 지 오랜데요. 오늘은 지각 걱정도 시간에 쫓길 일도 없는 일요일이잖아요. 마음이 머무는 이곳에서 요란한 알람 소리 대신 가만히 음악 소리에 귀 기울여 볼까요?

스텔라장의 목소리로 오늘 순서 시작했습니다. 라무 레바겟 바히 띄워드렸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알람을 어느 정도 맞춰두시나요? 잠결에 알람을 끄고 또 끄다 보면 이게 잠을 잔 건지 깨어있던 건지 더 피곤한 것 같아서 저는 딱 하나만 시간 진짜 타이트하게 딱 맞춰놓는 편이거든요. 도리어 뭉구적거리지 않고 벌떡 일어나게 돼서 좋더라고요. 평일에 피로함을 달래줄 주말 오후입니다. 이번 주말도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은 이 시간. 알람 소리는 잠시 잊으시고 음악 소리에 가만히 귀 기울이면서 2시간 함께하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 피로회복에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0: 보이네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레기.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0: 신선함이 살아있다. 우리 땅에서 갖다 낸 K-블루베리. 식감도 신선함도
1: 살아있다 살아있어 K-블루베리.
0: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가수의 최근 신곡과 이전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인기곡을 모두 만나봅니다. 새로운 신, 옛 곡, 신고합니다. 오늘 만나볼 첫 번째 가수는 육중환 밴드입니다. 육중환 밴드는 현재 육중환과 강준우 체제로 활동하고 있죠. 공감을 이끌어내는 생활 밀착형 가사와 독특하고 재미있는 표현으로 사랑받는 팀입니다. 육중환 밴드가 신곡 오늘도 나는 악착같이 돈을 번다로 돌아왔는데요. 새벽 알람에 눈을 뜨고 몸이 무거워도 가족을 위해 출근해야 하는 가장들의 뒷모습을 그린 곡입니다. 육중환이 직접 마주한 현실적인 고민에서 탄생한 노래라고 하는데요. 40대 중반에 접어들면 한 번쯤은 겪어봤습니다.

쓸 법한 문제들을 가감없이 담아냈다고 합니다. 특별한 누군가를 위한 노래가 아닌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밝히며 서로를 먹여 살리기 위해 하루를 지켜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알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육중한 밴드의 신곡 오늘도 나는 악착같이 돈을 번다 첫 곡으로 전해드리고 일타강사인 정승재 선생님과 함께한

신고합니다. 이번엔 엠믹스 노래 준비했습니다. 릴리, 혜원, 서륜, 베이, 지우, 규진 6명으로 구성된 엠믹스는 2022년에 데뷔한 4세대 대표 걸그룹입니다.

mx는 now, new, next 그리고 미지수 n을 뜻하는 문자 n과 조합과 다양성을 상징하는 단어 믹스의 합성어로 새로운 시대를 책임질 최상의 조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mx가 이번에 다섯 번째 미니 앨범 Heavy Serenade를 발표했는데요. 동명의 타이틀곡 Heavy Serenade는 확신에 찬 깊은 사랑을 전하는 곡입니다. 다채로운 전자음악 요소를 팝사운드에 정교하게 녹여냈고요. 화려하게 터지는 후렴구와 노래 전반의 신비로운 분위기가 감상 포인트라고 합니다. 신곡 세레나데, 블루 발렌타인, Love Me Like This까지 만나볼까요?

0: 자연의 선물 홍천 명품 농산물 캠페인. 서울에서 가까운 청정지역이 그립다고요? 영양 만점 맛도 좋은 너글거리가 당긴다고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강원도 홍천으로 출발!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홍천강 수라쌀, 입에 착 달라붙는 홍천 찰옥수수, 1500년의 효능과 품질 좋은 6년근 홍천 인삼, 깊고 푸른 숲의 선물 홍천 잣, 맛과 품질이 뛰어난 홍천 한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농민들의 정성 어린 손으로 차린 명품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홍천군과 함께합니다.
1: 2026 강릉 단오제 영산홍 챌린지. 5월 25일까지 강릉 단오제 공식 노래인 영산홍가를 챌린지로 즐기고 총 상금 2천만 원의 주인공이 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강릉 단오제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한 가수의 신곡과 인기곡을 한자리에서 만나보는 신고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가수는 이세준입니다. 이세준은 1997년도 유리상자로 데뷔했는데요. 사랑해도 될까요? 신부에게가 크게 사랑을 받으며 가요계에서 입지를 다졌습니다. 2009년부터는 직접 작사와 작곡을 하며 솔로 활동도 시작했죠. 얼마 전 신곡 동그란 무지개를 발표했는데요. 이 노래는 재밌게도 아이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게임이 가장 재미있다는 8살 막내의 한마디를 듣고 추억 속 게임에 나왔을 법한 소리를 조합해 노래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이의 동심과 같은 신곡 동그란 무지개 전해드리고요. 널 위한 멜로디, 예성, 알리, 엔시아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인연이라 말합니다까지 만나볼게요.

신고합니다. 오늘 마지막 뮤지션은 흰입니다. 흰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헬 고음역, 폭주 보컬이라는 별명으로 얼굴을 알렸습니다. 이후 2018년 데뷔해 이듬해 발표한 시든꽃에 물을 주듯이 인기를 얻으며 인지도를 높였죠. 2022년에는 예능 프로의 프로젝트 그룹인 가야주에 참여하면서 대중에게 가수 흰의 가창력을 확실하게 인식시켰습니다. 얼마 전 신곡 주인공 연습을 발표했는데요. 불확실한 시대를 견뎌내는 사람들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를 담은 곡입니다. 특유의 시원한 고음과 벅차오르는 밴드 사운드로 짜릿한 쾌감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흰의 신곡 주인공 연습 전해드리고 시든 꽃에 물을 주듯 그리고 막차까지 만나보죠.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5: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곳이 파리입니까?
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7: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오늘 2부 마지막 곡 골드마운틴님 신청곡으로 준비했습니다. 김종국 어제보다 오늘 더 전해드리고 저는 5시에 다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불길이 번지는 산 속에서 당황은 가장 큰 적입니다. 산불을 마주했을 때 생명을 지키는 대피수칙 알고 계신가요? 먼저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나 산림청에 신고하고 바람의 방향을 살펴야 합니다. 불길은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기 때문인데요. 대피할 때는 바람을 등지고 이미 타버린 지역이나 낮은 지대, 바위 뒤처럼 타는 물질이 없는 곳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할 시간조차 없이 고립됐다면 당황해서 뛰기보다는 낮은 곳을 찾아야 합니다.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움푹한 곳에 엎드려 얼굴을 가리고 소방대원이 올 때까지 최대한 낮은 자세를 유지해야 하죠. 위기의 순간, 침착함이 잿더미 속에서 생명을 구하는 가장 확실한 구명조끼가 될 겁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강원도 부자치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팀 장학사 박석입니다. 학교는 학생, 교사, 보호자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며 함께 걸어갈 때 비로소 완성되는 교육공동체입니다. 교육활동보호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수업권이 존중받고 아이들의 배움이 방해받지 않으며 내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두의 힘을 보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의 크기를 키우는 일, 함께하는 교육활동보호, 동행이 나아갈 길입니다. 이 캠페인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합니다.
5: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3991번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융카이 블루. 오후에 발견에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카페 포렌메리에서 식사권,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사랑의 일터에서 모레네 커피 티백 세트,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전하는 강릉 커피빵에서 커피빵 세트와 커피 잼 세트, 겉바 속촉 추억의 간식,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먹고 싶은 삼척 오란다 강릉점에서 수제 오란다 세트, 더할까 정성스러울로 정성을 다하는 베이커리 가루에서 매장 이용권, 내신과 수능을 한 번에 강원을 위한 맞춤 국영수 입시종합학원 유니언 스터디에듀에서 현장 강의 무료 수강권, 남녀노소 누구나 토익 토플과 영어 회화에 도움이 필요할 땐 강릉 함이 어학원에서 성인 회화 및 토익 토플 무료 수강권, 강원 양돈 농협 강원 깊은 산 맑은 돈에서 드리는 강원 청정 돈육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천?
2: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넘어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0: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4: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5: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5: 방탄 꼭지, 방탄 꼭지.
7: 아직 한 번 남았다.

피해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일요일 3부 순서 차트를 달리는 노래로 함께합니다. 가장 큰 음악 차트인 미국과 영국에서는 어떤 음악들이 사랑받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먼저 영국 싱글 차트부터 출발해봅니다. 이번 주 1위, SM 펜더와 올리비아 딘이 함께한 Rain Me이 3주 연속 1위를 지키고 있고요. 2위 역시 지난주와 동일하게 테임 임팔라 드라큘라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이 한 계단 상승해 3위에, 또 지난주 3위였던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드롭 데드는 한 계단 하락해 4위에 머물렀습니다. 5위 역시 마이클 잭슨인데요.

빅비릿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영국 싱글 차트에서는 두 곡 준비했는데요. 첫 곡은 32위에 자리하고 있는 템퍼시티의 셀프 어웨어입니다. 템퍼시티는 이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템퍼시티의 셀프어웨어 전해드리고 81위에서 시작해 이번 주엔 57위까지 오르며 역주행 중인 페미의 노블까지 이어서 만나보죠.

이번엔 영국 앨범 차트로 넘어가 봅니다. 이번 주 1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마이클 잭슨의 베스트 앨범 The Essential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2위는 신규 진입입니다. 웨스트라이프의 25 The Ultimate Collection이 차지했습니다. 3위 볼까요? 노아칸의 The Great Divide가 지난주 4위에서 한 계단 올라왔고요. 올리비아 딘의 The Art of Loving이 4위, 마이클 잭슨의 Thriller가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라이프가 2위로 신규 진입했다는 소식에 가슴 떨려한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웨스트라이프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팝밴드 중 하나죠. 이번에 발표한 25 The Ultimate Collection은 데뷔 25주년을 기념하는 앨범입니다. 25년간 웨스트라이프가 걸어온 기록적인 여정을 기리는 특별한 작품으로 대표곡과 신곡이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신곡 Chariot은 에드 시런이 작곡해 화제가 되기도 했죠. 이 곡 만나볼까요? Westlife, Chariot.

차트를 달리는 노래 이번엔 미국 차트로 넘어가 봅니다. 먼저 싱글 차트예요. 엘라 랭글리의 Choosing Texas가 여전히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요. 또 엘라 랭글리입니다. 5위였던 미어허가 이번 주는 훌쩍 뛰어올라 2위에 안착했습니다. 3위는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Drop Dead, 4위는 올리비아 딘의 Man I Need, 그리고 5위는 브루노 마스 I Just Might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위와 2위까지 모두 차지한 엘라 랭글리의 기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이번 주 싱글 차트 74위에 오른 Bring Your Love 준비했습니다. 사브리나 카펜터와 마돈나가 함께 부른 곡으로 팝의 여왕과 차세대 팝 아이콘이 만나 발매 전부터 화제를 모았던 곡이죠. 80년대 스타일의 신스팝과 현대적인 댄스팝이 어우러진 중독성 있는 곡으로 마돈나의 허스키한 음색과 사브리나 카펜터의 맑은 보컬을 같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Bring Your Love 들어볼까요? Ask yourself.

1위를 지키고 있고요. 2위는 엘라 랭글리의 정규 2집 난달리온이 올라 있습니다. 3위는 독보적인 싱어송라이터 케이스 머스그레이브스의 정규 7집 미들 오브 노웨어가 신규 진입했고요. 4위는 모건 얼른의 I'm the problem이, 5위는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가 차지했습니다. 이번 주 앨범 차트에서는 2위에 오른 케이시 머스그레이브스의 정규 7집 Middle of Nowhere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케이시 머스그레이브스가 오랫동안 싱글의 삶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감정이 이번 앨범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데요. 내면에 대한 성찰과 이별 후에 대한 이야기지만 개인의 독립과 감정 변화에 더 집중했다고 합니다.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이자 핵심곡인 Middle of Nowhere 들어볼까요?

0: 행복을 찾아가는 해답,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삶을 살펴 더 나은 이민 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일을 위한 함께 찾아가는 행복,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국가데이터처.
1: 강원특별자치도의 행정은 결과 통보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어려운지, 무엇이 가능한지 끝까지 설명해드립니다. 모든 민원은 공정한 기준으로 처리하고 그 과정은 기록으로 남깁니다. 부당한 압력에는 강원 안심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다시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청렴으로 설계하고 신뢰로 완성하는 강원. 이 캠페인은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273번님, 대전 오바리님, 북바위님 신청곡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1973번님께서 남겨주신 노래예요. 방탄소년단 스윙, 그리고 한로로 영영. 이어서 여우의 눈꽃님 신청곡입니다. 박보람 해화동.

0: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0: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2: 유동 골뱅이
3: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5: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4: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6: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내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0: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1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3: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벨루노님 신청곡으로 준비했어요. 코달라인 All I Want 띄워드리면서 같이 인사 나누고요.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생방송으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홍주미, 저는 성슬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짙푸른 동해의 파도가 절벽에 부딪혀 하얀 포말로 흩어지는 곳. 양양 낙산사에는 천년을 이어온 신비로운 약속이 전해집니다. 신라의 승려 의상은 관음보살의 자비로운 손길을 구하며 이 바닷가에서 기도를 올렸는데요. 정성이 하늘에 닿은 듯 어느 날 거친 파도 사이로 신비로운 기운이 서린 붉은 연꽃 한 송이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눈부신 꽃 위로 관음보살이 나타나 의상에게 깨달음을 전했고 그 성스러운 자리에 세워진 작은 암자가 바로 오늘날의 홍려남입니다. 바다 위에서 피어난 한 송이 붉은 연꽃. 그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누군가의 간절한 염원이 기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죠. 천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낙산사의 바람은 그날의 향기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0: MBC 강훈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2: FM for you.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3: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4: 어? 여긴 어디지?
2: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3: 다녀오겠습니다.
4: 어? 토끼다.
3: 길을 잃었어.
4: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2: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5: 집에 데려다 줄게.
4: 누구세요?
2: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4: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2: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3: 아빠!
4: 엄마!
0: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 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MBC 강훈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역을 맡아 열연합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열심히들 사신다 진짜. 저는 다 된 밥에 숟가락 하나 올려놨을 뿐인데요. 뭐 해동인지 냉동인지 그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다 보면 뭐 나오지 않겠습니까? 호우가 계속되면 그게 날두인 줄 알아요. 나쁜 놈들 전성시대 같은 영화 속에서 유승범은 못된 검사, 악질 검사, 권력과 재력을 등에 업고 아나무인하는 전형적인 엘릭들을 보여줍니다. 내가 겁이 많아서 검사가 된 사람이야? 실상은 겁쟁이인데 배경을 무기삼아 날뛰는 캐릭터는 영화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센 척하는 사람이 사실은 겁이 많고 비겁한 경우를 자주 봅니다. 아, 겁쟁이들은 센 척하며 갑질만 하는 게 아니라 쓸데없이 고집이 세기도 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가볍고 자유로워서 누구에게도 부담 주지 않는 겁 없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자, 5월 24일 일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목소리가 뭐랄까 허스키하면서도 굉장히 포근해요. 포근한 느낌 있어요. 저도 그래서 예전에 참 좋아했는데 케니 로저스입니다. 케니 로저스의 Coward of the County 들었습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ザクザクイビガイビガちゃんぽん、イビガちゃんぽんモデル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1: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0: 1일 1짬뽕 오케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2: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3: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4: 방탄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6: 아직 한 번 남았다.
4: 방탄꼭지.
7: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8: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9: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수잔베가 루카 들었습니다. 7326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 농부라고 하셨는데. 예. 근데 어떤 농사를 지으십니까? 농사도 뭐 종류가 많으니까요. 다음에 보내실 때는 종목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제가 도움드릴 건 없지만 그냥 궁금해서요. 예. 7326번 수잔베가 루카. 자, 김태미 씨가 청해 주신 Queen, I want to break free.

Rascal Flatts, Life is a Highway. 이 톰 코크레인의 히트곡인데 요 애니메이션 우리 제목은 카, 원제는 Cars, 복수입니다. 예. 근데 묘하게 이 컨트리 밴드거든요. 컨트리 음악 듣고 있으면 가끔 우리 트로트 음악하고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묘하게 이게 구성지게 꺾어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Rascal Flatts, Life is a Highway. 박소연 씨가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시는 음악은 Queen의 I Want to Break Free였고요. 네. 와, 이 노래 진짜 오랜만에 듣겠는데. 네. 김민지 씨가 이거 오랜만에 듣고 싶은데요. 들으면 시원해지는 곡. 뭐 시원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랜만에 듣는 건 맞습니다. 예. 크리스 아이삭, 위키드 게임 듣겠습니다.

크리스 아이삭의 위키드 게임. 아,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오, 벌써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네. 야, 아, 이 존 덴버의 투데이는 광고 뒤에 나갈 겁니다.

0: 자,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5: 멀지 않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6: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 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7: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8: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9: 연휴 내내 때이른 더위가 이어집니다. 내일도 하늘 대체로 맑게 시작해서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한낮 기온 서울과 춘천 30도, 전주 29도, 대구 28도로 오늘보다 조금 더 덥겠습니다. 연휴 끝난 후에는 전국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 낮에 제주도부터 먼저 비가 시작돼서 밤에 호남과 경남 서부로 확대되겠고 화요일에는 전국에 내리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 산지에 많게는 200mm가 넘게 쏟아지겠고 중부지방도 30에서 80mm 사이에 적지 않은 양이 예보돼 있어서 대비 잘 하셔야겠고요. 비 오면서 낮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비는 수요일 새벽에 중부지방부터 차차 그칠 전망입니다. 연문주였습니다.
8: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네, 존 덴버의 투데이 들었습니다. 이 노래는 라이브 버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버전이 인기를 얻었고요. 예. 9776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저도 어렸을 적에 통기타 치면서 이 노래 좀 불렀는데 잘 부르진 못했어요. 저하고는 좀 안 맞아요. 예. 이런 스타일의 음악은 너무 부드럽잖아요. 존 덴버 투데이. 자, 김시현 씨. 비틀즈입니다.

네, 디온 워릭 하트브레이커 들었습니다. 3693번으로 와 임순영 씨군요. 예, 종종 오겠습니다 하셨는데 예, 다 외워놓고 있습니다. 종종 오셔야 돼요. 3693 임순영 씨. 앞에 들으신 음악은 The Beatles의 In My Life. 김유진 씨 제주에 계시네요. 예. 저의 41번째 생일입니다. 제주도로 이주하고 두 번째 맞이하는 생일. 와. 고맙습니다. 김유진 씨. 예. 남편하고 미국에서 만나셨어요? 미국 멤피스에서 만난 남편과 첫 드라이브 때 들은 노래. 아주 구체적인데. 예. 자, 조지 벤슨.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0: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솔직히 맞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안녕하세요.
7: 신디가 사랑하는 천재 만재 뮤지션 악뮤 이찬혁.
6: 악뮤에서 공주를 맡고 있는 이세연입니다.
8: 아, 인생 그 겉박스다.
9: No, no, no.
7: 일어나. 인생 힘들 땐 정희 들어야 돼.
6: 아, 그럼요. 악뮤도 사랑하는 라디오.
7: 매일 낮 12시 정오의 희망곡.
2: 그녀의 에너지를 사랑해요.
10: 김신아입니다.
2: 신디의 우렁찬 주문도 맛있게요. Turn on the radio. 정이 bless you.
10: 아, 너무 좋다. 예. 아니, 사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목소리 들으면. 아, 예.
1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예. 8562번으로 사연을 주셨는데 1994년 고3 때 야자하면서 선생님 몰래 백캠 들으며 엽서로 사연 보내곤 했었는데 아, 선물도 몇 번 받았고요. 지금은 저는 50살이 되었고 딸이 고3이에요. 애쓰고 있는 우리 딸을 응원하며 오랜만에 신청해봅니다. 늦었지만 36주년 축하드리고요. 오, 그럼 저 딸을 응원하며 신청하는 건데 따님이 좋아하는 노래 신청하셔야 되는데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 신청하셨는데 아, 괜찮아요. 예. 자, 브라이언 맥나이트 One Last Cry 3부에 다시 만납니다.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미국 동물학자가 연구를 해봤는데 강아지들은 친구와 놀 때 자기가 더 힘이 세고 빨라도 일부러 잘 젖은답니다. 너무 빠르다 싶으면 멈춰주고 갑자기 어이쿠 하면서 넘어져도 주고

0: 이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랍니다. 첫째, 이기는 게 아니라 같이 노는 게 목적이고, 둘째, 내가 가끔 져줘야 상대가 즐겁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사람과 사람도 결국은 같이 어울리며 살아야 하는데, 강아지들도 서로 져줄 줄 아는데, 갈수록 요즘 어떤가요? 승리, 성공 다 좋지만 너무들 이기려고만 하지 않나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일상조차 버거워지는 순간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동네 가게 하나가 문을 닫으면 그 길에 불빛 하나가 사라집니다.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가 줄어들면 마을의 웃음소리도 줄어들죠.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 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Sunday Special.매주 일요일 3, 4부 썬데이 스페셜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2026년 The Rock'n'Roll Hall of Fame, 락앤롤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간, 예. 보통 이걸 뭐 인덕티스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 하면 뭐 헌액됐다, 등재됐다 뭐 이런 식이죠. 2026년 The Rock'n'Roll Hall of Fame 인덕티스. 이것도 분야가 좀 세 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예. 퍼포머 분야. 예, 우리가 항상 주의 있게 보는 분야죠. 퍼포머. 자, 조이 디비전, 그리고 뉴 오더. 조이 디비전이 1970년대 중반에, 이언 커티스를 중심으로

팀이 결성됐는데요. 이언 커티스가 1980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 뒤에 질리언 길버트를 받아들여서 뉴 오더를 결성하고 더 유명하게 됐죠. 뉴 오더가 조이 디비전과 뉴 오더 이렇게 함께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자, 조이 디비전의 Love Will Tear Us Apart로 출발합니다.

0: 네, 조이 디비전의 Love Will Tear Us Apart 들었습니다. 자, 조이 디비전 그리고 뉴 올더. 예. 광고 뒤에는 뉴 올더의 예. 블루 먼데이 이 곡 듣겠습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전화.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4: 알쏘! 좋다!
5: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4: 얼쑤 신난다.
5: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음악이 나왔는데 그때보다 이 88년에 나온 믹스 버전이 더 크게 히트를 했습니다. 뉴오더. 2026년 락앤롤 명예의 전당에 조이 디비전 앤 뉴오더가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2023년하고 2025년에도 노미네이션 됐었는데 세 번 만에 드디어 이름이 올라간 거죠. 자, 1993년 히트곡 Regret 듣겠습니다.

네, 뉴오더의 Regret 들었습니다. 자, 조이 디비전 뉴오더.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썬데이 스페셜. 2026년 락앤롤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아티스트들. 자, 이제는 오아시스입니다. 2024년, 25년 연속 노미네이션.

됐었는데 아, 3년 만에 네, 드디어 세 번째 만에 아,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재밌는 게 리엄 갤러거가 2년 전에 그러니까 2024년에 노미네이션 됐다가 탈락했을 때 아, 정말 거의 뭐 쌍욕에 가까운 얘기를 했거든요. 요 그대로 얘기 드리면 이겁니다. 락앤롤 명예의 전당 꺼져라. 엿 같은 늙은 카우보이 늙은이들이 주는 상은 필요 없다. 기백 있죠. 예. 그럼 이거 계속 나가야 되는데 올해 등재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뽑아준 사람들에게 고맙다. 어릴 때부터 꿈꿨던 일이 마침내 이루어졌다. 꿈을 갖고 있다면 뭐든 이룰 수 있다니까. 재밌네요. 자, 오아시스. 자, 제일 유명한 곡이죠. Don't Look Back in Anger. 듣겠습니다.

Don't Look Back in Anger 들었습니다. 모닝 글로리 앨범의 수록곡이고요. 예. 이 앨범이 영국 앨범 차트에서 10주 동안 1위에 있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역대 가장 많이 팔린 앨범 중에 한 장. 예. 영국에서는 역대 세 번째로 많이 팔린 앨범이에요. 오아시스, 예. Don't Look Back in Anger. 1991년에 영국 만체스터에서 결성이 됐습니다. 동생인 리암 갤러거가 중심이었어요, 처음엔. 리암 갤러거가 4인조로 출발을 했는데 몇 달 뒤에 형인 노엘 갤러거에게 밴드에 합류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노엘 갤러거가 합류를 하죠. 그 뒤로 뭐 사실은 노엘 갤러거가 이 밴드의 실질적인 리더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뭐 모든 곡들을 노엘 갤러거가 만들었거든요. 형제들의 불화는 아주 유명하죠. 예. 둘이 뭐 진짜 그래서 활동 오랫동안 못했죠. 형제가 워낙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러다가 2024년에 재결합한다고 발표하고요. 2025년에 라이브를 투어를 다녔는데 이게 뭐 엄청난 성공을 거뒀죠. 우리나라에서도 공연했고요. 2026년 기준으로 오아시스는 1억 장 이상의 음반 판매고를 기록을 했고요. 브리더 월드 7번 수상. 네. 자, 오아시스의 역시 모닝 글로리 앨범의 수록곡입니다. 원더 월. 자, 이 음악 듣겠습니다.

0: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2: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여름이 이미 시작됐다고 해도 과장이 아닌 날씨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겠는데요. 아침 기온도 서울 18도, 대구 16도로 오늘보다 3, 4도가량 높게 시작하겠고 한낮 기온도 서울과 춘천 30도, 대구 28도, 광주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게 시작했다가 구름이 차차 많아지겠고 제주는 흐리고 낮부터 먼저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 비가 밤에는 호남과 경남 서부로 화요일엔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제주와 남해안의 심한 곳은 200mm 이상, 수도권에도 50에서 100mm 사이로 내리겠고 그 밖에도 대체로 30에서 80mm가 예보돼 있어서 많은 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연민주입니다.
2: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오아시스의 Whatever 들었습니다. 자, 락앤롤 홀오페인 2026년 락앤롤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아티스트들. 자, 이번에는 샤데이입니다. 예. 보컬리스트 샤데 야두가 리더입니다. 이게 저 솔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 밴드 이름이 예, 샤데 야두의 이름을 따서 그냥 샤데이가 된 겁니다. 앨리스 쿠퍼하고 같은 거죠. 예. 1982년에 결성이 됐고요. 뭐라 그러나 약간 그 R&B, 소울, 재즈, 팝 이런 여러 가지 음악 요소가 섞여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샤데이 음악을 Quiet Storm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스모키 로빈슨의 Quiet Storm에서 따온 겁니다. 앨범 타이틀이거든요. 스모키 로빈슨의. 예. 자, 뭐 아무튼 요 독특한 스타일로 아주 저 인기를 얻었죠. 샤데이. 자, 대표곡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우리들에게 가장 사랑받았던 곡은 1984년 히트곡 스무드 오퍼레이터. 자, 이 곡부터 듣겠습니다.

샤데이 스무스 오퍼레이터. 사실 이 노래는 싱글 차트에서는 19위까지밖에 오르질 못했거든요. 그런데 샤데이의 대표곡이 됐죠. 토크 히트한 곡들이 있습니다. 탑텐 히트곡도 있고요. 요 곡이 탑텐 히트곡. Your Love is King. 자, 샤데이의 노래 Your Love is King. 84년 싱글 차트 6위까지 오른 곡. 이 곡 듣겠습니다.

0: 네, LG전자 유지버스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2: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3: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2: 아하.
4: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성도
8: 함께해요.
5: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9: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10: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선데이 스페셜. 2026년 락앤롤 홀 오브 페임에 이름이 올라간 아티스트들 음악을 쭉 듣고 있습니다. 자, 샤데이입니다. 2024년에도 노미네이션 됐었고요. 이 두 번 만에 지금 이름이 올라간 거죠. 샤데이. 전 세계 앨범 판매량은 7,500만 장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요. 예. 1986년에 베스트 뉴 아티스트, 그런 의미에서 베스트 뉴 아티스트 수상. 그리고 지금까지 총 4번 그래미를 받았습니다. 자, 샤데이의 1992년 히트곡 No Ordinary Love. 이 음악 들으면서 오늘 배철수의 음악 캠프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베란테의 김지훈입니다. 세상의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춘 음악가는 없을 겁니다. 저마다 약점 하나씩은 안고 있죠. 그런데 팀이 되어 화음을 맞추다 보면 나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다른 멤버의 강점으로 완벽히 채워지더군요. 서로 다른 목소리와 개성이 부딪히며 모난 부분들은 깎아내고 쉼 없이 다듬는 과정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죠. 완벽하지 않은 우리가 모여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며 오늘도 가장 완벽한 소리를 만들어 갑니다.

0: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번지는 5월. 소중한 가족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여정 위에서 잊지 말아야 할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인데요. 나른한 봄의 불청객, 졸음운전은 찰나의 방심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운행 중에는 수시로 창문을 열어 차 안의 공기를 맑게 환기하는 것이 좋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쉼표를 찍는 여유인데요. 졸음이 몰려오기 전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가지는 10분의 짧은 휴식은 도로 위에 확실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또한 뒷좌석에 앉은 아이들의 안전띠가 제대로 매여 있는지 한 번 더 살피는 세심한 눈길도 필요하죠. 떠남의 즐거움보다 돌아옴의 안도가 더 깊이 남는 5월. 그 여정의 완성은 언제나 안전이라는 약속입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3: FM for you.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아름다운 식탁
4: 창조 주비푸드.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5: 콘서트 늦겠다. 뚫자.
6: 뭐라는 거야?
4: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7: 어? 내 가방.
6: 두고 왔어?
7: 아, 사람 많다.
4: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7: 야, 왜 안 와?
4: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7: 아, 오늘 재밌었다.
5: 와, 이거 봤어?
7: 야, 뭐해, 빨려.
4: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7: 뭐야?
4: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8: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생활에서 자주 쓰는 단어 중에는 불교에서 시작된 용어들이 몇몇 있습니다. 찰나는 불교의 뿌리를 둔 시간의 최소 단위로 눈 깜짝할 새를 가리키고요. 반대로 억겁의 시간 할 때 겁은 영원하며 무한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무진장은 불교에서 넓고 끝없는 덕을 지닌 사람을 비유할 때 쓰이다가 지금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엄청나게 많다는 뜻으로 확장됐고요. 해탈 역시 인간이 가진 아집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불교 용어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탐욕, 어리석음, 분노로부터 벗어나는 해탈의 경지. 불교에서 바라보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5월 24일 일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조지 해리슨의 All Things Must Pass 였습니다. 자,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이죠. 생활에서 정말 자주 쓰는 단어들이었어요. 불교에서 유래한 말들 소개해드렸는데요. 전 무진장은 오늘 알았어요. 해탈, 그리고 뭐 억겁의 겁, 찰나 다 알고는 있었는데 확실히 좀 그 모든 종교가 같은 곳을 향하고는 있지만은 불교는 우리가 그냥 개인의 우리가 일상의 평온을 얻기 위해서는 조금 공부하는 식으로 탐구해보면 좋을 만한 것들이 좀 많은 그런 종교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종교를 떠나서 탐욕, 어리석음, 분노로부터 벗어나는 것. 아, 진짜 우리 삶을 약간 텅 비어 있어서 그래서 아름다운 그런 풍경으로 만들 수 있는 비법이겠죠. 자, 오늘 3, 4부에서는 영화가 빛나는 밤 이지혜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기자님이 소개해 주시는 영화 그리고 부엉이들의 추천 영화

0: 까지 만날 거예요. 이따 9시부터고요. 오늘도 별밤과 함께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2: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2: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조용필의 차이나 듣고 오셨습니다. 아니 그리고 너무 감사한 사연이 도착했어요. 5160님인데요. 안녕하세요. 지난주 목요일 마지막에 사연 소개된 이태경의 아빠입니다. 먼저 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 아들이 학교나 일상생활에서 뭐든지 잘 안 되고 뽑히지 않는다고 의욕이 없었는데 이번에 사연이 당첨되면서 자기도 되는구나, 할 수 있구나 하고 용기를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감사하고 오히려 제가 이나 씨에게 커피를 사드리고 싶네요. 자, 이분 기억하는 분들 계실 수 있겠지만요. 그 목요일에 지난주에 초등학교 4학년 이태경입니다. 6월 14일에 저 축구대회 나가는데 우승 꿀팁 알려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꿀팁을 드렸죠. 예, 공을 골대에 많이 넣으면은 100% 우승한다. 와, 근데 물론 뭐 제 꿀팁도 뭐 진실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태경 군이 이렇게까지 크게 의미를 받으셨다니 진짜 그 받침대가 그 알맹이보다 더 아름다울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인 것 같아요. 혹시라도 오늘 안 듣고 계실까봐 오늘 이 사연 소개된 걸로도 뭐 커피 쿠폰이나 이런 거 하나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래서 이 우리 이태경 군이 얼마나 잘 뽑히고 이 집안의 어떤 운을 트이게 해서 급기야는 아버님의 사연까지, 근데 이거 다 태경 군 덕입니다. 그 당첨돼가지고 커피 쿠폰 받았다고 꼭 얘기해 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승 소식과 함께 또는 뭐 어떤 결과든 간에 사연 또 자주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지영이님, 보쌈과 막국수를 할인해서 8,000원에 먹을 수 있다기에 냅다 질러버렸습니다. 문제는 제가 저녁을 먹었다는 거죠. 솔직히 요즘 고민이 많은데 그 공허함을 먹는 걸로 푸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아, 이게 그래도 보쌈과 막국수는 좀 건강한 음식이긴 해서 다행이고요. 요즘 내내 이 습관이 지속되고 있다면 그건 진짜 조금 경계해야 되는 거고, 하지만 실제로 고민이 많을 때는 뇌가 에너지를 엄청나게 써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게 허기가 지게끔 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좀 이럴 때 좀 드시는 게 버티는데 힘이 되긴 할 겁니다. 유승원님, 내일부터 조리원에 있던 아기를 저희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긴장되네요. 잘할 수 있겠죠? 고생한 아내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소울에 머물러 있는 것 또한 아름다울 수 있는 건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한동안 정신없는 하루하루, 하지만 행복한 순간들이 정말 많이 있을 겁니다.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소울에 머물러 있는 것 또한 아름다울 수 있는 건.

서울에 머물러 있는 것 또한 아름다울 수 있는 건 이어서 조규찬의 베이비 베이비 들으셨습니다. 아, 아주 스윗한 노래였었는데 유민상님이 저는 장거리 갈 때 제가 운전하는 편인데요. 한 번은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아내가 화장실 가고 싶다고 휴게소 들리자고 했는데 깜빡한 거죠. 그래서 다음 휴게소까지 욕먹으면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스윗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거는 안 스윗해서가 아니라 실수죠. 하지만 이 실수는 용인받을 수 없습니다. 이 진짜 왜 화장실 가야 되는데 못 갈 때 특히 막 와 고속도로에 있을 땐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간절해요. 예, 그 정말 내 모든 걸 내어줄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저도 뭐 어떻게 보호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 저지르시면 안 됩니다. 서유미님은 대장부엉 독립한 막내집 구경 겸 서울 갔다가 대구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막내가 저랑 8살 터울이라 어리게만 봤는데 짠하기도 하고 정리된 집 보니 잘하고 있구나 안심되기도 했어요. 백예린의 산책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이게 참 이 가족일이 처음 독립할 때 너무 대견하고 기쁜 일인데도 이상하게 드는 그 짠한 마음. 먼저 살아온 이 사회 생활이라는 곳이 참 매몰차기도 한 순간이 많아서이겠죠. 저도 함께 자취를 응원 드리면서 노래 들려드릴게요. 백예린의 산책.

0: 똑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4: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도 때이른 더위 이어집니다. 한낮 기온 서울과 춘천 30도, 전주 29도, 대구 28도로 오늘보다 조금 더 덥겠는데요. 하늘은 대체로 맑게 시작해서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지만 제주도는 흐리고 낮부터 먼저 비가 시작되겠고 밤에 호남과 경남 서부로 화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 산지에 많게는 200mm가 넘게 내리겠고 수도권에도 최고 100mm, 그 밖의 지방에도 30에서 80mm의 많은 강수량 예보돼 있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 오면서 화요일에는 더위가 주춤하겠고요. 비는 수요일 새벽에 중부지방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연민주입니다.
4: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사라강 그리고 조니 스팀슨의 All Over Again 들으면서 일요일 별밤 2부 시작했고요. 김진주님께서 언니 얘기가 너무 재밌어요. 초등학교 2학년 임지우 엄마 휴대폰으로 보내요. 이야, 초등학교 2학년이면 제 친구들의 애들보다도 애기들보다도 어린데 언니라고 해주시다니 제가 갑자기 회춘하는 기분이 들어서 엄청난 감사를 드리고요. 요즘 초등 그 부엉이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제가 아무래도 좀 초등학생 분들한테 좀 재미가 있는 걸까요? 많이 소문 좀 내주시고요. 0104님은 오늘 길 가다가 친구랑 재미로 타로를 봤는데요. 생각보다 좋은 얘기가 안 나와서 울적해졌습니다. 나쁜 소식은 그냥 흘려 들으려고요. 아유. 완전 흘리세요. 완전. 저도 한때 20대 때 많이 봤어요. 뭔가 미래에 대해서 궁금할 때 많이 보게 되는데 진짜 뭔가 되게 잘 맞췄다 하는 기억은 한 명 정도? 네, 한 분 정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뭐 진짜 용해서인지 아니면 탁탁 그게 맞아서인지는 모르고요. 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서 나쁜 것처럼 들리지만 뭐 지나고 보면 그게 나쁜 게 아니었네?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고요. 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시 한번 찾아오게끔 만들려고 그런 식으로 또 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예, 흘리십시오. 흘리세요. 박은영님, 오늘은 아이들 방에서 별밤 들으며 저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결혼 전에 유치원 교사 생활을 했지만 아이들 좀 크면 다른 일 해야지 했는데 결국 이번에 다시 보조 교사로 들어갔네요. 아이들을 보며 힐링하고 웃음소리에 행복을 느낍니다. 큰나무 어린이집 원장님과 선생님들 응원하고자 사연 보내요. 그리고 사랑스러운 큰나무 아이들도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신청곡은 성시경의 내게 오는 길이요. 제가 20대에 처음으로 좋아했던 가수와 곡입니다. 같이 추억을 나누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최근에 성시경 씨 TV에서 다시 많이 보이는데 뭐 늘 활동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더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천직이신가 봐요. 행복한 어린이집 생활 저도 응원 드리겠습니다. 노래 들려드릴게요. 성시경의 내게 오는 길.

성시경의 내게 오는 길 이어서 건희의 보고만 싶어 들으셨고요. 0716님 얼마 전에 전신사진 찍을 일이 있어서 제 모습을 오랜만에 봤는데 허리가 한쪽만 잘록한 거예요. 몸이 비대칭일 거라고 짐작은 했지만 눈으로 보니 실감이 나더라고요. 이제 진짜 운동을 시작해야겠어요. 필라테스를 해야 할까요? 아, 저한테 물으신다면 강추입니다. 특히 저도 척추측만이 살짝 있어서 어깨가 한쪽이 심하게 내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깨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심지어는 어떤 자켓에는 한쪽에 더 그 패드를 댔어요. 그 비대칭이 너무 심해서. 근데 그게 이 좀 이렇게 삐뚤어진 게 점점 더 심해지면서 일어난 현상이었고 그게 나중에 발목부터 안면 비대칭까지 쫙 다 불러오더라고요, 여러분. 필라테스가 그거 진짜 좋습니다. 예, 꾸준히 좀 오래 해보세요. 그리고 1112님, 대장부엌 날이 더워졌어요. 다들 여름을 싫어하는 분위기지만 사실 저는 여름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시원하게 왕창 먹을 수 있고 여름에만 느낄 수 있는 청량함이 좋거든요. 대신 장마철은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네요. 잘 오셨습니다. 제가 바로 그 여름 좋아하는 사람인데 근데 예전보다는 조금씩 여름에 좀 더위를 타더라고요. 몸에 온도가 좀 높아진 느낌? 이게 운동 때문인지 아니면 뭐 호르몬 변화인지 모르겠지만 더위에 특별히 아무런 불쾌감을 못 느꼈었는데 작년부터인가? 예. 더운 거 막 못 견디겠네 이런 감정이 들긴 했습니다만은 여름에 그 생기가 저도 너무 좋아요. 김보배님, 매일 주파수만 맞춰놓고 망설이던 숙기 없는 애청자입니다. 오늘은 길가에 핀 꽃 한 송이가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아 용기 내 사연 씁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수줍음을 가득 먹으면 작약처럼 제 진심도 누군가에게 작은 치유가 됐으면 좋겠네요. 꽃을 보며 떠올린 노래 악뮤의 소문의 낙원 함께 듣고 싶습니다. 라고 너무나 향기로운 사연 보내주셨어요. 악뮤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소문의 낙원.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슬메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메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5: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일요일 별밤 함께하고 있습니다. 9529님이요. 오늘 친구들이랑 자연스럽게 덕질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한 친구가 엄마는 우리를 덕질했을 거라는 얘기를 하면서 살짝 슬퍼질 뻔했어요. 엄마가 미웠던 순간도 있지만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됐달까요? 맞네. 그랬겠네요. 하긴 근데 지금도 많은 어머님들이 그러고 계세요.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잘안 하고 막 그리고 사진 막 특별히 이렇게 남들이 볼땐다 똑같은 사진인데도 왜 덕질을 하면 막 알잖아요. 이 사진 저 사진 그 1초 사이에 찍힌 사진도 그 미세하게 다르게 아름답다고 막 덕후들끼리 아는 게 있는데 부모님들이 그렇잖아요. 우리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흑역사 사진 같은데 나 자꾸 이쁘다고 막 그러고 그러네요. 진짜 아무튼 참. 5월에 한번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사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정현님께서 3분은 선풍기 닦으면서 들어야겠어요. 부랴부랴 지하 창고에서 선풍기들과 송풍기까지 들고 올라왔는데 하나하나 다 닦기 귀찮지만 내일을 위해. 어휴, 뭔가 굉장히 공간이 넓은가 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풍기들이 필요한 모양이군요. 아무튼 이제 지금 혹시 뭐 아직은 괜찮지 않나 하는 분들 슬슬 꺼내 놓으셔야 됩니다. 심상치 않아요. 벌써부터 온도가. 자, 그러면 2부 마무리하면서 조나스 브라더스의 Summer Baby 듣고 3부에서 이지혜 기자님 모셔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우리 집과 우리 이웃을 지키는 아파트 화재 대피 수칙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집 밖으로 대피가 가능하다면 계단을 이용해 지상이나 옥상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절대 금물인데요. 정전으로 갇히거나 연기에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현관문 손잡이가 뜨겁다면 밖으로 나가는 대신 문을 닫고 수건 등으로 문틈을 막아 연기를 차단한 뒤 대피 공간 또는 하향식 피난구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셋째, 복도에 연기가 가득하다면 무리하게 밖으로 나오면 위험합니다. 집안에서 문을 닫고 연기 유입을 막은 뒤 창문이나 베란다에서 위치를 알리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침착함만이 생명을 지키는 비상구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넘어.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동네 가게 하나가 문을 닫으면 그 길에 불빛 하나가 사라집니다.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가 줄어들면 마을의 웃음소리도 줄어들죠.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 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항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추커피와 함께합니다.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카.

0: 안전화.
1: 피로에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스크린 위에 펼쳐진 영화를 입체적으로 보는 시간. 영화 저널리스트 이지혜의
1: 영화가 빛나는 밤.
0: 이지혜 기자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그래요. 기자님 이번에는 특이하게 참석을 안 하셨던데 얼마 전 칸 영화제가 열렸어요.
1: 네네. 제가 이번에는
0: 쉬쉬하신가 봐요. 이제 뭐
1: 좀 덥더라고요.
0: 네,
1: 그냥
0: 맞아요.
1: 집에 있었어요.
0: 그렇죠. 뭐 볼 네. 것도 많고 요새
1: 네.
0: OTT에. 아무튼 저는 모르고 있다가
1: 네.
0: 어디 TV 같은 데서 봤어요. 근데 그 레드 카펫 위에 계단에 딱 서 계시는 박찬욱 감독님이고 이게 유난히 포스 있고 멋있지 했는데
1: 그쵸.
0: 경쟁 부문 심사위원장이라고.
1: 네네. 심사위원장은 영화제의 그 해의 수상작들의 향방을 그 심사위원장의 성향과 영화 세계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거든요. 그 굉장히 영화제의 얼굴과도 같은 중요한 자리에 네. 이제 한국 감독님 최초로 박찬욱 감독님이 오르셨는데 박찬욱 감독님이 그 올드보이로 처음 이제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할 때도 그 전까지는 이제 국제적인 명성이 없는 감독이었 그런데 이 감독님이 상을 타겠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심사위원장이 타란티노 감독이었거든요. 그래서 타란티노가 좋아할 만한 파격적이고 굉장히 액션이 뛰어난 영화이기 때문에 수상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딱 그대로 이어졌으니까 심사위원장의 역할이 영화제에서 정말 중요하죠.
0: 아니 근데 이렇게 되면
1: 네.
0: 또 막상 오히려
1: 네.
0: 한국 작품 역차별하게 되지 않을까요? 나 같은 괜히 그럴 것 같아.
1: 저도 왠지 그럴 것 같아요.
0: 괜히 주면 우리 거 주는 거라고 할까? 왜냐면 내 심사위원장 자리가 너무 중요해서 객관성을 오히려 잃고
1: 오히려 더 엄격하게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네. 아 근데 그 가끔 인간인지라 그 엄격함이 네. 왜 역차별이 될 때가 있잖아요. 이번에도 뭐 한국 작품들
1: 네.
0: 뭐 좀 그 초청받고 이런 소식들이 좀 있죠?
1: 네, 연상우 감독의 군체가 이제 비경쟁 부문에 초청을 받았고요. 나홍진 감독의 호프가 경쟁 부문에 초청받아서 굉장히 이제 칸 영화제를 뜨겁게 달궜어요. 공개된 날. 극과 극의 반응이었거든요.
0: 둘 다요?
1: 아니요. 그 호프가 약간 좀 좋아하는 쪽에서는 극찬을 하고 좀 좋게 보지 않은 쪽에서는 이제 혹평을 했는데 둘 다 거세요. 그 반응이.
0: 야, 그럼 성공했네요.
1: 네. 그래서 저도 국내 개봉을 빨리 기다리게 되는 그런 영화가 됐습니다.
0: 아직 못 보셨어요?
1: 아, 저는 호프 아직 못 봤고요.
0: 군체는 보셨고.
1: 네.
0: 그렇군요. 아무튼 언젠가부터 이제 이런 큰 국제 무대에
1: 네.
0: 한국 얘기가 안 나오면은 서운한 이 높아진 눈.
1: 네.
0: 아이고, 이거 진짜 언제부터 내가 이랬나 싶어요.
1: 근데 뭐. 너무 잘하잖아요. 영화면 영화, 음악이면 음악.
0: 네. 대단합니다. 진짜 축구도 잘했으면 좋겠고요. 갑자기 이번 주 영화가 빛나는 밤 주제 확인하고 영화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1: 네, 오늘의 주제는 작가입니다.
0: 자, 영화 속 어떤 모습의 작가를 소개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이 시간 주제는 별밤 SNS에 미리 공개되니까 좋아하는 영화를 별밤에 추천하고 싶은 분들은 별밤 인별그램 확인해 주시고요. 노래는요, 알렉 벤자민의 The Book of You and I 듣고 다시 올게요.

0: 영화 만들기에 대한 영화에서 촬영장은 주로 난장판이 되곤 합니다. 바빌론의 촬영장은 주정뱅이와 불황자가 모여드는 무법지대였으며 파벨만스의 어린 감독 세미는 동생을 주연으로 집 안팎을 엉망으로 만들었죠. 누벨바그의 촬영장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홍보 담당자는 화제를 위해 감독이 도둑이라고 소문을 내고 배우가 펑크를 내면 스텝이 즉석에서 연기를 합니다. 게다가 시나리오 작가 출신의 감독 고다르는 퍽 하면 배가 고프다고, 치통이 생겼다고 현장에 나타나지 않죠. 돈을 대는 제작자는 밑을 노릇이지만 감독은 초연합니다. 즉흥성과 돌발성에 대한 탐구는 자신들만이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10년 동안 수첩을 달고 살며 아이디어를 메모해온 그에게 연출은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일이었기에 촬영장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었던 거죠. 오늘은 보는 이를 치열하게 꿈을 꿨던 언젠가로 데려가는 영화 누벨바그와 함께합니다.
1: 누벨바그가 영화의 제목이군요.
0: 네.
1: 일단 영화가 어떤 그 내용인지 네. 전혀 감도 안 와가지고 네. 또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0: 네. 최근에 그 모자 무사라는 드라마가 화제잖아요.
1: 뭐의 줄임말이었죠?
0: 모두가 자신의 무가

0: 친구들처럼 이제 감독이 되기로 했던 친구들이 자기 빼고 이제 다 데뷔한 거예요. 그것도 그냥 데뷔한 게 아니라 지금으로 치면 한 명은 봉준호가 되고 한 명은 박찬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감독 못 됐어 이러면서 하루 종일 이제 막 비관하고 있어요.
1: 그리고 비평은 점점 더 악독하게 하나요?
0: 조금 그런 타입의 비평가이기는 해요, 확실히. 네. 근데 어느 날 이제 절친인 친구 트리포가 칸 영화제에서 이제 영화를 출품했는데 막 기립박수를 받고 막 이제 스타로 부상해요. 근데 자신은 제작자한테 저는 푼 돈으로도 영화를 찍을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어필해서 이제 겨우겨우 감독으로서 데뷔할 수 있게 돼요. 영화를 찍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촬영 날을 받아놓고 이제 대단한 선배 감독들을 찾아다니면서 조언도 구하고 자신의 아이디어가 담긴 수첩을 막 뒤적이면서 이제 첫 촬영을 앞둔 불안을 막 잠재워요. 그러는 사이에 점점 첫 촬영 날이 다가오고요. 이 영화는 이 고다르의 첫 영화 촬영일이 한 20일 정도 되거든요. 이 20일을 쭉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1: 아니 근데 지금 이게 뭐 트리포, 고다르 다 네. 거장 감독들인데 그쵸. 이렇게 실제로 네. 실명까지 쓰면서 해도 되는 거예요?
0: 그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이기 때문이죠.
1: 실화를?
0: 네, 실화이고요. 실제로 그래서 뭐 고다르나 트리포뿐만이 아니라 뭐 장피에르 멜비, 뭐 로시니 같은 굉장히 유명한 감독들이 영화 안에 총출동해요. 감독뿐만이 아니라 네,
1: 잘
0: 배우도.
1: 몰라요.
0: 네. 보면은 친절하게 이제 자막으로 다 예, 설명을 해 줍니다. 영화 안에서.
1: 아, 근데 이 중에 제가 그러니까 네. 뭐 트리포랑 장리 고다르는 그러니까 진짜 유명한 뜻이에요.
0: 그렇죠.
1: 그 나머지는 그분들도 상당하시겠지만 네. 그건 누구 약간 이런 느낌이지만
0: 그런데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보셔도 영화를 즐기고 이 영화가 좋다라는 감상을 느끼는 데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1: 아니 그리고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게 전 항상 네. 이 누벨바그가 잘 설명이 안 되는 사조 중 하나라고 생각했었어요.
0: 네.
1: 이 제목이 누벨바그인데 네. 이거부터 설명을 좀 해주세요.
0: 그렇죠. 이 누벨바그 하잖아요. 네. 프랑스 영화를 얘기할 때. 근데 잘 설명이 안 된다는 게 바로 이 누벨바그의 이미지인 것 같아요. 프랑스 영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렵고 잘 이해가 안 된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낸 장본인들이기도 하거든요. 이 누벨바그의 전설적인 감독들이. 근데 누벨바그는 말 그대로 뉴 웨이브, 이제 불어로 뉴 웨이브, 새로운 물결을 뜻하고요. 그러니까 1950년대 프랑스 영화에서 일어난 젊은 감독들이 만든 새로운 영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쉬워요. 어떤 거냐면 지금까지 있었던 기성세대들의 주류 영화와는 다른 영화를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영화의 전통에 대항해서 혁명적인 서사와 형식을 우리는 추구하겠다. 이러면서 나선 젊은 감독들인데 주로 이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영화 비평지 카이에 디 시네마 출신의 젊은 평론가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선배들과 다르게 우리는 적은 예산으로 자본으로부터 독립성을 지니고 또 이야기도 일반적인 내러티브를 따르지 않고 즉흥성이 강조된 영화들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만든 영화들을 누벨바그라고 합니다.
1: 그런 거군요. 약간 네. 그래도 또 까먹을 것 같기는 한데
0: 네.
1: 이게 뭐 어떤 성향에서 네. 비롯된
0: 그렇죠. 그리고
1: 사죠.
0: 이들의 영화를 보면은 이때 한 160여 명의 감독들이 데뷔를 했어요. 누벨바그 감독으로.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는 누벨바그 감독이에요. 땅땅 이렇게 한 게 아니라
1: 그치.
0: 이 시기에 굉장히 이제 주류를 대항해서 나온 비주류 영화들이었는데 어느새 이것이 주류가 된 것이고 이게 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쳐서 이 영화를 누벨바그라는 이번 영화를 만든 리차드 링클레이터 감독도 자신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이 바로 누벨바그 영화 그중에서 또 장리 고다르 감독이다 라고 해서 이번 영화를 만든 거니까요. 그 영향력이 실로 어마어마한 거죠.
1: 그렇군요. 제가 장리 고다르를 그냥 제가 스스로 영화를 막 보다가 알게 된 건 아니고
0: 네.
1: 영화를 좀 본다는 분들이 꼭
0: 네.
1: 제일 좋아하는 감독으로 꼽았어요, 이분을.
0: 네.
1: 처음에 뭐라고, 뭐, 꼬다리? 말했는데, 장리 고다르라고, 아, 몰라? 하면서.
0: 네.
1: 처음에는 조금 지루했어요, 저한테. 근데 이제 몇 개 보면서 되게 좀 매료됐었던 기억은 있는데,
0: 네.
1: 이 저조차 이름을 들어본 장리 고다르에 대해서도 소개해
0: 네.
1: 주세요.
0: 네, 뭐, 트리포, 샤브롤, 로메르 같이, 이, 누벨바그를 대표하는 감독 중에 한 명이고요. 이제 앞서 제가 말한 감독들도 모두 영화의 고다르의 친구나 동료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이 오래전부터 고다르 감독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 누벨바그 또한 13년 전부터 내가 만들겠다라고 착수한 프로젝트였고요. 이 영화 고다르가 장편 데뷔작인 이 내멋대로 헤라를 만들기 시작한

0: 과정을 고스란히 담았어요. 준비부터 촬영 마지막에 편집 과정까지 담았는데 이 과정을 쭉 보면 누벨바그 영화가 아 이런 거구나라는 특징을 굉장히 잘 알 수 있어요. 이제 시나리오를 뭐 스텝이나 배우 누구한테도 주지 않고 그날그날 현장에 모여서 영화를 찍으면서 감독이 후시 녹음으로 영화를 이제 완성하기 때문에 배우가 시나리오를 보고 숙지를 해서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배우가 움직이면 이제 감독이 옆에서 디렉션을 바로 줘요. 지금 물잔을 드는 거야? 그럼 물잔을 들어요. 그리고 대사도 말해줘요. 당신은 사랑해요라고 말해. 이러면 당신은 사랑해요라고 얘기한 거야.
1: 그거 너무
0: 너무 어렵죠.
1: 아니 그게 아니라 아바타 소개팅. 너 지금 빨리 앞에 있는 여자분한테 앞에서 갑자기 춤춰. 제 춤 어떤지 물어봐. 네, 이거잖아요.
0: 아 그거네요.
1: 그것도 누벨바그였네. 아,
0: 그런 식으로 이제 영화를 찍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즉흥적이죠. 그리고 또 배우나 스텝 모두 그날 어떤 내용을 찍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촬영장에 와요. 그리고 이야기 또한 처음과 끝은 있는데 그것을 순서대로 보여주지는 않아요. 촬영하면서도 이게 첫 장면이 될지 이게 엔딩이 될지 감독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스태프들이 아 이거 그러면 첫 장면으로 쓰실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1: 약이 오르네요.
0: 그러니까 극도로 현장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영화 촬영할 때 고다르가 이 영화 속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스크립터는 이제 영화 촬영 할 때 앞신과 뒷신의 연결이나 똑같은 장면에서 소품들이 달라지거나 튀는 게 없는지 점검하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 스트립터가 자기 일을 한다고 이 신은 같은 신인데 소품 연결이 맞지 않는다고 이제 찻잔의 위치를 조정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다르가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말해요. 그건 아니다. 이거 그대로 놔둬라. 현실에서는 원래 일관성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현실을 극도로 추구하겠다라는 선언인 거죠. 그래서 극도의 사실주의를 추구한 이 고다르의 작품 세계가 촬영 과정에서는 배우나 뭐 스태프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하는데 이 촬영이 거듭될수록 이 동료들도 점점 그의 방식에 젖어들어갑니다.
1: 이야, 이거는 감독이 진짜 상당한 에너지가 그쵸. 끝까지 유지되어야지만 가능한 그런 일인 것 같고
0: 네, 맞아요.
1: MBTI는 전부 P네요. 제이는 견딜 수가 없는 현장.
0: 네, 오히려 제이이기 때문에 이런 저는 진짜? 방식이 가능할 것 같아요.
1: 아주 내면에는 거대한.
0: 머릿속에 다 있는 거죠.
1: 뭔지 알겠다. 네. 그래요. 여기서 기자님이 꼽은 영화 누벨바그의 명대사 듣고 와서 영화에 대해서 더 알아볼 거고요. 어느 때보다도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장면이랑 또 누구 대사인지 알려주세요.
0: 고다르가 이제 마지막 그 진세버그라는 여주인공이 연기하는 마지막 장면을 촬영하는 그 순간인데요. 이때 이 영화의 명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이 탄생을 하거든요. 그 과정을 담은 장면입니다.
1: 좋습니다. 장면 듣고 올게요.
2: Si tu ne voles pas son portefeuille, donne-moi quelque chose. Fais-moi un bogart. Donne-moi au moins ça.
3: Qu'est-ce que c'est? Dégueulasse.
4: Oh, coupé. Bien, t'as de va, Jean-Luc. Tout est. Et c'est une fin de tournage pour Jean.
5: Quand t'as réussi, ma grande. Bravo.
4: Bravo.
6: T'as vu ce qu'elle a fait, c'était incroyable. Tu crois que c'est ça que Godard cherchait depuis le début? Tu rigoles. Tu crois qu'il avait un plan?
1: 명장면 대사를 듣고 왔는데 뭐가 네. 좀 일이 잘 풀렸나 봅니다.
0: 맞아요. 예. 엔딩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명연기를 이제 진 세버그가 펼쳐서 막 스텝이랑 다 같이 막 감동해서 박수를 치는 장면이에요. 여기 이제 사진을 보시면 고다르인데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현장의 영화감독 모습이랑은 차이가 있죠.
1: 너무 멋쟁이야.
0: 멋있게 이렇게 네. 정장을 차려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한 손에는 담배를 척 걸치고 있는데 이게 고다르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이미지예요. 낮이나 밤이나 실내나 뭐 실외나 항상 선글라스를 끼고 다녔고요. 물론 고다르 감독님께서 나이가 드신 후에는 그러지 못하셨죠. 이제 눈이 침침하시니까.
1: 그쵸.
0: 그때부터는 그냥 안경을 끼셨는데 젊은 시절에는 늘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촬영장에서도 감독이라고 하면 이제 늘 스태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한다거나 이제 감독 의자에 앉아서 이제 앉아 있는 모습을 떠올릴 텐데 고다르는 감독보다는 소설가나 작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일을 해요. 그래서 이 촬영팀은 촬영장에 모인다 이러면 카페에서 만나요. 카페에서 한 명, 두 명 오면 이제 다 오면 촬영을 시작을 하는 건데 감독이

0: 제일 먼저 가서 테이블 위에서 혼자 이렇게 만년필로 종이에다가 시나리오를 써요. 그날 뭐 어떻게 할 건지. 근데 아무도 못 알아봐요. 그거를 보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영화가 분절되어 있고 감독 머릿속에만 청사진이 있기 때문에 스태프들은 모르죠. 그래서 이 여주인공인 진 세버거는 그런 감독 때문에 지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에요. 이 여배우는 할리우드 스타예요. 지금 한창 제일 주가가 좋은 스타인데 이제 전작 감독에게 너무 시달렸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할리우드를 떠나서 새로운 자극이 필요해 라고 해서 이제 파리에 왔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한창 이제 주가를 올리고 있는 누벨바그 감독들과 일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이제 겨우 데뷔작을 찍는 이 고다르라는 남자의 영화를 찍게 되니까 그것도 불만이에요. 그다 감독이 이렇게 이상해요. 말투도 이상하고 시나리오도 안 주고 대신에 이상한 막 주문을 해요. 이 여주인공이 패트리샤라는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연습을 해야 되니까 뭐 대사나 이런 거 좀 달라고 하면 절대 안 알려주고 연기하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또 촬영장에 올 때도 택시도 타지 말고 걸어오라고 해요.
1: 아니 뭐 그것까지.
0: 패트리샤는 걸어다니는 여자니까 걸어오라고 해요. 그리고 분장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진은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이놈의 영화 대체 언제 끝나냐라고 맨날 화를 내는데 이제 20일 동안 이제 촬영을 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대사도 외우지 않고 상대 배우와 즉석에서 이제 즉흥 연기를 하면서 점점 배우로서 자유로워지다가 결국에 이제 마침내 마지막 장면에서 본인이 애드랩으로 이 영화사의 길이 남을 명장면을 탄생시키거든요. 원래는 이 벨몽더라는 배우가 연기한 남자 주인공 미셸이 말을 하기 전에 입술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덧그리는 버릇이 있어요. 캐릭터로서 이제 설정을 한 거죠, 배우가. 그래서 영화 안에서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나오는데 계속 함께 연기하면서 그걸 지켜봐 왔던 진 세버그가 마지막 장면에서 감독이 어떤 디렉션을 내리는데 자기가 배우로서 그걸 동의할 수가 없는 거여서 난 그거 연기 못한다 계속 대립하다가 감독이 이제 그냥 화풀이로 아 그럼 뭐라도 해보라고 그러니까 배우에게 모든 공을 다 떠넘긴 거죠. 뭐라도 해봐라 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즉흥적으로 그 상대 배우의 이 버릇을 활용해서 굉장히 마법 같은 순간을 만들어내요. 막 카메라 동선도 본능적으로 다 체크를 해서 엄청난 장면을 만들어내는데 그 촬영장을 정말 독불 장군처럼 통제하고 자기 머릿속에 모든 게 있었던 이 고다르도 그때 당황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너무나 멋있는 장면이 나왔으니까 어안이 벙벙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영화의 마법 같은 순간인 거죠. 내가 어떤 일이든 계획하지 않았는데 그동안 쌓았던 시간과 모든 사람의 노력이 합의되는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이래서 이걸 한번 맛보고 나면 영화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다르도 아마 그 이후에 알게 됐을 거예요. 영화라는 것을 만드는 게 나 혼자 10년 동안 수첩에 아무리 썼다고 해서 그 메모로 영화를 만들 수가 없고 이 모든 사람들의 노력과 우연과 이 모든 것들이 합쳐졌을 때 탄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아마 진정한 감독이 되었을 것 같고요. 진 세버거조차도 아마 자기가 그런 연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진 세버거는 안타깝게 몇 년 뒤에 40세의 나이로 일찍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 부고 기사의 첫 줄이 그 진 세버거가 계속 하기 싫어했던 그 영화 바로 이 내 멋대로 해라의 스타로 딱 시작돼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 이 영화로 이렇게 사랑받을 줄은 정말 몰랐던 거죠.
1: 세상에. 아무튼 이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그 당시 어떤 예술가들의 일종의 네. 극락.
0: 맞아요.
1: 마침 또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인데. 거의 그런 경우 이게 모든 게 맞아 떨어졌을 때는 네. 다시는 잊지 못할 그런 체험이 됐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영화 누벨바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3부 마무리하면서 웨이브 투 얼스의 누벨바그 듣고 4부로 올게요.

0: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일요일 별밤 4부 시작했고요. 영화가 빛나는 밤 이지혜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3부에서는 작가를 주제로 누벨바그라는 작품 소개해 주셨고요. 영화 비평가에서 누벨바그의 핵심 인물이 된 영화감독 장리 꼬다르 이야기를 다룬 영화였습니다. 이거는 또 뭐랑 같이 볼까요?
2: 당연히 이 영화를 만드는 과정을 지켜봤으니까
1: 그렇다.
2: 완성된 영화가 대체 어떻길래 지금까지도 얘기하는 전설이 되었을까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장리 꼬다르 감독의 1960년작 영화 내 멋대로 해라를 가져왔습니다.
1: 딱이네요.
2: 네.
1: 이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내 멋대로 해라 보는 게
2: 네.
1: 완벽한 코스가 될 것 같습니다.
2: OTT에서 바로 보실 수 있고요. 영화 안에서 보면 이거 첫 장면이 되나요? 라고 스텝이 물어보니까 감독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대답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 장면이 어디에서 쓰였는지도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렇게 모든 스텝들이 감동했던 그 명장면이 영화 누벨바그 안에서는 안 보여요. 뒤에서 이제 여배우의 뒤통수를 찍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얼굴이 어땠는지는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궁금해요.
1: 그치.
2: 그 명장면을 비로소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영화 만드는 과정을 보고 이 영화를 봤기 때문에 이 영화만 처음 보는 것보다 내가 이 영화와 관계자가 된 기분으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야기가 선형으로 흐르는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대사들도 내뱉는 말과 그 말이 뜻하는 바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일부러 감독의 의도로서.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영화인데 이 영화 누벨바그를 보시고 내 멋대로 해라를 보게 되면 신기하게도 쏙쏙 이해가 돼요.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고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영화적 체험도 하실 수 있습니다.
1: 어떻게 보면 진짜 이 작품 감독이 장리 꼬다르에 대한 네. 애정과 존경이
2: 맞아요.
1: 그 어마어마해서 네. 결국 이 작품의 끝에 내 멋대로 해라까지 보게끔 만드는
2: 맞아요.
1: 그런 애정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2: 네.
1: 자, 노래 듣고 와서 부엉이들은 이 테마 작가로 어떤 영화 떠올렸는지 소개해 드릴 텐데요. 내 멋대로 해라 OST 중에서 연주곡으로 듣겠습니다. 마샬 솔랄의 듀오.

0: 영화 내 멋대로 해라 OST 중에서 마르샬 솔랄의 듀오 듣고 오셨습니다. 자, 부엉이들이 떠올린 영화 속 작가들 좀 만나볼게요. 아니 이분이 나타나셨는데 진짜 귀신같이 제가 이 주제면은 이 영화인데 한데 제 맨날 왜 제목 생각 못하잖아요. 네.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고 있었는데 그 어떤 작가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아이디 노블리스트 파크 박씨인가 봐요. 네. 스티븐 달드리의 디 아워스요. 작가 버지니아 울프의 마지막 하루와 그의 작품 델러웨이 부인을 읽는 두 명의 하루를 교차로 보여주며 문학을 통해 공명하는 작가와 독자의 삶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라 라고 예, 바로 박상영 작가님이었어요.
1: 아 너무 낭만적이네요. 작가가 주제인데 작가가 떠오르는 영화를 작가님이.
0: 예, 그래요. 진짜 앞에서 만나면은 전혀 낭만이 없지만 예, 내면 누구보다 낭만적인 분이고
1: 네.
0: 저도 이 영화 약간 좀 잊을 수 없는 작품 중 하나거든요.
1: 맞아요. 죽음을 가운데 놓고 이 세 여인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0: 야, 연기들 어떻게 할 거냐고요. 니콜 키드만, 줄리엔 무어, 메릴 스트립.
1: 아 저는 약간 이 영화를 떠올리면 햄릿이 같이 떠올라요. 이 인물들이 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걸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다가 어느 한쪽을 택하는 인물들이잖아요.
0: 그러네.
1: 그래서 이거를 골라주시다니 역시 작가님은 다르십니다.
0: 맞습니다. 네. 또
1: W님께서는요. 파인딩 포레스터 추천합니다. 은둔 중인 위대한 작가 포레스터와 포레스터의 집에 몰래 침입했다가 문학적 재능을 발견하고 실력을 키워가게 되는 고등학생 자말의 우정을 그렸는데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말, 도망쳤던 세상으로 다시 나오는 포레스터, 서로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어주는 관계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이 영화도 정말 좋죠.
0: 이 작품이 구스 반 산트 감독, 네. 이분이 되게 위로와 감동 주는 작품 좀 또
1: 맞아요.
0: 뭐더라?
1: 구딜헌팅에서 스승과 제자의 아름다운 만남이었는데 굉장히 비슷해요. 구딜헌팅과 파인딩 포레스터가 여기서 또 자말이라는 소년이 빈민가에 사는 흑인 소년인데 네. 농구도 잘하지만 문학적 재능도 있어요. 근데 좀 환경의 한계가 있죠. 그래서 재능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다가 이 포레스터라는 평생 단 한 편의 소설을 썼는데 그걸로 이제 풀리처상도 받고 하지만 개인적인 상처로 이제 은둔 생활을 하는 작가거든요. 이 둘이 우연히 만나게 되면서 글쓰기를 이 작가가 이제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0: 문화적 재능도 본인 스스로도 이제 확인하게 되고 이제 장학생으로 학교, 대학에 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보고 있으면 글쓰기에 좀 관심이 많으시거나 글쓰기를 좀 업으로 삼고 있으신 분들은 단초가 될 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작가가 이제 문학적 재능에 있는 학생을 가르치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초고는 가슴으로 쓰고 그 다음에 머리로 고쳐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지침이 되는 말들이 많이 나와서 글쓰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그래요. 연달아 그런 작품이 있었던 거 보면 구스 반 산트 감독이 어렸을 때 꿈꿨던 어떤 키다리 아저씨 같은 인물이 네, 항상 네. 왜 자신의 재능을 알아봐주는 맞아요. 어른 이런 게 있었나 봐요. 네. 이구호사님 전형적인 작가에 관한 영화는 아니지만 작가라는 키워드를 보는 순간 생각난 영화 속 장면이 있어요. 스타이스본에서 레이디 가가가 노랫말이 적힌 노트를 발견하고 브래들리 쿠퍼한테 사랑 노래를 숨긴 거냐고 웃으면서 말하니 그가 저절로 써내려가진 거라고 노래를 불러주는 장면이요. 노랫말 또한 그리고 작사가 역시 작가임으로 해당되겠죠. 들을 때마다 심장이 저릿해지는 OST 레이디 가가 브래들리 쿠퍼의 I'll Never Love Again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주 적절하게 또 우리 노래 맞아요. 한번 듣고 오게 좋은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레이디 가가 그리고 브래들리 쿠퍼의 I'll Never Love Again 듣고 부엉이들의 추천 영화 더 만나볼게요.

0: 레이디 가가와 브래들리 쿠퍼가 함께 부른 I'll Never Love Again 듣고 오셨고요. 부엉이들이 추천한 영화 속 작가 얘기 더 볼까요?
1: 네, 이사일사님께서요. 오만과 편견을 쓴 작가 제인 오스틴과 가난했지만 불꽃 같은 사랑을 했던 법대생 리프로이의 사랑 이야기. 비커밍 제인이 제일 먼저 생각났어요. 영화를 보다 보니 제인 오스틴의 책에서 강인하고 독립적인 여성 주인공들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랑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 완벽한 서사가 나온 이유도 알게 되었고 그녀가 남긴 책에 명대사가 쓰여진 배경들이 나와서 좋았어요. 제임스 맥어보이의 매력을 볼 수 있는 것도 물론 좋았고요.
0: 이 작품 제가 봤는데 또 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이사 일사님 덕분에 조금 기억이 납니다.
1: 앤 해서웨이가 이제 제인 오스틴으로 등장을 하죠.
0: 맞아,
1: 실제 맞아. 제인 오스틴이 리프로이라는 법대생과 사랑했지만 이 남자 쪽 집안의 반대로 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자기가 그런 신분의 차이, 경제적인 차이 때문에 사랑을 못했지만 자신의 작품에서는 이제 그걸 뛰어넘는 사랑들을 그려온 거죠. 그게 되게 좀 저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0: 그러네요. 네. 아, 이런 게 또 창작의 힘이기도 하고 네. 뭔가 그리고 해저드님께서는요. 작가 영화 하면 역시 서늘한 긴장감 빼놓을 수 없죠. 저는 영화 미저리에 등장하는 작가 폴 셸던이 생각나요. 작가들에게는 영감을 주는 팬도 소중하지만 가끔은 하얀 종이 앞에서 혼자만의 시간이 가장 절실하고 필요하다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최고의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아 역시나 그 우리 또 스티븐 킹
1: 네.
0: 작품이고
1: 네.
0: 진짜 놀라운 스티븐 킹 대체 뭘까요? 이 구조를
1: 네.
0: 어떻게 이렇게 끊임없이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구조만으로 네. 모든 게 끝나버리는 그런 얘기를
1: 저는 지금쯤은 2대 스티븐 킹이 활동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전히 다작하고 여전히 영어로 만들어진 이야기들을 현재도 만들어내고 있는 거 보면
0: 이거는
1: 중간에 한번 바뀐 건
0: 바뀌었어.
1: 아닐까? 난 그런 생각을 합니다.
0: 산업화 됐어.
1: 네. 합리적 네. 의심이죠.
0: 네. 그냥 네. 킹도 그래서 이 라스트 네임도 좀 인위적이잖아요. 킹.
1: 아 그러네요.
0: 야, 뭐 지을 때 야 우리 뭘로 할까? 야 우리가 짱이니까 킹이라고 짓자. 야 그래 그래 우리가 킹이지 막 이러면서 그러지 않고선 설명이 안
1: 맞아요.
0: 되는 천재력이고요.
1: 네.
0: 또
1: 허니님께서는요. 내가 쓴 글대로 내 인생이 흘러간다면 영뚱한 상상을 담은 스트레인저 댄 픽션을 추천해요. 무미건조한 삶을 살던 주인공이 자신의 운명을 쥔 작가를 찾아가는 과정이 정말 흥미롭죠. 비극으로 끝낼지 희극으로 끝낼지 고민하는 작가의 고뇌를 보며 우리의 인생에 펜을 쥔 것도 결국 나 자신이라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는 소중한 영화입니다. 아 맞아요. 이 영화도 정말 흥미롭죠. 어느 날 이제 굉장히 매일매일 쳇바퀴 돌듯이 똑같이 살아가는 이 세무 사가 있어요. 해롤드 크릭이라는 이 인물이 갑자기 머릿속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야. 어떤 여자 목소리로 자기가 하는 행동을 다 예측을 해서 막 들려줘요. 그래서 처음엔 자기가 미친 줄 알고 이제 정신과를 찾아가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소설적 주인공이고 여자 작가가 이제 글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자 작가는 늘 주인공을 죽이는 그런 작가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려고 그 작가를 찾아가서 직접 작가와 이제 소통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0: 우와.
1: 아마 작가들이 꿈꾸는 한 번쯤 꿈꿔본 일일 것 같아요. 내가 쓴 캐릭터와 만나는 거.

0: 그런 진짜. 판타지를 좀 실현시킨 영화죠.
1: 약간 시뮬레이션 우주 느낌이 납니다.
0: 그렇죠. 네. 네.
1: 자, 이렇게 해서 부엉이들이 추천한 영화 속 작가들 만나봤어요. 소개된 분들 중 몇 분께는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네. 오늘도 진짜 재미있는 영화 소개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는 2주 뒤에 만날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서둘러서 간다, 잠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6: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7: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8: 일요

말은 예민한 동물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의 심박수나 호흡을 감지할 정도죠. 프랑스에서는 이런 말을 아이들 교육에 활용합니다. 불안한 아이가 다가가면 말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주위를 맴돕니다. 반면 아이가 마음을 가라앉히면 말도 금세 차분해지죠. 아이는 깨닫게 됩니다. 상대를 바꾸려면 먼저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는 걸 말이죠. 이 캠페인은 한국마사회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5월 24일 일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고요. 6822님께서 외출하고 차에 휴대폰을 둔 채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 김에 휴대폰 없이 7시간 정도 지냈어요. 오랜만에 OTT 영화도 집중해서 보고 엄마랑 대화도 하고 가지러 가기 귀찮단 이유였지만 오히려 좋은 경험했네요. 저도 이게 실수로 두고 왔을 때 그래 지금이야 지금이 아니면 나는 반드시 다시 휴대폰을 보게 될 거야. 특히 영화 볼 때 그렇잖아요. 가끔 강제적으로 이런 시간을 갖는 거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선우정아의 뒹굴뒹굴을 피아노 트리오 버전으로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리베란테의 김지원입니다. 세상의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춘 음악가는 없을 겁니다. 저마다 약점 하나씩은 안고 있죠. 그런데 팀이 되어 화음을 맞추다 보면 나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다른 멤버의 강점으로 완벽히 채워지더군요. 서로 다른 목소리와 개성이 부딪히며 원한 부분들은 깎아내고 쉼 없이 다듬는 과정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죠. 완벽하지 않은 우리가 모여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며 오늘도 가장 완벽한 소리를 만들어 갑니다.

0: 이 캠페인은 언제나 당신 곁에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번지는 5월. 소중한 가족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여정 위에서 잊지 말아야 할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인데요. 나른한 봄의 불청객, 졸음운전은 찰나의 방심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운행 중에는 수시로 창문을 열어 차 안의 공기를 맑게 환기하는 것이 좋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쉼표를 찍는 여유인데요. 졸음이 몰려오기 전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가지는 10분의 짧은 휴식은 도로 위에 확실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또한 뒷좌석에 앉은 아이들의 안전띠가 제대로 매여 있는지 한 번 더 살피는 세심한 눈길도 필요하죠. 떠남의 즐거움보다 돌아옴의 안도가 더 깊이 남는 5월. 그 여정의 완성은 언제나 안전이라는 약속입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1: 콘서트 늦겠다. 뚫자.
2: 뭐라는 거야?
0: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3: 어? 내 가방.
2: 두고 왔어?
3: 아, 사람 많다.
0: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3: 야, 왜 안 와?
0: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3: 아, 오늘 재밌었다. 와, 이거 봤어?
2: 야, 뭐해, 빨려.
0: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3: 뭐야?
0: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4: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7: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스포원 고영배 오늘 방송 세 줄 요약. 1. 쇼미더머니 우승 치트키 쿠기 또 나왔냐는 반응? 나는 결과로 말해. 2. 쿠기 가사로 큰 그림 그리다. 신곡 스톡 가사에 발목 염좌 당뇨 귀리가 등장한 이유? 3. 느닷없이 훅 들어온 쿠기의 고백. 너무 오랫동안 눈치 보고 살았어요.

0: 안녕하세요. 스포왕 고영배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쿠기 피처링 크러쉬가 함께한 Right Now로 시작했습니다. 자, 5월도 이제 지나가고 6월이 옵니다. 아, 날씨도 뜨거워지고 이런 와중에 또 힙합씬의 열기도 뜨겁죠. 요즘 힙합이 뭔지 궁금하시다면 이분의 음악을 들으시면 되거든요. 힙합씬의 고막 남친. 그 요즘 힙합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 깔고 수식어를 고막 남친을 붙이는 거는 이게 모순이거든요. 하지만 일단 적힌 대로 읽습니다잉. 쿠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아, 안녕하세요. 쿠기라고 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이고, 저희가 그 이제 잠깐 방송 시작하기 전에 시간이 있어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복면가왕에서 뵀었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근데 그게 벌써 3년이 됐네요.
1: 맞아요. 네. 등장곡으로 틀어주신 노래 나왔을 때쯤이었어요.
0: 아, 이 노래가 발매됐을 때쯤에 복면가왕에 나오셨구나.
1: 맞아요.
0: 그때 그래서 제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 쿠기 씨는 노래를 워낙 잘하시니까 그걸 제가 알고 있으니까 2라나 3라를 가셨겠지라는 마음으로 아... 쓱 여쭤본 거였어요. 몇 라운드까지 가셨었더라 했는데 1라였습니다.
1: 아, 그래도 저는 그 판정단은 제가 이겨서 그래도 괜찮습니다.
0: 그 이제 그 결과를 발표할 때 판정단과 그 연예인 판정단과 일반 판정단의 의견이 다릅니다. 이쪽은 맞아요. 이겼고 이쪽은 졌습니다. 요게 있었군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이제 연예인 판정단에서는 압승을 했는데.
1: 압승했습니다, 제가. 아, 이거 너무 근데 어디선가 그, 얘기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0: 그 표 차이, 전체 표 차이도 혹시 기억나세요?
1: 아니, 두세 표밖에 안 차이.
0: 아, 진짜요? 네. 박빙이었는데 평가가 갈린 상황이었구나.
1: 네, 맞아요.
0: 아, 그러면 그걸 말씀하실 만하네.
1: 요즘 어쨌든 이게 1라운드 네. 탈락자라는 이제 어떤 그 칭호를 받고서 네. 이제 아 그래도 이랬는데 이래 이러이러한 아깝게 진 건데 뭔가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디선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0: 근데 왜 복면가왕 같은 프로그램 나가면 이 네. 딜레마가 뭐냐면 어쨌거나 노래는 세 곡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
1: 맞습니다.
0: 나는 내가 과연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네. 세팅을 한단 말이죠. 네. 어떤 분들은 진짜로 나는 무조건 1라운드 탈락이니까 제일 잘할 수 있는 노래를 1라운드에 하고 2, 3라운드는 오히려 뭐 하면 하고 아니면 버려도 되는 노래를 한다든지 네. 나는 무조건 예를 들면 가왕을 노린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래 중에 3라운드에 제일 센 게 들어가야 돼. 이런 작전이 있거든요. 쿠기 씨는 맞아요. 어디까지 생각하시고
1: 저는 솔직히 2라운드까지 생각했습니다.
0: 아, 2라는 간다?
1: 네.
0: 3라는 솔직히 버려도 된다.
1: 네, 그래서 2라운드에 필살기를 했거든요. 제가 평소에 불렀던 그 필살기 노래 중 하나를 이제 2라운드였는데 그게 이제 그 복면 공개곡으로 이제
0: 그렇지. 쓰게 되었죠. 아, 그랬군요. 1라운드는 사실 어차피 상대와 또 약간 조율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럴 수 있지만 2라운드에 내가 제대로 보여주고
1: 맞아요.
0: 거기선 지더라도 상관없다.
1: 맞아요, 맞아요.
0: 아, 그런 느낌이셨군요.
1: 아, 맞습니다. 네, 아, 갑자기 그때 생각이.
0: 근데 이제 그것도 경연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아마 지금 쿠기 씨를 좋아하시고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많은 팬분들이나 대중분들은 아마도 처음 참여하셨던 쇼미더머니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맞아요. 네,
0: 그때 이제 참가자로 처음 참가하신 게 트리플 세븐 시즌이었을까요?

0: 왔습니다.
1: 그 전에는 뭐 나가다 떨어지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었나요?
2: 그냥 대학생이었습니다.
1: 그러면 첫 참가에 바로 본선?
2: 맞아요. 제가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1: 지금 표정이 약간 지금 갑자기 그 복면광 얘기했더니 딴 사람처럼 바로 꺼드럭대는 표정으로
2: 살짝만
1: 살짝 이렇게 바뀌네요. 네.
2: 군대 전역하고서 이제 사고를 당했어요 제가. 네? 차에 치였어요 제가.
1: 군대 제대하고?
2: 네. 제대하자마자 차에 치여서 쇄골이 나간 거예요. 제가 그때 프로그래밍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손을 못 쓰게 됐잖아요.
1: 컴퓨터 프로그래밍 해야 되는데. 네.
2: 휴학을 신청을 하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그 휴학하는 기간에 이제 친구 작업실에서 녹음을 했는데 그게 이제 언더로 표현해 그냥 업계에 이제 소문이 나게 된 거예요.
1: 그 녹음 작업물이
2: 네 이런 애가 있다. 쿡이라는 애가 있다. 이러면서 그게 좀 살짝의 파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 음악 시작해야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빌스텍스 바스코 형님이 저를 이제 발굴해 주셔가지고 같이 일을 하게 되면서 슈미더머니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1: 그래서 빌스텍스에게 어떻게 보면 발굴돼서 그래서 그때 저도 나중에 이제 저도 쇼미를 워낙 오래 좋아하기도 했고 이렇게 보는 거 좋아해서 그때 당시 아마 막 쿠기 씨의 초반의 소문과 평가가 뭔데 이렇게 빌스텍스가 미냐?
2: 맞아요.
1: 누군데?
2: 맞아요.
1: 이러면서 막 빌드업이 되기 시작했던.
2: 그래서 이제 엄청 찬반 같은 애 갈렸어요. 얘 별로다. 이 뭐냐 이게. 하다가 쇼미더머니에서 이제 더콰이어 형님이 원픽으로 저를 해서 거기서 이제 그게 좀 정리가 됐죠 이제. 이거다. 이러면서 또 이제 봐라.
1: 많은 분들 여기 방송에도 쇼미 참가자분들 많이 나오셨는데 재수생, 삼수생 막
2: 맞아요.
1: 쭉 나오다가 막 몇 번 만에 되시는 분도 많고 근데 단번에 그냥 되셨군요.
2: 진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제가 경쟁 이런 거를 진짜 많이 압박을 받는 성격이에요. 진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렇게 해서 그때 정말 인상적인 활약을 하시고서 그 뒤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제 기준 그 쇼미 애청자 느낌으로는 이 이제 쇼미가 무르익잖아요.
2: 네.
1: 그래서 이제 후반부 그래서 이제 세트가 화려해지는 시점이 와요.
2: 맞아요.
1: 그리고 되게 그 참가자 막 그 그런 이번 곡 빌드업 비트 선정 이런 게 좀 길어지고
2: 맞아요.
1: 무대 리허설 때 막 기싸움하는 정도의 회차 쯤이 오면은 쿠기가 나와요. 무슨 시즌에도 그쯤 되면 쿠기가 쓱 나와요.
2: 본선 무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본선 무대.
1: 그러니까 초반부에는 전혀 이제 안 나와.
2: 맞아요.
1: 한 중후반부 쓱 넘어가면 좀 있으면 왠지 쿠기가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옵니다. 누구한테 나오냐가 문제야.
2: 맞아요.
1: 그래서 그 정도로 계속 참여하셨죠. 거의 안 쉬고.
2: 네. 이게 그 방송이잖아요. 방송이고 일주일 텀이잖아요. 저는 사람들의 피드백 다 알아요. 얘 왜 또 나오냐.
1: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2: 근데 또 나오냐 그래서 아 그래 나 또 나온 거 알아. 아는데 이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일주일 텀이 있으니까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피처링진이나 방송 무대 이런 거 하는 거를 다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사이에서 제가 좋아하는 형님들이나 제가 좋아하는 동료들이 저한테 그런 걸 부탁을 했을 때 제가 만약에 그걸 거절을 하면 저 말고 다른 사람을 또 구해야 되거나 플랜을 바꿔야 돼요. 그거라도 제가 좀 덜어드리고 싶다. 도움이 되고 싶다.
1: 완전 겸손이야. 다.
2: 그런 마음에서 한 거지. 저도 사실은 그런 인적 있어요. 아, 이 노래 뭔가 나랑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노래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걸 좀 덜어주려고.
1: 그러니까 뭐 당연히 쿠기를 원해서 부탁이 왔지만 여기에서 곡이 안 맞다고 뭐 비트가 내 취향이 아니라고 거절하기보다는 일단 무조건 도와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2: 맞아요. 거절을 해버리면 또 구해야 되고 이게 또 도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또 저를 찾아주시잖아요. 찾아주시고 전 다 결승 올렸습니다.
1: 와. 사람이 30초마다 겸손과 교만이 막 왔다 갔다

0: 그러니까 교만과 이거 뭐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저는
1: 자신감, 자신감.
0: 결과로 말하자.
1: 아!
0: 이거인 것 같습니다. 결과로 말하는 게 진짜 맞지 않나.
1: 내가 맵 또 나왔다고 뭐라 하신들 결승에 네. 보냈는데
0: 보냈는데 뭐. 어떡합니까 제가 이런
1: 비스텍스가 왜 이렇게 미냐고 의구심을 가진들.

0: 매년 또 나왔다 말씀하시지만 이제 쿡이 나오면 무조건이다. 믿고 쓴다. 이 평가가 사실 더 많죠, 사실은. 그래서 누구한테 나오냐가 문제지.
1: 맞아.
0: 그런 적은 없으세요? 겹쳐서 오는 적은 없으세요?
1: 이번에 있었고.
0: 진짜?
1: 종종 있습니다.
0: 그러면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선착순이에요, 골라요?
1: 이번에는 선착순이었고요.
0: 어, 고른 적도 있구나.
1: 고른 적보다는 관계성이라고 하죠.
0: 원래 더 잘 알고 있었다거나.
1: 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그냥 그런 얘기를 서로 해요. 나 이번에 어디 가면은 좀 해줘.
0: 도와줘야 돼. 미리 네. 이게 돼 있구나.
1: 네. 알았어, 너 건 할게. 이렇게.
0: 그러면 상대 쪽이나 동시에 이렇게 왔을 때 아, 여기 미리 얘기해 놓은 게 있었다.
1: 맞아요.
0: 가 되는 거군요.
1: 네. 어, 미리 얘기해 놓은 게 있었어. 근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나를 진짜 쓸 건지 안 쓸 건지 어어. 체크를 해보고
0: 그렇게 하는구나.
1: 너한테 다시 연락을 줄게. 에.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0: 멋있다.
1: 감사합니다.
0: 대답 안 해주셔도 되는데
1: 네.
0: 너무 뜻밖의 인물이 뜻밖의 곡으로 네. 제안을 한 거예요.
1: 쇼미더머니에서요? 네.
0: 그런 적은 없었어요? 거절 한 번도 안 했어요?
1: 거절 한 번도 안 했어요.
0: 진짜?
1: 네. 거절 한 번. 쇼미더머니는 거절 한 번 안 했습니다.
0: 이야, 이번 그 쇼미가 상당히 뭐랄까 진짜 역대급 말 많았던 시즌이었잖아요. 우려, 걱정, 그리고 또 잘 되고
1: 맞아요, 맞아요.
0: 그리고 막 너튜브에 막 리뷰도 너무 많고.
1: 진짜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시대가 또 바뀌면서 래퍼들 스타일도 완전 바뀌어가지고. 이걸 원래 보던 쇼미더머니 시청자들 분들도 뭔가 따라가기 힘드셨을 수도 있었겠다. 그러면서 이게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을 것 같긴 해요.
0: 쿠기 씨는 이번 시즌 좀 어떻게 보셨어요?
1: 저는 너무 좋았던 게 진짜 뉴페이스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정말 더 작업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졌다. 너무 좋다. 이런 게 있어요.
0: 힙합은 되게 재미있고 좀 부럽기도 한 게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쿠기 씨처럼 이렇게 자리 잡고 멋지게 활동하고 있는 선배들이 서로 이렇게 등장하면 꼭 협업을 먼저 생각하더라고.
1: 아 맞아요.
0: 그게 맞아요. 너무 재밌고 멋있어요.
1: 이게 왜냐면은 저희도 신인 때 선배 형님들 선배 분들이 그냥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받고서 받은 자양분으로 커서 저희도 똑같이 아이들에게 이제 주는 그래야 이 또 저희 업계가 도니까 그러면서 저희도 이제 배울 거 배우고 그리고 또 어디서 그 다음에서 스타가 나오면은 그 스타 때문에 또 새로운 팬들이 유입이 되면서 이거에 대한 이제 좀 재미를 느끼게 되시니까
0: 이 디스와 내리 사랑이 공존하는
1: 맞아요
0: 신이다.
1: 네, 전 네.
0: 아니 그래서 뭔가 뉴페이스들이 나타났다. 새롭게 작업하고 싶어진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게 바로 연결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1: 네, 맞아요.
0: 네, 좋습니다. 쇼미더머니 얘기도 해봤고 또 최근에 신곡이 또 나왔어요.
1: 아, 맞습니다.
0: 스톡이라는 노래 백예린 씨랑 같이 작업을 하신 노래가 나왔더라고요.
1: 아 맞습니다.
0: 이 노래 좀 직접 소개를 좀 해주세요. 가사가 너무 인상적이던데.
1: 제가 6월에 정규 3집이 나옵니다.
0: 와우!
1: 3집이 나오는데 그거의 성공개곡이에요.
0: 3집의 성공개곡이군요.
1: 네, 성공개곡이고 앨범의 가사의 결이 이런 느낌이다. 그런 거를 좀 예고를 해야 앨범을 들으셨을 때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가지고 이 노래를 먼저 냈습니다.
0: 와 그렇다면 더더욱 궁금해지고 신경이 쓰이는 게 가사가 굉장히 막 발목 염좌는 어때?
1: 맞습니다.
0: 막 이러고 어머니 당뇨는 요즘 어떠셔?
1: 맞습니다.
0: 아침에 뭐 귀리가 좋다던데.
1: 맞습니다.
0: 근데 너무 좋은 음색과 멜로디 속에 슥 그런 가사가 들어가 있어요.
1: 그리고 피처링은 백예린이에요.
0: 백예린 씨가 시종일과 함께 데이트를 하고 영상에서 그러다가 마지막에 또 아무렇지도 않게 백예린 씨의 파트가 나오는
1: 맞습니다.
0: 네. 이런 의도인 거죠?
1: 아 의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아이돌

0: 분들이나 이제 다른 가수분들 모두가 정말 멋진 음악을 하시고 그 음악을 디깅을 하시는 속도들이 저희만큼 빠르 저희보다 훨씬 빠르신 분들도 있고 그런 어떤 환경들이 엄청나요. 진짜 정말 엄청나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경쟁을 결국에는 그분들이랑 해야 될 시기가 온단 말이죠. 뭐 다른 업계 분들이랑 그러면은 그분들 그런 그분들이 만드는 멋진 음악 사이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보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이 못 쓰는 가사를 쓰자. 그들이 못 쓰는 가사를 쓰자. 근데 이게 너무 또 자극적으로 가버리거나 너무 이게 다크하게 가버리면은 오히려 더 설득력이 없을 것 같아서 저만의 어떤 쿡이라는 캐릭터에 맞는 최고의 자극점을 골라서 기억에 남는 가사 그들이 못 쓰는 가사를
1: 내가 쓰자
0: 내가 쓰자 찾아보자 해서 나온 게 이런 발목 염좌 바로 기억을 하시잖아요.
1: 너무
0: 바로
1: 기억나요.
0: 그게 기억이 되시잖아요.
1: 왜 기억나는 줄 아세요? 염좌에 진짜 두부가 좋아? 그 의심 그래? 염좌에 두부가 좋다는 말은 난 처음 들어봤는데
0: 그러니까 이게
1: 진짠가? 단백질이라서
0: 단백질류가 다 좋은데 그 중에 이제 후보군이 많았어요 사실 막 뭐 원래 두부가 좋다던데 뭐 육류가 좋다던데 뭐 이렇게 했는데
1: 가사에 육류
0: 네 육류가 좋다던데 뭐 그리고 원래 어머님 당뇨 말고 아버님 사업도 있었고 막 그런 게 되게 많아요.
1: 좋다. 아버님 사업
0: 네 뭐 아니 무릎으로 갈까 뭐 허리로 갈까 했는데 이게 그 처음에 뱉었을 때 느낌이
1: 느낌이 중요하지.
0: 네, 처음 뱉었을 때 느낌이 딱 발목 염좌에서 이제 다들 그냥 되면 아 이거다.
1: 솔직히 염좌 되게 맛있어요. 여기 이 감기는 맛이 염좌.
0: 그 염좌 발목 염좌 이게 그 받침이 있으면서도
1: 아 너무 좋아요.
0: 그 받침이 에. 거슬리지가 않아요. 발목 염좌
1: 아 너무 이게. 좋아. 아버지 사업이었으면 환율이나 수출도 건드릴 수 있었겠네.
0: 어, 맞아요.
1: 수입 수출.
0: 네. 환율 수출 얘기 뒤에 원래 있었어요.
1: 아, 너무 좋아.
0: 아버님 사업은 어때? 요즘 뭐 환율이 뭐 심상치 않다는 뭐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다는 뭐 이렇게 그냥 했었는데 또 이제 그게는 너무
1: 그런 의도를
0: 네.
1: 뭔가 쿠기의 무기 중에 이런 위트 있고 나만 쓸 수 있는 이런 가사들을 생각하신 거였군요.
0: 네, 이게 또 너무 가버리면 또 이게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1: 아, 그치 그치.
0: 뭔가 아 얘 너무 웃기려고 했다 이런 그 감도 잡으려고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 그 백예린 씨도 동의하신 부분인지도 좀 궁금했어요.
0: 사실 예린 양한테도 이제 들려줬을 때는 뭔가 그렇게 신경을 크게 안 쓰셨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와 가사에 이런 얘기가 있네요. 이래가지고 아 이거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이제 예린 양이랑 작업을 하게 됐냐면 백예린님은 이제 저는 아티스트들의 아티스트 같은 느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업을 안 하고 싶은 아티스트가 없다고
1: 그치,
0: 생각해요.
1: 그치.
0: 모두가 마음속에 작업 꼭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인데 저도 항상 그랬었는데 뭔가 이제 아 바쁘시겠지 이러면서 아 바쁘시겠지 하면서 다른 분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실. 근데 다른 분들 가기 전에 아 그래도
1: 혹시 한번
0: 여쭤나 보자 여쭤봤는데 이제 마침 그때 좀 스케줄이나 이런 게 좀 많이 프리하신 편이셨어가지고 일사천리로 됐었던 것 같습니다.
1: 이야
0: 너무 감사하게도 정말
1: 다행이네. 좋습니다. 이 노래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더 나눠보죠. 쿡이 피처링 백예린이 함께한 스톡.

0: 쿠기 피처링 백예린이 함께 스톡 듣고 왔습니다. 저는 사실 그 가사 너무 재밌고 사실 음악은 말씀하신 의도를 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 너무 생각 잘하셨다 이런 생각인데 그래도 이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1: 어떤 거?
0: 그 뮤비를 보시면 백예린 씨랑 두 분이 막 데이트하는 것처럼 네. 너무 의외로 그 영상도 되게 엄청 눈이 가는 영상이에요. 네. 우와 이걸 이렇게 두 분이 데이트하듯이 뮤비를 찍으셨네.
1: 네.
0: 근데 작은 화면일 때 세로거든요. 근데 전체 화면을 누르면 가로가 돼서 되게 작게 보여요.
2: 맞아요.
0: 진짜 열받아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체 화면을 누르면 세로로 커져야 되는데 가로로 돼.
1: 그게 제 불찰입니다.
0: 실수예요?
1: 그러니까 저는 보통 세로를 이렇게 보는 걸 제가 안 좋아해요. 그래서 아 그렇게 해도 가로로 되게 만들자 해서 제가 편하려고 제 불찰인 그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0: 그 진짜 열받아요.
1: 다들 그러시더라고. 이거 아, 답답해 죽겠다고
0: 막. 나 그런 게 아니죠.
1: 아이고, 내가 그러니까 그 회사의 팀원들도 아 이거 이런데 제가 이제 너무 완고하게 아 난 옆으로 난 이렇게 본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근데 어쨌든 이것도 다 어떤 하늘의 뜻이 있지 않을까?
0: 뭔 뜻이 있어요 거기에? 그냥 그래서 이거 난 내게 고장 난 줄 그러니까 오류 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플을 껐다가 다시 켰어요.
1: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 버전으로 그냥 하나 더 올릴까 생각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편하게 보실 분들은 그렇게 더 보셔라. 그래서 이게 수정은 안 돼.
0: 아니면은 네. 팬분들만 보실 수 있게 네. 웹하드에 올려주세요. 웹하드? 다운받아서 크게 보시라고.
1: 동영상 플랫폼에 올리는 게 뭐 양쪽에 더 좋지 않을까?
0: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1: 웹하드.
0: 아, 그게 난 지금 무슨 말이 이게 무슨 의도인가 진짜. 아예 진짜 작정한 건가 이렇게 만들려고. 근데 정말 그냥 쿠기 씨 원해서 그냥 이렇게 한 거였군요.
1: 네 맞습니다.
0: 아 좋습니다. 그 뮤직비디오도 한번 꼭 한번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면서 아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노래 하나 또 듣고 2부에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쿠기 피처링 비오가 함께한 굿나잇.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9: 여러분은 지금 짜릿한 스포왕 고영배를 듣고 계십니다.
10: 그 처음에 여러분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래퍼의 자유로움 약간의 그 까칠함이 딱 톤이 나왔는데 아 너 진짜 뻔한 수식어를 아, 그리고 별로 짜릿한 게 없었는데 우리가 여러분은 지금까지 참 좋았습니다. 아, 구기 씨와 함께하고 있는 스포한 고영배. 아, 이번에는 과거 기사를 찾아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 기사입니다. 구기 소심하고 예민 말실수 한 것 같으면 하루 종일 신경 쓰고 잠도 못 자. 아 이게 이제 래퍼에 대한 힙합 음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편견. 안 그럴 것 같다고 다 생각하잖아요.
9: 네.
10: 되게 막 막말할 것 같고.
9: 네.
10: 그 욕해도 집에 가면 신경도 안 쓸 것 같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시군요.
9: 예의 바른 친구도 정말 많아요.
10: 근데 맞아. 진짜 사실
9: 예의 바른
10: 그래.
9: 친구도 정말 많고요.
10: 다 예의 발라.
9: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소심하고 진짜 내향형인 사람이 정말 많아요.
10: 오, 그렇구나. 쿠기 씨도 그런 스타일이세요?
9: 원래 외향적이었는데 내향적으로 좀 더 변한 스타일이에요.
10: 아... 활동을 하면서?
9: 네, 활동을 하면서.
10: 어.
9: 네. 원래는 밥도 혼자 잘 못 먹었는데 이제 밥 혼자 먹는 게 더 편해진 그런 게 있어요.
10: 그거는 내향적이 된 거 아니에요?
9: 외향에서 내향적으로 됐어요.
10: 아, 외향에서 내향이 됐다고?
9: 네네.
10: 거꾸로?
9: 네네네.
10: 아, 왜요?
9: 이게 그러니까 전 좀 이게 이런 것 같아요. 뭔가 혼자 작업을 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더 자연스러워지면서 이게 다른 뭐 밥을 먹을 때나 뭐 다른 행위를 할 때 이제 다 혼자 있는 게 더 익숙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10: 어, 그래도 협업할 일도 많고 같이 작업하는 분들도 많은데도 점점 더 그렇게 내향적이 되시나요?
9: 협업은 사실 유선상으로 많이 이제 그 주고받고를 많이 하니까 실제로 작업을 한 친구들 중에 얼굴을 한 번도 못 본 사람 되게 많아요.
10: 요즘은 좀 그런 경우도 많긴 하더라고요.
9: 네.
10: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 통화보다 채팅이 더 편하세요?
9: 통화가 나요.
10: 그건 또 통화가 됐네.
9: 이게 또 그 채팅은 되게 사람의 뉘앙스가
10: 그게
9: 전달이 안 되니까 전화로 하면은 이게 좀 더 오해가 아예 이제 안 생기는 게 있어가지고 통화를 하려고 합니다.
10: 일한다거나 이럴 때는
9: 네
10: 뭔가
9: 통화로 딱딱하게 말하려는 게 아닌 게 딱딱하게 가게 전달될 수 있으니까 말이 이래.
10: 그리고 나도 왠지 대답을 들을 때도 그분이 원래 그냥 이모티콘 이런 거 안 쓰는 스타일인데 네 이렇게 오면
9: 그죠 뭔가
10: 열받았나?
9: 네
10: 고민되고
9: 얘가?
10: 그러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소심해서 그래.
9: 맞아요. 이게 진짜 소심하고 예민해서 남한테도 피해를 안 주려고 기분에도 이거를 막 그 좋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10: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별 생각 없이 보낸 거에 자꾸 해석하고
9: 맞아요.
10: 이런 것도 소심한 거긴 하죠.
9: 맞아요.
10: 좀 그러면 만약에 안 맞는 사람이 있다.
9: 네.
10: 뭐 같이 일을 하든 뭐 그냥 친분이건 뭐 이렇게 소개를 받았건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좀 그래도 사회생활 하는 편 아니면 그냥 좀 거리 두는 편?
9: 예전에는 그래도 사회생활을 좀 하려고 했고 거리만 두는 편으로 했는데 이제는 얘기해요. 한 두 번의 기회를 줘요. 하고 너 그거 아니다. 얘기를 하고 나 이렇게 하면 네 못 본다.

0: 최근에도 그런 적 있어요.
1: 어! 아, 뭔가 사람을 그냥 아 그냥 뭐 얘는 이러니까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이제는 대화해서 함께 하고 싶구나.
0: 근데 뭔가 너무 오랫동안 남 눈치를 보고 좀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1: 어렵쇼. 갑자기 갑자기요.
0: 의견을 이제는 좀 피력하면서 살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1: 야, 나 진짜 스포하면서 이렇게 갑작스러운 토크는 처음이야.
0: 그래서 후회한 적이 많았었거든요. 그때 내가 왜 그 얘기를 안 했을까.
1: 아, 네. 그러니까 뭔가 순간적으로 어? 왜 얘가 여기서 이렇게 다가오지? 왜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지? 했을 때 그냥 어, 내가 진짜 싫고 상처가 됐는데도 놔뒀던 경우들이 많은데
0: 놔둬서 그 아이가 다른 데 가서 이제 안 좋은 평판을 받은 적도 있었고 그런 걸 보니까
1: 그게 이제 정말 잘못된 게 맞았었는데
0: 네 맞아요.
1: 그리고 놔둔 나대로 상처고
0: 네.
1: 근데 그럴 때 한두 번 참지만 계속 그런 게 반복되면 이제는 그냥 내가 상처받고 마는 것보다는 나도 할 말하고
0: 너 그런 거 아니다 이제. 나랑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 마라.
1: 아,
0: 안 했으면 좋겠다.
1: 오 진짜. 네. 그거는 또 내향적으로 바뀐 거라도 약간 반대 부분이기도 하네요.
0: 맞아요. 오. 다시 근데 또 다시 그러려니 하고 하는 태도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려 하고 있어요.
1: 아니, 정말 아닐 땐 아니라고
0: 네, 정말 아닐 때는. 네.
1: 좋습니다. 두 번째 쿡이 성공하면 원룸에서 벗어나. 쓰리룸에 사는 게 목표.
0: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1: 심지어 이게 꽤 옛날이야. 18년도.
0: 와.
1: 그러니까 지금 한 데뷔 때구나. 데뷔 때.
0: 와 이런 얘기를 했네요. 지금.
1: 와. 기억도 안 나시는군요.
0: 네. 진짜 옛날부터 안정형이긴 했나 보네요. 제가.
1: 아. 와. 자, 이 목표 어떻게 금방 이루셨나요?
0: 일단 지금은 맞습니다.
1: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하셨을 것 같. 하셨을 타이밍에 이제 음악을 하려고 서울에 이제 올라오셨다 보니까
0: 맞아요.
1: 아마 뭐 집을 구하고 네. 자취를 하고 이러면서 아마 이런 인터뷰를 했거나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좀 집에 대한 뭐 머무는 공간에 대한 좀 관심이나 이런 게 좀 있으세요?
0: 집에 대한 관심은 있긴 한데 인테리어 이런 거에는 또 많이 제가 잘은 몰라가지고
1: 그러니까 내가 좋은 곳에 이렇게 잘 살고 싶다까지는 있어도
0: 막 그 안을 꾸미고 이런 것까지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1: 아, 그러면 집을 볼 때 좀 신경 쓰는 게 어떤 거예요?
0: 느낌인 것 같습니다.
1: 느낌?
0: 네. 그리고 채광.
1: 오, 볕이 좀 들어야 돼?
0: 해가 좀 들어와야 이게 생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집안에. 제가 사실은 이제 지금 사는 집에 오기 전에 네. 다른 집에 살다가 3개월 만에 이사를 했어요.
1: 왜요?
0: 들어가고 좀 이제 아프고 집에 들어왔을 때 뭐 첫 한 달은 그래도 이게 덜 익숙한 느낌이 있어서 집 같은 느낌이 아닐 수 있는데 그게 한 3, 4개월이 되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집이. 집이 불편한 거예요.
1: 우와.
0: 그런 느낌이 저는 이게 있더라고요.
1: 왜요? 뭐 어떤 주거 형태였어요? 뭐 주택? 뭐 오피스텔? 뭐 아파트?
0: 아파트였는데
1: 아파트였는데도?
0: 그 채광이 일단 많이 안 들었고
1: 무슨 기운이 안 맞았나 보다.
0: 기운이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 느낌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1: 근데 3개월이 지나도록 내 집 같지가 않다.
0: 맞아요.
1: 불편하다.
0: 살짝 안 좋은 일이 좀 터지고 아프고 막 이런 게 생겼어요.
1: 그래서 이사를 했더니 괜찮아졌어?
0: 그 이사를 가서 괜찮아진 건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사를 간 집 근처에 제가 찾던 병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병원을 걸어서 이제 갈 수 있게 됐는데
1: 이야 토크가 미쳐버리겠네. 또 도보 병원권으로 이거는 거의 노인분들의 어떤 그래도 이제 병원세권, 병세권.
0: 네, 병세권이 생긴 병세권이라고 뭔가요? 네.
1: 노후에 이제 챙기는 건데 네. 찾던 병원이
0: 그 느낌이 중요한 것 같아요.
1: 느낌.
0: 네.
1: 나한테 그러니까 느낌이라는 게 딱 집에 들어갔을 때 어떤 포근함이나.
0: 네, 그 포근함이 좀 이게 와 사람 사는 느낌이다. 그래서 좀 막 또 너무 새거 새 그런 건 새 집 이런 것도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1: 뭔가 좀 인간미 없이 막. 딱 이렇게 빠짝빠짝 생긴 것보다는
0: 네, 좀 그래도 인간미가
1: 네, 사는 냄새, 살림 느낌 나는 좀 그런 집을 선호하시는군요.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동네도 좀 그런 동네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1: 아, 좀 인간미 있는 동네 좋아하고 네. 좀 걸어다닐 만하고요.
0: 걸어다닐 만하고 막 그런
1: 것 같아요. 왠지 막 쿠기 씨 음악 스타일, 뭐 트렌디한 음악

0: 대리석에 막 각져 있고 막 미끄러져서 넘어지면 모서리에 막 발꺼갖고 막 그런 거 좋아하실 것 같아요.
1: 완전 도시.
0: 네, 그게 아니군요.
1: 맞아요. 아. 그런 곳을 살아봤는데 아, 안 맞더라고요. 아. 너무 그 딱딱한 느낌이.
0: 저도 그래. 좀 사는 집은 좀 사는 집만 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어, 좋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이야기 끝이 없어. 너무 재밌네. 쿡 씨 추천곡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아, 또 제 노래를 또 네. 골라주셨네. 사랑한 마음 제가 없다. 아예 안 들어보셨으면서 계속.
1: 들어봤습니다. 아, 어, 왜? 정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 모든 곡을 다 들어보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어. 근데 얼마 전부터 이제 한 몇 달 전부터 이제. 침착맨님에 나오시고 부산에서 아~ 이제 알, 원래 알고 계셨지만 네, 네. 한번 음악을 들어보고 어, 싶어서 감사해요. 이제 네. 듣게 들었는데 이 힙합 쪽에는 영어 제목이 너무 많아요. 가사가. 어, 어, 어. 너, 가사도 그렇고 어. 근데 한글 제목이 너무 저희는 쉽게 할 수 없는 네. 그런 거를 또
0: 힙합에 하시고 절대 없는 제목이지.
1: 그리고 이 가사도 뭔가 저한테 힘이 되었었던 아~ 것 같습니다.
0: 어, 쿠키 씨한테 가사 칭찬을.
1: 가사 칭찬보다는 제가 뭐
0: 아, 칭찬도 어떤,
1: 칭찬 그러니까 뭐 감사한 느낌으로 어. 이제 이게 그런 어떤 의도로 쓰셨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이게 좀 위로가 됐었던. 어. 작년에 정말 고독했거든요.
0: 아. 어. 아, 지금 슬픈 표정을. 아, 너무 감사합니다.
1: 아, 제가
0: 오늘 한번 들어볼게요. 소란의 사랑한 마음에 죄가 없다.

0: 아. 소란의 사랑한 마음엔 제가 없다. 쿠기 씨의 추천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볼 코너 진지 드셨어요? 아, 여기 이제 제가 좀 힙합 음악 하시는 분들 오실 때마다 좀 약간 쑥스러워요. 진지 드셨어요? 진지 드신 이야기, 진지한 이야기.
1: 아, 요즘 이게

0: 이런 가사 만 들으면 오히려 지금 더 빠르셨던 거예요.
1: 오! 너무 착해. 고맙습니다. 진지드신 이야기. 예전에 운동하고 몸 관리하실 때 네. 야 이거 완전 호들갑 제대로 하셨네. 저울을 들고 다니셨다고? 그래서 음식 그람수 재고 이렇게 드셨다고?
0: 좀 꺼드럭댔습니다. 그리고 더 티냈던 것 같아요. 나 이 정도로 해. 얼마나 그 운동인들이 보고 얼마나 진짜 갑전했을까요?
1: 근데 그 정도로 좀 신경 써서 관리를 하셨군요.
0: 맞아요.
1: 지금도 하고 계세요?
0: 지금 근데 운동은 하고 있습니다. 운동은 하고 있는데 건강하게 더 먹으려 하고 있어요. 원래 제가 그런 패스트푸드나 핑거푸드 이런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햄버거, 피자 이런 거 엄청 좋아해서 그런 걸 이제 많이 먹었는데 요즘에는 좀 줄이면서 더 건강하게 먹으려고 올리브 오일 먹고 아침에
1: 제대로네.
0: 네.
1: 근데 지금 혼자 사시나요?
0: 네, 혼자 삽니다.
1: 혼자 살면서 사실 배달 음식이나 패스트푸드 안 먹고 이렇게 건강하게 챙겨 먹는 게 쉽지가 않지 않아요?
0: 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1: 그래도 막 차려서도 먹고 그러세요?
0: 차려 먹는 것보단 이제 차려서 온 음식을 배달시켜서 그걸 며칠 남아 먹어요.
1: 그러니까 주문할 때 조금 건강식으로 주문한다.
0: 네, 건강식으로 주문하고 이제 과일이나 이런 거는 이제 사 와가지고
1: 과일도 챙겨 드시고
0: 최대한 먹으려 하고 있습니다.
1: 그래도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아무거나 주문해서 시켜 먹을 때
0: 네.
1: 제일 좀 좋아하는 거 어떤 음식이에요?
0: 요즘에는 순두부찌개를 많이 먹습니다.
1: 순두부?
0: 네.
1: 주문으로?
0: 네, 근데 계란이 풀어져 있는.
1: 근데 그게 저는 순두부 저도 막 이렇게 좋아하긴 하는데
0: 네.
1: 약간 주문돼서 와서 이렇게 하면 플라스틱 용기 오면 좀 그 기름이 너무 많지 않아?
0: 기름이 많긴 한데 또 제가
1: 맛있어요.
0: 하기에는 그래서 기름이 최대한 안 들어가는 차돌 순두부 이런 건 안 먹고 막 그런 해물 순두부나 이런 거 위주로 먹으려고.
1: 순두부 좋아하시고.
0: 생각보다 그게 나트륨 많은 거 말고는 이로운 게 많더라고요.
1: 이로운 게 많다.
0: 네.
1: 근데 술은 잘 못 드신다면서요?
0: 네, 술은 잘 못 먹습니다, 제가.
1: 주량이 대충 어느 정도?
0: 소주 세 잔 정도.
1: 진짜 못 드시네.
0: 네. 몸이 안 맞는 그냥
1: 아예.
0: 바로 그 빨개지는 체질 있잖아요. 제가 그런 체질이거든요.
1: 그래도 이렇게 술 마시는 자리나 이렇게 같이 노는 분들 이렇게 드시고 하는 자리가 많을 텐데.
0: 이제 안 불러요. 제가 안 먹는 걸 알고서. 그런 자리 제가 가면은 그냥 너 어차피 제로콜라잖아. 그래서 그냥 갖다 주고.
1: 이제 그냥 다 아시는구나.
0: 네, 다 알아요. 그래서 안 불러요.
1: 고독하네 점점.
0: 네.
1: 지금 계속 내향적이 되고 혼자 밥 먹고 주변 사람이 정말 잘못된 행동하면 따끔하게 지적해서 쫓아내고 술자리도 아무도 안 부르고 작업은 다 온라인으로 하고.
0: 되게 문제네요.
1: 노래
0: 문제투성.
1: 노래 사랑한 마음에 제가 혼자 고독하다 이렇게 듣고 좀 고립되고 있네 고기가.
0: 그래서 최대한 그래도 요즘에는 한번 그 맛있으면서 좀 도수가 약한 그런 술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그래도 사람들 있을 때 먹으려고는 하고 있어요.
1: 근데 뭐 사실 뭐 그럴 안 그래도 되긴 하는 거니까.
0: 근데 또 이게 또 고독하니까 네. 또 혼자 있으니까 이제 살짝 왜 술을 먹는지 알겠어.
1: 나 쿠키 장점을 알았어. 고집을 안 부리네. 고집을 안 부리. 이렇게 싹싹 또 반대쪽도 알아보고. 네,
0: 왜 술을 먹는지가 이해가 너무 되더라고요. 이게.
1: 이제 진지한 이야기입니다. 쿠키 네. 씨가 음악을 시작할 때 되게 패기가 넘쳤다. 아까도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이게 어떤 자신감이 있어서 음악해도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는지 궁금해요.
0: 이때는 사실 무지에서 온 게 더 컸던 것 같습니다.
1: 그래도 난 이미 음악을 많이 듣고 아는 게 맞았다고 봤을 수도 있잖아요.
0: 네. 실제로 많기도 했었어요. 근데 정말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어떤 그 무모함이
1: 맞아.
0: 네, 그 무모함이 용기를 만든 것 같고 무모함이 용기를 만든 것 같고 그 무모함이 좀 자신감을 만들어서 이게 된 것 같습니다.
1: 쿠키도 벽을 느낄 때 있어요?
0: 많이 있어요.
1: 와, 막 이 음악에 아니면 어떤 아티스트에?
0: 아티스트나 어떤 그 아티스트에 대한 그 지지?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의 지지.
1: 네. 그렇게 벽을 느끼고 와, 막 부럽다. 혹은 내가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쿠키는 어떻게 해요?
0: 다 똑같은 사람이다.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내가 잘해.
1: 그렇지.
0: 내가 더 잘하는 것이

0: 거야 하면서 그 사람이랑 굳이 경쟁 상대로 안 생각하려고 해요. 내가 더 잘하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을 거다. 뭐 어차피 똑같은 다 사람이다.
1: 그렇지. 네. 그 반면에 아까 뭘 몰라서 이렇게 시작했다.
0: 네.
1: 뭘 몰랐기 때문에 잘 될 줄 알았던 것 같다. 근데 이제 지금은 너무 많이 알잖아.
0: 네.
1: 쿡이는 이제 많은 걸 알고 있는 연차의 아티스트가 되었잖아요.
0: 네.
1: 근데 그렇게 될수록 사람이 알면 좀 오히려 도전을 못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철들기 싫다 이런 생각 하게 되잖아요.
0: 맞아요.
1: 그런 부분은 어떠세요?
0: 제가 철들 뻔했습니다.
1: 왜?
0: 저번 앨범에 네. 좀 철들 뻔했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그 앨범을 들었을 때 오히려 아 너무 조심했다. 너무 안전하게 앨범을 만들었다. 이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발목 염좌로 간 것 같아요.
1: 아 지난번 앨범 때 뭔가 성숙해지고 뭔가 조심하고 하면서 내구서 돌아봤을 때 내가 조금
0: 너무 눈치를 봤어요 제가.
1: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0: 제가 너무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아 이거 너무 가사가 아 이렇게 보면 어떡하지? 이렇게 좀 너무 그렇게 보면 어떡하지? 이런 걸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이제는 봐주는 거니까 더 이거 이렇게 보는 것 자체에 대한 스트레스를 최대한 내리려고 했어요. 사실 이 스톡이란 노래를 내기 전날까지 혼자 정말 힘들었어요.
1: 괜찮을까?
0: 괜찮은 게 이거 맞나? 너무 가버렸나? 하면서 블라세랑 또 한 1시간 전화했으니까 블라세 또 나와
1: 블라세는 뭐래요?
0: 나와 이러고 나오래요 자꾸 나와서 일단 한잔해 이런 거예요.
1: 그저 술 마시려고
0: 나와서 얘기해. 너무 혼자 있어 좀 그러지 마. 아 일단 혼자 있어야 돼 나는 지금. 그래서 3일 동안 잠 못 자고 밥도 거의 잘 안 들었거든요.
1: 근데 아 진짜?
0: 네.
1: 진짜 신중한 성격이구나.
0: 네, 이게 저한테는 진짜 크게 간 거거든요. 나오고 나서 근데 반응 보니까 생각보다 이 정도 간 거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하네. 내 유머가 내 이 감도가 좀 통했네. 이걸 이제 좀 느꼈었어요.
1: 야 아까는 되게 그냥 편하고 재밌게 말씀하셨지만 고민은 진짜 오래 하신 거였군요.
0: 아 정말 진짜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후보가 많았어요. 발목 염좌 대신에 진짜 뭐 연골 손상 막 이런 것도
1: 근데 그 와중에 어느 정도가 적정선일까?
0: 네 이게 어느 감도가 사람들도 그냥 피식하고 그 넘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되게 유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너무 안 슬프고 너무 안 깊고 그렇게 느낄까 이 감도 찾는 게 되게 힘들었습니다. 너무 이게 내 세대 사람들만 웃긴 건가? 막 이런 것도 있는데
1: 조심스럽게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0: 네.
1: 그건 마음대로 하셔도 괜찮으니까 뮤비 괄호 세로 만들면 그게 더 신중하셨어야 됐을 거예요.
0: 오늘 바로 해서 새로 버전으로 제대로 그냥 지금 거는 원래 놓고 조회수 어쨌든 쌓인 거 있으니까 그거 냅두고 그냥 또 올릴게요. 그냥 새로 버전
1: 드립니다.
0: 새로 버전 영어로 써서
1: 이게 막 진짜 손이 막 이랬다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0: 그건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죄송합니다.
1: 아 이야기 정말 궁금했던 이야기들 진짜 잘 들어봤습니다. 추천곡 하나 더 들어볼 텐데
0: 네.
1: 돈 툴리버의 E85라는 네. 노래를 골라주셨네요. 이 노래 골라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0: 사실 해외 음악 아티스트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 중에 MBC잖아요.
1: 네.
0: 심의를 넘길 수 있는
1: 잘 없구나.
0: 노래가 많이 없어요. 되게 자극적이에요. 근데. 그나마 이게 좀 네. 사실 이것도 아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해서 일단 했는데 다행히 돼가지고 이 노래가 최근에 들었던 노래들 중에 가장 좋았던 노래들 중 하나이긴 해요.
1: 오 궁금해지네요. 돈 툴리버의 E85 듣고 올게요.

0: 이 문단.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스포한 고객님, 오늘은 쿠기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아, 제가 궁금하고 좀 재미있고 이렇게 관심 있는 분이 나오시면 아, 막 딴 얘기를 하느라고 정작 앨범 얘기를 많이 못 들어봤어요. 원래 저희 마지막 질문이 내 미래를 스포한다면이거든요.
4: 네.
3: 3집에 대한 이야기 좀 편하게 자유롭게 좀 해주세요.
4: 한 6개월 만에 만들었고요. 11곡입니다. 이번 스톡 포함해서. 그리고 뭐 발목 염좌 같은 가사 또 꽤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완전 R&B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3: 쿠기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들이 트렌드, 뭐 또 싱잉,
4: 네.
3: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오르는데 그런 카테고리 중에서 이번에는 R&B나 싱잉에 가까운 것들이 많은.
4: 트렌드랑 싱잉 둘 다
3: 들어가 있군요.
4: 네. 싱잉 가장 제가 낸 앨범들 중에 가장 노래에 하는 그 음가가 있는 랩이라고 하죠. 음가가 있는 랩의 분량이 제일 큰.
3: 기대가 됩니다. 선공개된 스톡 외에 10곡이 더 추가돼서 11곡이 들어있는.
4: 네, 맞습니다.
3: 30분 언제쯤 저희가 들을 수 있을까요?
4: 한 달 안 남았습니다.
3: 한 달이 안 남은 시점에.
4: 네, 한 달이 안 남았습니다.
3: 좋습니다. 저는 그 앨범 나오고 이제 활동하시고 좀 시간 여유 되실 때
4: 네.
3: 블라셋 씨랑 두 분 같이 한번 모시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4: 꼭 불러주세요.
3: 너무 재밌을 것 같아.
4: 시간을 진짜
3: 진행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4: 저희 둘이
3: 그냥 구경하면 될 것 같다는 느낌. 두 분 다 너무 재밌으시니까.
4: 아, 진짜 너무 잘 받아주시고 아. 이 에너지가 너무 여기 채광도 되게 네.
3: 아, 채광 너무. 채광을 또 중시하시니까 네. 맞아요. 여기 채광이 좋아요. 저희 스튜디오가
4: 네, 좋은 것 같아요. 양진가 봐요. 네.
3: 좀 이상한 사람이야. 구기 씨도. 아, 구기 씨랑 너무 즐거운 시간 가졌고 아쉽지만 이쯤에서 보내드리고 3집 나오고 나서 진짜 한번 다시 한번 꼭 모시도록 꼭 연락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구기 씨 보내드리면서 저는 3부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스포해서 죄송합니다. 외쳐주세요.
4: 네.
3: 하나 둘 셋 스포해서 죄송합니다.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여보, 맛 어때?
5: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4: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5: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4: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6: 강원 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7: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7: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포와 고영배.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0: 진짜 이야기는 편의점 의자에서 시작된다. 스포왕 편의점. 아우, 단계 좀 먹고 싶네. 초코 과자 하나 사고. 어, 두뿔원. 그러면 두 개를 사는 게 이득이지. 어, 아이스크림 20% 할인. 아이고, 그래도 아이 그렇게 아주 추운데. 아이 그래도 할인하니까 사자. 그게 이득이야. 요리마, 요리미, 넌 뭘 그렇게 샀어? 옷 샀어? 50% 세일이라고 해가지고 필요도 없는 운동복도 샀다고. 아, 운동 계획이 있어? 그래 그럼 언젠가 입으면 되지. 근데 뭐, 아, 너도 그렇구나. 세일이라는 말만 들으면 돈을 막 써서 고민이라고. 그러게. 그러면 너는 뭘 줘야 되니? 너한테 내가 이리로 들어와봐. 편의점으로 들어와봐. 컵라면 줄게. 컵라면 요거 먹고 가. 근데 나도 조금 그러긴 해. 난 진짜 편의점에서 뭐 살 때 편의점 하도 1+1, 2+1이 많으니까 같은 카테고리에 예를 들면 생수 아니면 뭐 콜라 이런 거 중에 같은 카테고리인데 행사를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으니까 난 무조건 행사하는 거 찾게 되더라고 나도. 근데 그 수준이 아니고 그냥 살 생각이 아예 없었는데 길 가다가 1+1이라고 써있으면 산다? 이건 조금 심하긴 하지. 어쨌건 아예 안 사는 게 제일 절약하는 건 맞잖아? 그치? 이거 컵라면 먹고 그냥 집에 가야 돼. 오늘 편의점 이거 행사 많다. 조심해. 어, 가. 윤지네. 어, 윤지. 윤지야, 잘 지냈어? 아니 뭐? 엄마 때문에 고민이 있다고? 왜? 네가 독립을 했는데 어머니가 반찬 주러 왔다가 자고 가고 아버지 보기 싫다고 자고 가고 일주일에 두세 번 시도 때도 없이 오셔서 피곤하다고. 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서 독립했는데 그 시간을 못 즐기고 있어서 스트레스 받아? 아, 일단 커피 줄게. 커피 두 개. 커피 두 개. 엄마랑 마시면서 얘기 좀 해. 근데 내 생각에는 어머니가 이러다 마실 것 같거든. 조금 익숙해지고 나면 계속 오가면서 주무시는 게 더 힘들어. 근데 지금 그냥 윤지 네가 독립해서 이렇게 처음에 걱정도 되고 신기하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한 번씩 오시는 건데 성급하게 엄마 나 혼자 시간을 가지려고 독립했는데 자꾸 오니까 혼자 시간을 못 가지는 것 같아 싫어 이렇게 말하면 너무

너무 상처받으실 것 같은데. 일단 대기 한 몇 달 정도까지는 기다려봐. 근데도 정말 어머님이 정말 지치지 않으시고 그 어떤 페이스가 떨어지지 않은 채로 계속 오셔서 계속 주무시고 가시면 그때 얘기해도 늦지 않다. 아니 뭐 너도 딱 무슨 독립하자마자 무조건 혼자 자야 되고 이런 건 아니었잖아. 그리고 또 어머니 아예 안 오셔봐. 반찬도 주시고 이렇게 다 하시는데 또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그지? 일단은 있어봐. 그래, 안녕. 야, 효석이 오랜만이네. 요즘에 어때? 뭐? 아니 뭐, 야, 금연하기로 여자친구랑 약속을 했는데 못 지켰다고? 아, 몰래 담배 핀 거 걸렸어. 그래서 너 여친이 너 꼴도 보기 싫대? 일로 와봐. 콜라 사줄게. 시원하게 마시고 일단 신경쓰지 마. 근데 또 꼭 걸린 게 문제가 아니라 효석이 좀 건강을 생각해서 끊어야지. 그 여친도 뭐 약속을 안 지켜서 화가 나서 뭐 순간 짜증을 내는 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효석이가 담배 끊고 건강했으면 해서 말한 거 아니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그러면 도전해봐. 알겠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연락해줘. 그래. 안녕.

포항 편의점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다이나믹 듀오의 죽일 놈이었습니다. 오늘 포항 편의점에 오신 분들 먼저 그 세일이라는 말만 들으면 필요 없는 물건도 산다고 하신 소비요정 분이 오셨죠? 아, 근데 이게 좀 누구나 마음 약해지긴 해요. 이게 그리고 일단 편의점에서 그런 거 살 때도 한 개만 사도 되는 건데 2 플러스 1 적혀 있으면 두 개 사게 되거든요. 그럼 뭐가 절약이야? 한 개만 사는 게 절약이지 사실은. 아, 약해지긴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오프라인 온 매장 가는 게 요즘 줄었다고 해도 빅세일, 뭐 감사제 이렇게 막 붙어있고 막 커다랗게 붙어있으면 어떻게 돼? 아무것도 살 게 없는데 들어가 보게 되죠. 근데 그건 사실이긴 해. 세일이 붙어있으면 마음이 약해져. 왠지 지금 내가 여기 나온 김에 이걸 안 사면 손해일 것 같은 그 느낌. 하지만 아니죠. 안 사면 지출 영원입니다. 사면 50% 싸졌어도 그 지출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도 약하긴 해요. 세일하면. 저 심지어 그 초록창 인터넷 쇼핑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뭘 사려고 봤어. 근데 생각보다 너무 비싸. 들어가서 이게 생각보다 왜 이렇게 비싸? 그래도 결제 한번 눌러볼까? 눌러봤더니 내 거 포인트가 꽤 많이 쌓여있네. 그래서 그 포인트가 적용된 금액이 좀 와닿는 거야. 괜찮아. 사실 내가 앞에 이미 비싼 걸 사서 받은 포인트인데 그거 물건 그냥 공짜 할인해준 것도 아닌데 거기 혹해서 살 때도 있어. 이 정도면 합리적이지 이러면서. 뭐가 합리적이야? 앞에 내가 사고 받은 돈인데. 아, 이게 좀 이해는 되지만 항상 조심해야죠. 다음은 독립했는데 엄마가 자꾸 자취집에 너무 오셔가지고 좀 스트레스 받는다. 물론 이제 뭐 어머니가 그래 이렇게 사생활을 가지려고 독립한 건데 너무 자주 가면 안 되지 하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베스트지만 그래도 아들딸이 엄마 왜 이렇게 자주 와? 하면 나 너무 상처할 것 같아. 그것도 막 진지하게 하면 엄마 근데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서 자취한 건데 엄마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사실상 가출 선언.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엄마가 아무리 저기 하셔도 걱정하셔도 계속 오실까? 난 안 그럴 것 같거든. 힘드셔 그것도. 그러다가 또 아예 안 오시면 엄마 왜 요즘엔 안 와 또 이런다 또 보고 싶어갖고. 그 일단 조금 더 지켜보는 걸로. 세 번째 분은 여자친구랑 금연하기로 약속했는데 실패하신 분. 저도 이제 여러 약속들이 떠오르네요. 영어 공부하겠다. 운동하겠다. 근데 제가 분명히 한번 말씀드렸죠. 그 운동은 제 작업실 월세 이슈로 PT를 받을 조금 몸과 마음의 여유가 없다. 그래서 좀 셀프로 돌리려고 하는데 또 그게 또 시간이 없네. 제가 또 열심히 발매를 하고 또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못하고 있다. 영어 공부해야죠. 해야 되는데 어플로라도 좀 해야겠습니다. 이거 저도 약속을 못 지키고 있다는 거. 하지만 소란 올 한해 진짜 소처럼 열심히 일하겠다는 거 그건 지키고 있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이번 주죠. 이번 주에 또 신곡이 나옵니다. 그 약속만큼은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아, 스포한 편의점 앞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소개되시면 편의점 간식을 선물로 드립니다.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이어서 검색창에 스포한 검색해가지고

막 찾아서 읽어드리는 서치원 공부 시간입니다. 닉네임 봉백님이 영배님 효진이랑 직접 만나서 사마주의 비하인드 좀 풀어주시면 안 될까요? 온앤오프 6월에 컴백하는데 스포한 고영배에서 보고 싶습니다. 찡긋. 온앤오프 6월 17일에 정규 2집 나오죠. 알고 있습니다. 멋지게 컴백하시

되게 높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 아무렇지도 않게 그 오신 다른 많은 가수분들이 노래가 너무 높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게 높아서 조금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는데 정작 효진 씨는 네 아무것도 안 있어도 부르고 안녕히 계세요 평온하게 가셨던 그래서 오히려 제가 민망했던 너무 쉽게 부르잖아 그런 기억이 나네요 원더노프의 컴백을 기대하면서 노래 하나 듣자 뷰티풀 뷰티풀

뷰티풀 뷰티풀 온앤오프의 노래 듣고 왔고요. 이어서 신하님들의 사연 더 볼게요. 8268님 디지털 디톡스 실천하고 있는데 스포왕도 샤워할 때 핸드폰 안 볼 거라고 했잖아요. 이거 잘 지키고 있나요? 아니요. 봤어요. 샤워할 때. 아, 너무 샤워할 때 궁금한 게 너무 많아. 전 요즘에 그 여행 너튜브 중에 진짜 리얼로 하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었네. 막 요트 타고 막 하시는 분들이에요. 캠핑카 타고 막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뭔가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가서 하시는 분들 것도 엄청 많이 봤었는데, 요즘에는 더 그냥 슴슴한 정말 요트 항해하고 막 그런 거 그냥 틀어놔요. 소리 들으면서 샤워해요. 파도 소리. 몰라, 디톡스 콘서트까지 했는데도 그게 잘 안 돼요. 5041번님 오늘 자기계발도 하고 세차랑 밀린 집안일도 했어요. 완전 알찬 일요일.

스포왕 들으면서 다리 쭉 뻗고 잡니다. 오, 일요일을 아주 보람차게 보내셨구만. 이렇게 보람차게 하루 보내면 막 뿌듯해서 잠도 안 와. 막 심장이 두근두근해서. 야, 너무 좋다. 근데 그러다가 잠이 싹 들면 꿀잠 자지. 잘했네, 잘했어. 자기계발은 뭘 하셨으려나? 딱 오전에 자기계발, 예를 들어 영어 공부 이렇게 딱 하고 딱 뭐 운동하고 오후에 세차, 셀프 세차장 가가지고 폼건 써가지고 뿌려주고 걸레로 물기 제거 하고 딱 뿌듯하게 왔는데 차 그냥 부적부적부적 해가지고 돌아왔는데 주차장도 내 자리,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 딱 남아있는 거 딱 대고 그죠? 그러고서 저녁에 맛있는 거 딱 먹고 집 정리도 좀 딱 한 다음에 라디오 탁 켜가지고 스포왕 탁 들으면서 다리 쫙 펴고 누워있으면 야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안 했을 때 신경 쓰이고 고통스러운 게 그게 사실 스트레스일 수도 있거든요. 그 스트레스 받을 때 기분이 울적할 때 차라리 뭔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일을 안 미루는 게 좋다는 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것 같아요. 잘하셨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다음 주 일요일을 한번 그렇게 보내고 다시 밤에 만나면 어떨까요? 4022번님. 옛날에 남편이 남친이었을 때 찍어준 그 연애 시절 찍어준 동영상을 봤어요. 그땐 영상을 영화처럼 노래도 넣어서 만들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최근에 찍어준 영상 보니 열받네요. 지금은 사진 하나 찍어달라 그러면 엄청 귀찮아하거든요. 저도 연애한 지 100일째 날 그동안 제가 디카 들고 다니면서 열심히 찍어준 사진 다 뽑아가지고 빈 앨범을 딱 들고 와서 우리 100일 기념으로 이거 앨범 채우자 앨범 꽂고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은 그냥 다 디지털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연애가 길어질수록 두 가지로 나뉘지. 워낙 사진 찍어달라는 걸 좋아하니까 그냥 야 이제 그냥 그러려냐고 계속 착착착 찍어주는 남친, 여친 이렇게 있을 거고 이제 아 뭘 또 찍어 이러고 귀찮아서 점점 안 찍어주는 커플도 있을 거고. 근데 그래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어딜 가야 사진을 찍어. 이슈가 있어야 찍는다고. 근데 연애가 너무 단조로우면 맨날 갔던 식당 가고 갔던 극장 가고 하면 사진 찍을 일도 없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데를 가고 사진 찍고 싶은 곳에 가야 또 찍는 거라 요즘 들어 왜 이렇게 서로 사진을 안 찍지? 한다면 우리가 너무 패턴 안에서만 데이트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패턴을 벗어날 때 자기도 모르게 카메라를 챙겨가게 되고 카메라가 없어도 폰으로 찍어주게 되거든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유리님, 면허 따고 차 뽑자마자 오늘 처음으로 마트 가는데 주차하다가 벽에 박았어요. 원래 처음은 다 이런 거죠? 아이고, 안 다쳤어요? 원래 처음 다 그래요. 저는 안 그랬지만 원래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농담이고 저도 처음에 막 긁고 긁히고 막 그랬어요. 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떤 다른 차랑 이렇게 살짝 부딪혔어. 근데 저는 주차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 차 움직이면서 제 백미러 옆에 살짝 딱 긁고 백미러랑 백미러가 탁 접히고 차가 옆에 좀 긁혔나 아무튼 좀 데미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내리시더니 되게 막 아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막 하시면서 이 정도면 그 이거 이렇게 고치는 데 가서 이거 하면 감쪽같이 다 된다고 3만 원 제가 그냥 드릴 테니까 그냥 가시면 된다고. 근데 제가 너무 초보라 그냥 그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냥 갔어. 너무 큰 후회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너무했어요. 딱 봐도 몰라 보였나 봐. 그랬던 기억. 저도 완전 초보 때 아련하게 기억나네요. 안 다치셨기를. 4442번님. 몸과 마음이 무기력해지는 요즘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친구도 남자친구도 다 만나기 싫고 혼자 있고 싶어요. 쿠기 상태시군요. 그럴 때가 있지. 그럴 때가 있어. 이거를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요즘 내가 이렇구나. 또 좀 있으면 사람 만나고 싶어지겠지? 그때 많이 만나자. 근데 except 예외는 있어야 되죠. 남자친구한테도 그러면 곤란하다. 남자친구한테 그냥 얘기를 해야지. 나 이상하게 요즘에 이렇게 기운이 없고 힘들다고. 오늘 말고 내일 볼까?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게 좋지. 남자친구한테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연락도 안 해버리고 안 만나고 이러면 남자친구는 영문을 모르잖아. 솔직하게 남자친구한테 얘기하고 사람은 나중에 만나고 싶어질 때 만나는 걸로. 바밍타이거의 노래 하나 듣고 오자. 집으로.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0: 협재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5: 저기요, 요즘 무슨 노래 들으세요?
6: 네? 저요? 요즘 제가 듣는 노래 여러분께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해드릴 노래는요, 아마 예상하셨을지도, 마이클 잭슨의 휴먼 네이처입니다. 여러분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고맙게도 그 초대를 해줘가지고 이승국 씨가 그 영화 너튜버 천재 이승국 씨가 그 포토존 행사에 가게 됐는데 제가 마이클 잭슨 좋아하는 걸 아니까 같이 보실래요? 해가지고 따라갔어요. 그래! 이러고 그냥 이렇게 옷 입고 그냥 갔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그게 공식 포토존 행사 막 엄청난 분들이 다 오시는 자리였던 거예요. 승국이도 그걸 몰랐던 거야. 막 갔더니 막 라이즈 있고 슈퍼주니어 있고 양동근 형님 있고 존박 씨 있고 막 난리 났어. 막 아이키 씨 있고. 제가 그나마 그날 일이 있어서 헤매라도 했어서 망정이지 저 그냥 근데 다 나 빼고 다 양복이라 마이클 잭슨 옷 입고 다 그랬지만 영화는 전 너무 좋았어요. 막 진짜 많은 지금 그 영화를 둘러싸고 뭐 이 영화를 뭐 논란이 빠진 반쪽짜리 영화다라는 평부터 오히려 그래서 더 좋다 뭐 그 진짜 그 조카의 연기나 뭐 이런 거부터 아니다 그 조카의 아빠가 사실 마이클 잭슨 이런 관계였다 정말 이야기들이 많은 상황이지만 저한테는 그냥 좋았어요. 그 마이클 잭슨을 연기한 자파 잭슨 마이클 잭슨 조카거든요. 마이클 잭슨 형의 아들이에요. 그분의 뭐 싱크롤이나 이런 게 얘기가 많잖아요. 제가 오늘 휴먼 네이처라는 노래를 골라온 이유는 앞에 영화를 이렇게 쭉 볼 때는 처음에는 아역배우 너무 귀엽게 잘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파 잭슨 이제 성인 마이클을 연기를 하는데 처음엔 똑같나 아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휴먼 네이처쯤으로 가면서 점점 영화가 뒤로 갈수록 점점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 휴먼 네이처가 나올 때는 진짜 빙의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거 설마 영화가 진행되면서 싱크로율도 높아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이 휴먼 네이처 때는 제가 느끼는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마이클 잭슨의 그 얼굴의 근육의 움직임까지도 똑같이 느껴지더라고. 그 인상 쓰고 막 이렇게 손동작 하면서 이렇게 딱 그 하관을 이렇게 움직이는 방식까지 똑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진짜 마이클 잭슨 무대다 하고 그냥 넋놓고 봤던. 그래서 저는 그 영화에서 이 휴먼 네이처 부분이 가장 그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다음 주에 뭐 해요? 준비하면서 이 노래 같이 들을래요? Get Ready With You 플레이리스트. 오늘 플레이리스트의 주인공은 0151님입니다. 저 다음 주에 엄마랑 둘이서 유럽여행 가요. 자유여행이라 제가 모든 일정을 다 정리하는 중인데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하하. 엄마는 유럽이 처음이라 좋은 기억만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 중인데요. 예전에 영배님이 신혼여행 추억하려고 여행하면서 노래 한 곡만 계속 들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저를 위해 유럽여행하면서 들을 플리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에. 잘했다 잘했어. 엄마랑 유럽여행 너무 좋겠다. 부러워요. 저도 신혼여행 갔을 때 앨범 딱 하나 두 개만 계속 돌려서 들었거든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한번 노래 들려드릴게요. 0151님을 위한 플리 제목은요, 처음 마주하는 세계가 엄마의 시간에서 가장 눈부신 선물이 되기를. 지금 띄워드릴게요.

오늘은 어머니랑 유럽 여행 간다고 하신 분을 위한 플리였습니다. Man I Trust의 Sugar, 패트릭 키존의 스웨트셔츠, 드바지의 I Like It 이렇게 세 곡 들려드렸어요. 사연 주신 0151님께 커피 쿠폰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아, 그러게 어르신들이 유럽 여행 가시면 패키지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 자녀분이 아들인지 딸인지는 안 써주신 것 같죠? 자녀분이 이렇게 계획을 짜서 자유여행을 준비한다는 거. 크으,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근데 외람되지만 과연 엄마랑 유럽 자유여행 중에 저희가 추천해드린 노래 들을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어폰 끼고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부디 안전하고 행복하게 여행하시고 아까 우리 제목처럼 어머니에게 가장 눈부신 선물이 되기를 그런 처음 마주하는 세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좋으시겠다. 이렇게 아마 어머니도 진짜 좋으실 것 같고 또 우리 사연 주신 자녀분도 아마 분명히 힘든 일이 있겠지만 돌이켜봤을 때 이거 안 왔으면 어쩔 뻔했나 싶은 그런 행복한 순간들로 남지 않을까요? 아, 저 신혼여행에서 계속 들었던 노래 뭐냐고요? 그게 그 킹스 오브 컨비니언스의 앨범이랑 잭 존슨의 앨범 그 두 개를 계속 돌려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씩 그 부부끼리 밤에 분위기 좋게 한번 와인 마시거나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노래 한 번씩 틀어요. 그러면 진짜 그때 생각이 나서 아련해집니다. 효과가 있어요. 여행 내내 들어야 돼 대신에. 저희는 방에 있는 내내 틀어놨거든요. 그랬더니 몇 년이 지나도 그 노래만 들으면 그때 그 머물렀던 숙소와 바다의 향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추천 추천. 다음 주에 여러분의 계획을 미리미리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예요. 어우, 또 마마스건의 노래네요. This is the day.

마마스건의 This is the day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스포왕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죠. 지난주에 저 고슴도치 콘서트, 도파민 중독 치료 콘서트도 하고 또 퍼펙트 데이 티켓도 오픈되고 또 이렇게 매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또 추가 오픈도 되게 됐습니다. 그러고 이번 수요일에는 또 신곡 무려 아이들의 미연 씨랑 함께한 신곡이 나오니까 그것도 기다려주시면서 저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 아, 다음 주 게스트 스포하면서 인사드립니다. 어휴, 효정의 내일 만나면 좋아한다 말해줘. 혼자 있고 싶구나.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밤과 새벽 사이 우리들의 매직아워 FM 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테마가 있는 영화음악 플레이리스트 매직아워 스페셜 M. 매직아워 스페셜 M. M은 뮤직의 약자고요. 음악을 많이 듣는 날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음악 앨범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죠. 김신의 음반가게. 제가 고른 오늘의 앨범은 영화 라운드 미드나잇 사운드 트랙입니다.

라운드 미드나잇 허비 행콕의 음악이었습니다. 원래는 셀러니어스 몽크의 곡을 허비 행콕이 새롭게 편곡을 하고 또 새로운 피아노 연주 그리고 바비 맥퍼린의 스캣으로 완성한 곡이죠. 라운드 미드나잇.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1986년 영화고요. 베르트랑 타베르니에 감독의 영화이고 재즈 뮤지션에 대한 이야기.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 영화를 제대로 본 적은 없어요. 이걸 준비하면서야 깨달았어요. 봤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살았더라고요. 하지만 음악만큼은 이 사운드 트랙은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운드 트랙을 소개할 자격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월 24일 이제 막 어제가 된 서울 재즈 페스티벌 마지막 날에 헤드라이너가 허비 행콕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렇다면 라운드 미드나잇을 김신의 음반가게에서 한번 소개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 음반으로 1987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허비 행콕이 음악상을 받았습니다. 오리지널 스코어 부문 상을 받았죠. 살짝 논란이 되긴 했어요. 원래 오리지널 스코어는 영화를 위해서 새로 만든 곡들을 한정해서 상을 수여를 하는데 허비 행콕의 이 라운드 미드나잇은 물론 새로 쓴 곡도 있지만 기존에 있던 재즈곡들이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음악상 수상자가 되는 게 맞느냐라는 좀 논란이 있었고 함께 후보에 올랐던 엔니어 모리꼬네는 그때 미션의 음악이었잖아요. 나중에도 다큐 보시면 솔직히 좀 실망했다. 오리지널 스코어라고 하기 애매한 라운드 미드나잇에 준 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라고 밝힐 정도로 당시에는 조금 논란이 있는 수상 결과긴 했습니다만 음악상 기준을 충족하느냐 마느냐의 논란일 뿐 음악이 좋았느냐 안 좋았느냐의 논란은 아니었죠.

0: 라운드 미드나잇은 특히 재즈를 좋아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명반으로 손꼽히는 음반입니다. 오늘 그 라운드 미드나잇 사운드 트랙 가능하면 전곡 네, 한두 곡 정도 빼고는 거의 다 들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은 한 시간 동안 재즈가 나가게 될 겁니다. 문자 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 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장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아니,

밤과 새벽 사이 잠들지 않는 심야 영화관 FM 영화음악. 주말은 테마가 있는 영화음악 플레이리스트 매직아웃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1930년에 세상에 나온 곡이죠. Body and Soul. 이 곡을 덱스터 고든의 색소폰 연주로 라운드 미드나잇 사운드 트랙에 실려 있어요. 바로 이 색소폰을 연주한 덱스터 고든이 이 영화의 주연 배우이기도 합니다. 실제 색소포니스트가 직접 출연을 해서 연기를 했는데 얼마나 잘했는지 골든글로브 남우주연상 후보에까지 오르셨어요. 덱스터 고든. 주인공 데일 터너를 연기하고 있고요. 재즈 뮤지션 버드 파율과 레스터 영의 삶을 하나로 합친 인물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죠. 바로 그 터너라는 인물이 술 그리고 마약에 빠져서 좀 삶을 낭비하다가 새로운 좀 삶의 페이지를 열어보고자 파리로 가서 그 블루노트라는 클럽에서 연주를 하면서 생기는 일들을 그린 이야기. 네, 이 정도로 라운드 미드나잇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덱스터 고든이라는 실제 뮤지션이 주연을 맡았고 조연들도 실제 재즈 뮤지션들이 대거 출연하고 있어요. 눈에 띄는 이름은 베이시스트의 론 카터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트럼펫의 챗 베이커의 이름도 보이고요. 물론 허비 앤콕 역시 영화에 출연하고 있고요. 그러한 뮤지션들이 조연으로 혹은 카메오로 자주 얼굴을 비치는 게 바로 이 영화입니다. 그래서 재즈를 좋아하는 분들이 안 좋아할 수 없는 영화죠. 자, 그 가운데 한 명, 챗 베이커의 트럼펫과 보컬로 페어웨더 역시 라운드 미드나잇 사운드 트랙이고요. 이어서 버드 파웰의 곡을 또 새롭게 연주한 우나노 체콘 프란시스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네, 즉아워 스페셜 M 김신의 음반 가게. 오늘은 1987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음악상을 받은 영화 라운드 미드나잇의 사운드 트랙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재즈 페스티벌

마지막 날 헤드라이너 허비 행콕의 아카데미 음악상 수상작입니다. 자, 이제 다시 세 곡을 또 이어볼게요. 또 피콕스라는 곡, 그리고 How Long Has This Been Going On. 이 곡에는 보컬이 있고요. 보컬은 로넷 맥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는 역시 챗 베이커의 트럼펫이 돋보이는 영화 리듬 어닝. 영화를 위해 새로 만든 곡은 아니고요. 재즈의 오랜 명곡들 세 곡 이어 듣겠습니다.

세 곡 이어들었습니다. The Peacocks, 그리고 How Long Has This Been Going On, 그리고 Lead Morning. 두 번째 노래의 보컬은 로넨 맥키, 그리고 세 번째 곡의 트럼펫은 챗 베이커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존에 있던 곡들을 영화를 위해 새롭게 연주한 버전들이고요. 이 영화를 위해서 허비 앤콕이 새롭게 쓴 스코어들을 이제 들려드릴게요. 총 세 곡을 새로 만들었는데 그 중에 먼저 두 곡입니다. 베랑젤의 악몽이라고 하는 연주곡, 그리고 이어서 스틸 타임이라는 연주곡. 특히 두 번째로 들려드릴 스틸 타임은 주연을 맡은 덱스터 고든의 색소폰과 음악을 맡은 허비 앤콕의 피아노가 아주 아름답게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베랑젤의 악몽, 그리고 스틸 타임.

좋죠. 스테일 타임, 허비 앤콕의 피아노, 그리고 덱스터 고든의 색소폰 연주. 그 전에는 베랑제르스 나이트메어, 역시 허비 앤콕의 곡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세 곡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마지막 한 곡. 예, 이 영화를 위해서 새롭게 쓴 세 곡 가운데 마지막 한 곡, 오늘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비 맥퍼린이 다시 한번 스캣으로 참여를 하고요. 스캣이라는 건 가사가 아닌 형태로 자유롭게 보컬을 보여주는 걸 스캣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비 맥퍼린의 스캣이 얹어진 찬스송, 네, CHAN, 찬의 노래라고 하는 사운드 트랙의 마지막 트랙으로 실려있는 곡이고요. 이 곡은요, 허비 앤콕과 스티비 원더가 함께 만들었대요. 찬스송, 허비 앤콕과 스티비 원더가 함께 만든 곡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매직아워 스페셜 M 김신의 음반 가게. 오늘은 1986년 영화, 그리고 1987년 아카데미 음악상 수상작 라운드 미드나잇 사운드 트랙이었습니다. 한 곡 못 들려드렸는데 요 한 곡은 내일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FM 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동네 가게 하나가 문을 닫으면 그 길에 불빛 하나가 사라집니다.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가 줄어들면 마을의 웃음소리도 줄어들죠.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 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서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같아. 우리가 탐이려 많이 우릴 가둔 우리 같아. 우린 달라 우린 달라란 자기 체면 노이즌 무리 같아. 나 하나 참고 살면 된다는 착각이 지금이 불행의 뿌리 같아. 벌어지는 더 멀어지는 조각들 붙들고 우기잖아. 이미 억지로 맞춰서 액자에 갖다도 깨진 걸. 한번 깨진 건 되돌이킬 수 없지. 계속 매일 걸 전처럼 뜨겁지 못한 걸 미안해 미안해. 하지 마치 마치 죄인처럼 이게 정인지.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강릉에서 보내드리는 HLAFFM MBC 강원영동 FM입니다.

초단파 94.3MHz 출력 10kW로 방송되는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원영동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 대피로 및 대피 시설을 정확히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을 해 지시를 받습니다. 대피 경보 시에는 경보 사이렌 등 경보방송을 주시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4: 방탄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6: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1: 동네 가게 하나가 문을 닫으면 그 길에 불빛 하나가 사라집니다.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가 줄어들면 마을의 웃음소리도 줄어들죠.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 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서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 연구팀이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런 실험을 해봤대요. 한 그룹은 10분짜리 너튜브 영상 하나를 몰입해서 보게 했고요. 또 다른 한 그룹은 10분 동안 짧은 영상들을 자유롭게 넘겨가면서 보게 한 건데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10분 동안 짧은 영상을 자유롭게 넘겨가면서 본 사람들이 오히려 지루함을 느끼는 빈도가 훨씬 높았고요. 콘텐츠가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컸다고 합니다. 지루함을 쫓으려다 오히려 지루함의 덫에 갇힌 셈인 거죠. 오늘 대체휴일이라 쉬면서 각종 영상 보면서 시간 보내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손가락 속도를 조금만 늦추고 영상 하나를 보더라도 진득하게 몰입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면 잠시 화면 끄고 뇌에게도 휴식을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다면 더 좋겠죠? 5월 25일 월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5월 25일 월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윤도현이 피처링한 부가킹즈의 여행길이었습니다. 아 맞아요. 저도 한때 쇼트 중독에 잠시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두세 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가잖아요. 나중엔 제가 뭘 봤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깨닫게 되는 거죠. 나 지금 뭐 한 거지? 뭘 하다가 시간을 이렇게 보낸 거지? 헛헛해지는 거예요. 뭐 허무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점점 쇼츠를 안 보게 되고 지금은 뭐 거의 보질 않습니다. 유튜브 영상도 의미 없이 그냥 넘겨가면서 보다 보면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었던 거지? 싶은 순간들이 많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아니 뭐 하루 이틀쯤은 그렇게 보내도 좋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일들 하나씩이라도 하면은 더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겠죠. 네, 새 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가겠습니다.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월요일은 반장 뉴스 있는 날이죠. 오늘 대체 휴일이지만 어김없이 우리 강대한 아나운서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만한 생활 속 뉴스들 챙겨서 올 예정입니다. 정보도 얻고 퀴즈 마치고 선물도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

0: 와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피로회복에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신선함이 살아있다. 우리 땅에서 갖다 낸 K-블루베리. 식감도 신선함도
1: 살아있다 살아있어 K-블루베리.
0: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박기영님, 처음으로 글 남겨봅니다. 일본 니가타에 자전거 여행 왔어요. 이제 라이딩 출발하는데 설렙니다. 여기는 쌀이 유명해서 사케가 맛있다고 하던데 저녁에 맛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멀리서도 영리 목소리 들으며 아침을 시작하니 기분이 상쾌하네요. 와, 너무 부러운데요? 지금 일본 날씨도 우리랑 비슷하겠죠. 딱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일본 소도시들 정말 핫하던데 좋은 곳 찾아가신 것 같습니다. 자전거 여행 잘하시고요. 사케도 맛있게 잘 드세요. 6990번님. 혼자 계신 친정아버지 댁에 갑니다. 아빠가 미식가신데 얼마 전부터 물회 얘기를 하셔서 오늘 점심에 아빠 모시고 물회 먹으러 가려고요. 물회. 여름이 느낌이 물씬 느껴지네요. 벌써 물회철이 왔나요? 그러면 아무데나 가면 안 되겠네요. 근처에 맛집이 있나요? 아니면 포항까지도 가시나요? 아버지랑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오늘 맛있는 물회 꼭 드시고 오세요. 5056번님 처음 문자 주셨네요. 경북 안동입니다. 아침 산행 중인데 새 아침 들으며 오르니 훨씬 상쾌하고 좋네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여행 가셨나요? 아니면 동네 뒷산으로 오르시는 건가요? 아, 안동 저도 여행 가보니까 너무 좋던데 고즈넉하고 그 특유의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산행 잘 다녀오시고요. 이렇게 휴일 아침에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예요. 정문준님, 영지 안녕하세요. 어디든 조용한 바닷가에 누워 음악을 들으며 책도 보고 힐링하고 싶은 아침이네요. 이석훈의 여행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그러게요. 저도 상상을 딱 해보니까 가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갈 수 있을까요 오늘? 가는 시간이 되시나요 문지님? 바닷가가 아니더라도 어디 강이라도 아니 공원이라도 나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편안하게 잘 보내세요. 그럼 신청하신 노래 같이 듣겠습니다. 이석훈의 여행 함께 하시죠.

이석훈의 여행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7103번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데이브레이크의 들었다 놨다 듣고 오셨어요.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는 분들 가운데 박기영님 9056번님께는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951번님 새아침 이현우님 안녕하세요. 이곳은 경남 사천입니다. 농부들은 주말도 없고 남들 쉴 때 쉴 수가 없네요. 오늘도 라디오 들으며 일할 것 같은데 좋은 노동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아 그렇죠. 정말 농사 짓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 같기도 해요. 조금만 시선을 잠깐 안 돌려도 금세 식물들은 변해 있고 계속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면서 가꿔줘야 하잖아요. 그래도 그만큼의 뿌듯함도 넘쳐날 것 같습니다. 이제 한창 또 바빠지실 것 같은데 건강 챙기면서 꼭 일하시고요. 낮에도 덥다고 하니까 중간중간 꼭 쉬어주시고요. 네, 편안한 하루 또 보내시길 바랄게요. 5905번님, 여름을 앞두고 내일 시스템 에어컨 설치하기로 해서 집안 정리 중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너무 오래돼서 인테리어를 하려다가 에어컨만 바꾸기로 했는데요. 이거 정리하는 것도 힘든데 인테리어를 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네요. 그냥 살던 대로 살아야겠어요. 아 이런 고민 많이 들죠. 사실 저희 집도 이제 들어가서 산 지 오래돼가지고 가족들끼리 종종 얘기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한번 인테리어나 공사를 싹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아무도 엄두를 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에어컨 설치하는 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큰일인데요. 아 결정 잘 하셨어요. 올여름 또 덥다는 얘기 많이 들리니까요. 쾌적한 그래도 집안 공기 누리실 수 있겠네요. 설치 잘 하시고요. 5452번님은 얼마 전 아이들이 새벽부터 일어났더라고요. 엄마 아빠랑 농장에 함께 가고 싶다고 해서 데리고 나섰는데 물안개가 자욱한 거 있죠. 그 모습을 보고 막둥이가 엄마 물에서 연기가 나네 따뜻한가 봐 하길래 제가 장난기가 발동해서 신기하지 오늘은 저기서 목욕하는 거야 했더니 아이가 머뭇거리며 물고기랑 목욕하는 건 처음인데 괜찮을까? 라고 해서 빵 터졌네요. 아이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선물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감사한 요즘입니다. 함께 듣고 싶은

노래는 악뮤의 소문의 낙원입니다. 야, 너무 귀엽네요. 물고기랑 목욕하는 거라고요? 야, 아이들의 발상은 정말 종잡을 수가 없죠.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만큼의 그 기쁨을 주는 시기가 또 이때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좀 기상천외한 말들. 그것만으로도 이 어른들에게는 기쁨을 선물해 주니까요. 저도 물안개 종종 본적 있는데 강가나 호수 특히 가면은 물안개 아침마다 잘 끼잖아요. 신비로운 느낌이 확 들기는 하죠. 아이 눈에선 또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그럼 청하신 곡 같이 듣겠습니다. 악뮤의 소문의 낙원이에요.

0: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대체 휴일인 오늘까지는 맑고 덥겠지만 집중 호우에 대한 대비도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에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가운데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대전 29도, 대구가 28도로 어제만큼 낮 동안 덥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 한때 충청 이남 내륙 지방으로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도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부터 제주와 경남 지역이 비가 시작됩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로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제주도는 모레까지 최대 300mm, 남해안에 최대 300mm.

최대 200, 또 수도권 등 그 밖에 전국은 최대 10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되고요. 제주도와 남해안으로는 강풍을 동반하겠습니다. 곽전이었습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잊지 말고 알고 가셔야죠.
1: 오늘의 트렌드와 이슈.
0: 새 아침 반짝 뉴스. 반짝 뉴스 전해줄 강다한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강다한입니다.
0: 네, 어제가 부처님 오신 날이었고 오늘이 대체 휴일인데 어제는 출근하셨겠네요.
1: 아, 어제가 무슨 요일이었죠? 요즘 정말 날짜 개념이 없어가지고 아마 출근을 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0: 네, 부처님 오신 날 불교에 관련된 명언 중에 이런 말이 하나 있다고 해요. 집착은 고통의 근원이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단어서 어때요? 집착 좀 있나요?
1: 집착. 제가 막 뭐 사람 관계에 있진 않은데 저는 좀 물건 살 때 꼭 제일 최신형 막 제일 좋은 거. 예를 들면 너튜브 시작할 때도 장비란 장비는 다 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결국에는 다 쓰지 못하잖아요.
0: 네, 어떻게 해요?
1: 그래서 또 다시 그 뭐 무슨 팔아요? 마켓에, 중고마켓에 팔아요. 그러면 또 새로 돈이 생긴 기분이에요.
0: 그걸로 또 사요?
1: 또 사고.
0: 이럴 수가.
1: 또 다른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또 새로운 최신형 장비를 또 사면서 아, 요런 집착을 아직 버리지 못한 것 같아요.
0: 불교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소유인데 우리는 무한굴레 속에 있네요.
1: 그러니까요. 아, 그래서 월급을 소유하진 못해요. 결국 월급은 무소유한다. 이렇게 네, 좀 살고 있습니다.
0: 남 얘기는 아니어가지고 저도 할 말은 없네요. 자, 지금부터 다음 아나운서가 전해주는 반장 뉴스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들어볼까요?
1: 네, 첫 번째 뉴스는 이겁니다. 큰 불이 까마귀의 습격을 조심하세요. 작년 이맘때 SNS에 새가 날아와서 이 행인의 머리를 치고 가는 영상이 화제가 된 적 있는데 영디 혹시 본 적 있으세요?
0: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그 여성분 갑자기 길을 걷다가 머리를 쪼아내서 깜짝 놀란 그분 말하는 거 맞죠?
1: 맞아요. 맞아요. 이게 큰 불이 까마귀라고 하는 개체인데 5월에서 7월 사이가 되면은 도시의 검은 폭군이라고 불릴 정도로 좀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전국에 큰 불이 까마귀 생태 및 관리 업무 안내서까지 배포를 하면서 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0: 네.
1: 큰 불이 까마귀 이름이 조금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검은 광택이 나는 몸에 이른처럼 두툼하고 큰 부리를 가진 게 특징이고요. 몸 길이는 50에서 60cm 정도로 우리나라에 사는 까마귀류 중에서는 몸집이 꽤나 큰 편에 속합니다. 원래는 깊은 산림이나 숲속에 살았는데 요즘 도심에 녹지 조성이 워낙 잘 돼 있잖아요. 게다가 이 녀석들이 잡식성에 지능까지 매우 높다 보니까 길거리에 버려진 음식물까지 알차게 챙겨 먹으면서 도심의 단골 손님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좀 얌전하던 녀석들이 5월에서 7월만 되면 폭군으로 확 변한다고 해요.
0: 5월에서 7월? 이 시기에만 네. 사나워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 이게 눈물겨운 지극한 자식사랑 때문입니다.
0: 아하.
1: 이 5월에서 7월이 새끼 까마귀들이 둥지를 떠나서 독립을 준비하는 이소 시기인데요. 아직 날개짓이 서툰 새끼들이 바닥이나 낮은 나뭇가지에 위태롭게 머물다 보니까 부모 까마귀 입장에선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이 내 새끼 해치려는 위협적인 존재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의 머리나 목 부위를 향해 날아드는 등 강한 방어 행동을 보이는 겁니다.
0: 자식사랑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게 사람 입장에선 듣기만 해도 좀 아찔하고 무서워.

0: 그리고
1: 지네요.
0: 해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걸어갔거든요.
2: 맞아요.
3: 근데 공격당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0: 그러니까요. 길 가다가 갑자기 그렇게 공격을 당하면 정말 무섭고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대처 요령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되죠?
3: 네, 정부가 발표한 행동 요령을 좀 몇 가지 짚어드리면요. 우선 까마귀 출몰 지역을 지날 때는 우산이나 모자 같은 보호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집 주변에 둥지 경고 표시가 붙은 구간이 있다면 조금 돌아가시고요. 까마귀와 직접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네. 또 귀엽다고 먹이를 주거나 떨어진 새끼를 만지는 행동은 절대 금물이고요. 공격을 피하려다가 넘어지거나 차도로 뛰어드는 2차 사고도 정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만약 실제로 공격을 받았다면 건물 내부 같은 안전한 실내로 신속하게 대피하신 뒤에 119 안전센터에 신고하시고요. 부상이 있다면 곧장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으셔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을 하나 더 짚어드리면
0: 네.
3: 까마귀가 위협한다고 해서 돌을 던지거나 막대기를 휘두르면서 맞대응하는 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미국 워싱턴대 연구에 따르면 까마귀는 자신을 위협한 사람의 얼굴을 무려 5년 넘게 기억한다고 해요. 진짜 무서워.
0: 지능이 이렇게 높다고요?
3: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정보를 동료들이랑 공유해서 나중에 단체로 보복 공격까지 한다고 하니까 아니 진짜 너무 똑똑해서 너무 똑똑하죠.
0: 네.
3: 그러니까 당분간 길에서 까마귀를 마주친다면 아, 자식을 지키려는 부모의 마음이구나 생각하시고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피해가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0: 네, 여러분 5년 동안 쫓아올 수 있으니까요. 절대 공격 금물이고요.
3: 대단해요.
0: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심이 이제 까마귀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된 만큼 앞으로도 이런 갈등은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생길 것 같기도 합니다.
3: 네.
0: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과학적인 대응 방안도 좀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뉴스 만나볼게요. 서태지의 크리스 말로윈 듣고 오시죠.

0: 첫 해제 크리스 말로윈 함께 하셨습니다. 반장 뉴스의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볼게요.
1: 두 번째 뉴스 이겁니다. 계란 크기 쉽게 구분하세요? 영디는 만약 마트에서 계란을 사야 한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고르세요?
0: 저는 그냥 브랜드를 일단 보고 사죠.
1: 오, 계란에 브랜드가 있어요?
0: 그럼요.
1: 오, 그게 약간 맛이 좀 다른가요?
0: 아니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브랜드요. 뭐 그냥 풀뿅뿅 이런 거요.
1: 저는 무조건 저렴한 거 아니면 좀 약간 좀 특이한 이름 적힌 것 같은 뭐 초란이다, 뭐 신선란이다 이런 게 왠지 더 좋아 보여서.
0: 그렇죠. 전 그리고 매대 제일 크게 차지하고 있는 기준.
1: 이렇게 저희가 별 생각 없이 사요.
0: 네, 아무것도 몰라요.
1: 아니 근데 사실 이게 제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니까 기준들이 다 있더라고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마트에서 계란 고를 때 왕란, 특란 이런 얘기 있는 거 있죠.
0: 네.
1: 이게 어떤 게 더 큰 건지 좀 헷갈리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한 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란, 특란. 왕이 더 크겠지 하다가도 아 특급할 때 특이니까 특란이 더 큰 거 아니야 하셨죠. 실제로 많은 소비자분들이 이 명칭 때문에 혼란을 겪었고 크기 순서를 직관적으로 전달하지 못한다라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0: 네.
1: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 21일에 소비자들이 계란 크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축산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는데요. 기존에 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이라는 이름 대신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5사이즈 표기법이죠. 2X라지, X라지, 라지, 미디움, 스몰 체계로 명칭을 바꾸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2XL, XL, L, M, S 이렇게 무게 기준은 기준과 똑같고 이름만 바뀌게 된 거죠.
0: 네. 근데 크기에 따라서 계란이 어떻게 각각 다른 건지 그 차이점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1: 네. 규격을 나누는 절대적인 기준은 바로 계란 한 개의 무게인데요. 우선 2X라지 사이즈인 왕란은요. 무게가 68g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일반 계란보다 훨씬 크고요. 그래서 왕란을 한 개만 써도 계란말이 샌드위치 볶음밥 할 것 없이 양이 풍부해지죠. 가끔 노른자가 두 개인 쌍란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0: 아. 그렇군요. 다음으로 특란은요?
1: 네, 다음으로 엑스라지 사이즈인 특란은 무게가 60g 이상에서 68g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흰자 양이 많아서 계란 프라이를 하면 크기가 확실히 커 보이고요. 대신 베이킹을 할 때는 반죽에 수분이 많아질 수 있어서 양 조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뭐 이제는 지난 거지만 왕이다, 진짜 최고다. 그 다음은 특란, 특급이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0: 네, 왕보다 특급 특란이 더 작.
1: 네.
0: 그 다음은 대란이겠네요. L 사이즈.
1: 네. 대란은 무게가 52g 이상에서 60g 미만인데요. 마트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른자와 흰자 비율이 가장 안정적인 편이라 너무 묽지도 않고 너무 되직하지도 않은 표준 맛을 내기 좋고요. 그래서 대부분 레시피 기준이 되는 계란이기도 합니다. 또 다음으로 M 사이즈인 중란은 44g 이상에서 52g 미만입니다. 손에 들었을 때 조금은 아담하다라는 느낌이고요. 노른자와 흰자의 비율이 안정적이고 식감의 균형이 좋아서 이걸 선호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고요. 예전에는 계란 본연의 맛이 좋다라고 하면서 중란을 찾는 경우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대란, 중란까지는 많이들 즐겨 찾는 것 같은데 소란, S사이즈가 남았네요. 소란을 많이 파나요?
1: 네, 보통 이 계란 한 개의 무게가 44g 미만일 때 소란으로 분류하는데 아무래도 소란은 크기가 작다 보니까 전체 내용물 양이 좀 적고요. 근데 또 상대적으로 보면 노른자 비율이 조금 더 크게 느껴져서 맛이 진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좀 찾기도 한다고 하네요. 소란은 보통 산란 초기에 닭, 체구가 작은 닭, 아직 성장 중인 닭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그중 산란 초기에 닭이 낳은 계란을 초란이라고 부르는데 예전에는 이 초란을 좀 귀하게 여겨서 어르신들이 보양식처럼 챙겨 드시기도 했다고 하죠.
0: 네, 초란을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초란이 S사이즈 소란이었네요.
1: 그러니까요.
0: 이것도 알고 갑니다. 그러면 이 바뀐 표기법은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1: 지난 21일 발표와 동시에 바로 시행이 됐습니다. 다만 농가나 유통업체에서 포장재를 교체할 시간도 필요하고 소비자들의 적응 기간도 고려해서 앞으로 6개월 동안은 기존 이름과 새 이름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0: 네, 앞으로는 계란 고를 때 아는 척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이제 좀 전문가처럼.
0: 네. 계란 제일 많이 먹고 중란까지도 많이 먹는다. 근데 이제 소란이 초란이다.
1: 계란만 전문가요. 네. 그거로 이제 더 추가 질문 오시면은 잘 몰라요. 네.
0: 좋습니다. 오늘 퀴즈 풀어볼까요?
1: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앞서 계란의 크기를 구분하면서 소란은 보통 산란 초기의 닭, 체구가 작은 닭, 아직 성장 중인 닭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그중 산란 초기에 닭이 낳은 계란을 이것이라고 부른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을 귀하게 여겨서 어르신들이 보양식처럼 챙겨 드시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에 해당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오늘 문제 주관식입니다.
0: 네, 퀴즈 정답 어디로 보내주시면 될까요?
1: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0: 힌트 주세요.
1: 쭉쭉쭉쭉쭉쭉쭉.
0: 뭐 하는 거예요? 아, 지금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아, 이거 직접 보셔야 되는데 왜 손을 왜 그러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우린 노래 듣고 와서 정답 확인해 볼게요. 다 나눠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
1: 네, 안녕히 계세요.
0: 이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 듣고 올게요.

0: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의 반짝 퀴즈 정답 확인해 볼게요. 닭이 처음 알을 낳기 시작한 초기 단계에서 나온 계란. 정답은요. 초란이었습니다. 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두 분께는 필터 샤워기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새아침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4: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행복을 찾아가는 해답,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삶을 살펴 더 나은 이민 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일을 위한 함께 찾아가는 행복.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국가데이터처.
5: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6: 집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2: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연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 주신 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와 미니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분이네요. 3339번님. 영디, 저 모션 데스크 샀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 책상이 필요해서 고르다가 중고 사이트에 괜찮은 게 나와서 친구에게 부탁해 같이 가지고 왔네요. 자격증 공부하려고 큰맘 먹고 드린 건데 공부는 시작도 못하고 자꾸 버튼을 누르며 높였다가 낮췄다가 높이 조절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책상 앞에 진득하게 앉아있는 사람이 되고 싶네요. 노래는 EXID의 위아래 예약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들여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당연히 신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최적의 높이를 맞출 수 있을까 연구도 해야 하고 필요한 시간입니다. 잘하셨어요. 네, 적응이 되면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죠. 자격증 시험까지 그래도 좀 시간이 남은 거겠죠? 네, 그러기를 바라겠고요. 새 책상과 함께 즐거운 공부하셔서 자격증 꼭 합격하시기를 제가 또 응원하고 있을게요. 모바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릴게요. 그럼 끝곡으로 EXID의 위아래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휴일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우린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불길이 번지는 산속에서 당황은 가장 큰 적입니다. 산불을 마주했을 때 생명을 지키는 대피 수칙 알고 계신가요? 먼저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나 산림청에 신고하고 바람의 방향을 살펴야 합니다. 불길은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기 때문인데요. 대피할 때는 바람을 등지고 이미 타버린 지역이나 낮은 지대, 바위 뒤처럼 타는 물질이 없는 곳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할 시간조차 없이 고립됐다면 당황해서 뛰기보다는 낮은 곳을 찾아야 합니다.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움푹한 곳에 엎드려 얼굴을 가리고 소방대원이 올 때까지 최대한 낮은 자세를 유지해야 하죠. 위기의 순간, 침착함이 잿더미 속에서 생명을 구하는 가장 확실한 구명조끼가 될 겁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3: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1: 어? 여긴 어디지?
2: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3: 다녀오겠습니다.

0: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1: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2: 집에 데려다 줄게.
0: 누구세요?
1: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0: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1: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아빠! 엄마!
3: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3: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저는 스페셜 DJ 작가 그리고 명상 지도자 곽정은입니다. 잠시 휴가를 떠난 테디 대신에 제가 굿모닝 FM 스페셜 DJ를 맡게 됐는데요. 사실 원래 제 아침 루틴은요, 30분 동안 조용히 명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명상을 마치고 새로운 장소에서 여러분과 함께 아침을 열게 됐네요. 그래서인지 진짜 설레고 기분 좋은 월요일입니다. 굿모닝 가족들은 아마 테디의 힘찬 목소리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익숙한 아침 루틴이었을 텐데요. 저는 테디랑 텐션도 좀 다르고 목소리 높낮이도 좀 다르죠. 오늘은 저 곽정은과 함께 조금은 색다른 호흡과 마음으로 한 주 좀 천천히 열어볼까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몸도 마음도 조급하게 깨우지 마시고요. 월요일 아침 부드럽고 편안하게 시작해보자고요.

0: 5월 25일 월요일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첫 곡, 이진아의 시간아 천천히 듣고 왔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일주일 동안 휴가를 떠난 테디를 대신해서 오늘 하루 스페셜 DJ를 맡은 작가이자 명상쌤, 곽정은입니다. 사실 제가 게스트는 많이 와봤지만, 라디오 DJ를 해보는 건 오늘이 처음인데요. 사실 이렇게 막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닌데 막 지금 손에 막 땀이 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편안히 해볼 건데요. 근데 지금 환영 문자도 많이 도착을 했어요.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미화 님이 와웅 정은님 너무 반가워요. 목소리 좋아요 하셨고요. 전성희 님께서 굿모닝 오늘은 친정에서 출첵해요. 이른 아침 아들은 골든리트리버 데리고 산책 가고 저는 정은님과 부드러운 아침 시작하네요 하셨습니다. 신주희 님이 색다른 월모닝이네요 하셨습니다. 많은 사연들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제가 많이 긴장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긴장을 전혀 흡수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분 좋은 긴장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차분하고 편한 목소리 맞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그렇게 들려서. 하다 보면 좀 적응되겠죠? 그죠? 월요일날 오늘 이제 좀 새로운 기분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모두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침은 저랑 함께 한번 색다르게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의 일정 안내를 해드릴게요.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오늘 함께할 분들은요, 깨알뉴스 민자영 리포터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그리고 3, 4부는요, 어제가 부처님 오신 날이었죠? 오늘 대체 공휴일을 맞아서 특집으로 꾸며줍니다. 명상쌤, 저 곽정은과 함께 여러분을 요즘 번뇌하게 만드는 고민 들어보고요. 고민 상담과 함께 딱 맞는 불교 경전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지금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 본 뉴스나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하신 것들, 말머리 어그봄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또 반만 맞히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자 모집 중입니다. 오늘은 테디 대신 저랑 통화하실 분,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해주세요.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앱은 무료입니다.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이카운트, SK케미칼,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열혈 강호 온라인, 샤브 올데이, 슬림에이 다이어트, 노무법인 폐와 함께합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2: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5: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4: 아하.
6: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7: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9: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10: 열혈 강호 온라인.
11: 6회 3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12: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10: 열혈 강호 온라인.
11: 열혈 강호 온라인.
0: 자, 7시 8분 33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날씨 알아볼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13: 네, 같은 곽씨라 더.

0: 네, 대체 휴일에 어울리게 오늘 조금 더 느긋하고 다정한 분위기 속에서 날씨에도 대체로 맑겠고요. 조금 덥겠습니다. 다만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는 해주셔야겠는데요.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Z 새말금과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는 낮 동안 덥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까지 오르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대구가 28도로 오늘도 초여름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남해안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과 모레 사이 전국적으로 아주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는데요. 모레까지 제주 산지에는 최대 300mm 이상, 남해안에는 최대 200, 또 서울 등 그 밖의 지역도 30에서 100mm가 퍼붓겠고요. 모레 새벽에 중부지방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충청 이남 내륙 지방으로 소나기가 지나기도 하겠습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Z 새말금과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1: 매일 다른 게임이 펼쳐질 굿모닝 릴레이 퀴즈쇼, DJ 곽정은과 함께하는 로테이션 퀴즈. 여러분의 스피드를 뽐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볼 퀴즈는요, 재빠른 눈치가 필요한 바로 노래 1초 듣고 제목 맞히기. 지금부터 어떤 노래의 1초만 딱 들려드릴 건데요. 노래의 시작 부분일 수도 있고 중간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문제를 듣고 그 노래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돼요. 먼저 퀴즈의 긴장감을 올리기 위해서 신의 영역 선착순 1등부터 뽑아보겠습니다. 가장 빠르게 정답을 보내주신 분께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보내드릴게요. 정답 보내실 곳은요,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들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자, 그럼 모두 집중해 주시고요. 오늘의 노래 1초 들려주세요. 아, 이거 뭐죠? 알 것 같은데. 알 것 같은데 제목을 모를 것 같고. 와, 이걸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혹시 정답 1등자, 아, 정답자 나왔나요? 아, 1등 정답자 나왔습니다. 오성호님,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이분께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축하드려요. 하지만 굿모닝 FM엔 선착순만 있는 게 아닙니다. 행운 영역도 있어요. 오늘의 정답송 끝까지 들려드릴 테니까요. 노래가 나가는 동안 제목을 맞춰주세요. 정답자 중 행운의 주인공 다섯 분께 아메리카노 보내드릴게요. 자, 그러면 정답송 듣고 오겠습니다.

로테이션 퀴즈 정답송 듣고 왔고요. 오늘의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노래 1초 듣고 제목 맞히기. 정답은 바로 아이들의 퀸카였습니다. 여러분, 어제가 부처님 오신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내드린 문제였는데요. 아이들의 리더 수연 씨가 불교 유치원 출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매주 월요일마다 불경을 외웠다고 하고요. 심지어 크리스마스 때도 산타 할아버지가 아닌 관세음보살님이 선물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 불교 유치원 조금 생소한 분들도 있을 텐데요. 사찰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라서 예절이나 인성 교육을 되게 중요하게 여긴대요. 그래서 학부모님들한테 인기가 참 많은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아이들이 다도와 명상도 배운다고 하는데요. 소연 씨 외에도 전현무 씨, 세븐틴 부승관 씨, 오마이걸 승희 씨도 불교 유치원 출신이라고 하네요. 자, 그럼 정답자 발표할까요? 정답자는 정문주님. 정답 킹카 하셨고요. 오늘만큼은 정은님이 굿모닝 FM 킹카입니다. 파이팅 하셨어요. 제가 평생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라서 지금 너무 빵 터졌는데요. 그리고 5321님 정답 킹카. 정은님 왕년에 킹카셨죠. 여기 분위기 왜 이래요? 이분들 포함해서. 총 5분께 아메리카노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이 색다른 로테이션 퀴즈. 내일도 함께해 주세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매일 아침 7시.
1: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2: 어제 본 재미있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Like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만 돼도 맛있는 간식 세트 선물로 쏩니다. 보내실 곳은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이 들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자, 그럼 먼저 도착한 2030님 사연으로 시작해볼게요. 2030님, 서울 연화사라는 절에서 부처님 생신 카페가 열린 거 봄? 연예인들 생일 카페처럼 부처님 등신대에 왕관을 씌워서 아기자기하게 생신상을 차려놨더라고요. 그리고 연꽃 초코 라떼나 연꽃 쑥 라떼 같은 한정 메뉴를 주문하면 부처님 그림이 그려진 컵홀더랑 포토카드도 선물로 줬다고 하는데요. 부처님 포토카드는 왠지 행운을 가져다 줄 것 같아서 저도 갖고 싶더라고요. 다음에 또 열리면 꼭 가봐야겠어요. 아, 정말 힙한데요? 저는 사실 못 가봤는데 어제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아, 이런 좋은 행사가 있었다니 또 하면 좋겠는데 생일 카페가 뭔지 생소한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이게요. 팬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사진이나 포스터로 카페를 예쁘게 꾸미고 음료를 마시면서 축제처럼 즐기는 팬덤 문화예요. 이 문화를 불교가 아주 센스있게 접목을 시킨 건데요.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늘 새롭게 소통하려는 불교의 정신이 진짜 힙하고 멋진 것 같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2030님께는 디저트 세트 선물로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그동안 다비치의 빵빠레 듣고 올게요.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가비치 빵빠레 듣고 오셨고요.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이 어제 본 것들 하나씩 소개해 볼게요. 3829님, 요즘 SNS에서 유행하는 천연 위고비 레시피 봄. 반숙 계란에 올리브오일과 후추를 뿌려서 먹는 건데요. 2개 정도만 먹어도 포만감이 높아서 과식을 방지한다고 해요. SNS에 다이어트 후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입맛이 돌아서 불닭라면 끓여 먹게 되더라고요. 이럴 거면 하지 말라고요. 저는 계란 알러지가 있어서 이런 방법을 못 써서 너무 사실 아쉽습니다. 계란 몸에 맞으시는 분들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아침에 계란 먹는 거 되게 좋다고 하잖아요. 맛있게 드시고요. 3829님께 부침 요리명가 사홍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드릴게요. 네, 다음 사연도 보겠습니다. 8119님, 잉글랜드 축구팀 토트넘 강등 겨우 피한 거 봄? 손흥민 선수가 뛰었던 팀 토트넘이 에버튼과의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17위로 프리미어리그를 마감했어요. 18위부터 20위까지 2부 리그 강등인데 아 정말 턱걸이로 생존에 성공했네요. 작년에도 17위였었는데 이러다 손흥민 없는 토트넘 내년에 정말 강등당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 유유 이렇게 하셨는데요. 사실 저는 그 공으로 다루는 모든 그 종목을 잘 모르고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그 스포츠를 좋아하는 DNA가 저는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생에는 그 DNA가 안 타고 태어나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 응원을 이렇게 열심히 하지? 스포츠 선수들에게는 되게 영광이고 좋은 건데 나는 나 자신의 삶을 먼저 응원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119님께 베이커리 교환권 드릴게요.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5896님. 코리안 몬스터 한화 이글스 류현진 선수 어제 한미통산 200승 달성한 것

0: 봄?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에서 7회까지 완벽한 호투를 보여주면서 200승을 채웠는데요. 와, 이제는 개인 기록보다 한 번도 이루지 못한 이글스의 우승을 위해 모든 걸 쏟아붓겠다고 포부를 밝혔어요. 류현진 선수가 있어서 한화는 행복합니다. 오늘 또 구기, 갑자기 구기 종목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간단히 말씀드려서 5896님께는 햄버거 세트 드리겠습니다. 간식 받으신 분들 모두 맛있게 드시고요. 이쯤에서 빅뱅의 몬스터 듣고 올게요.
1: 유난히 뭔가 더 차가 보여 나를 보는 눈빛이 둥정에 가득 찼어 네 앞에서 난 차가 보여

0: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1: 콘서트 늦겠다. 뚫자.
2: 뭐라는 거야?
0: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3: 어? 내 가방.
2: 두고 왔어?
3: 아, 사람 많다.
0: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3: 야, 왜 안 와?
0: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3: 아, 오늘 재밌었다.
1: 와, 이거 봤어?
3: 야, 뭐해, 빨려.
0: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3: 뭐야?
0: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

0: 상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0: 자, 그러면 7시 30분 8초 교통 상황 확인해 볼까요? 서울 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5: 예상도 못한 이렇게 반겨 주시다니.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5: 예전에 네. 서현진 씨가 하실 때 저희 매주 게스트로 나와 주셨잖아요.
0: 맞아요.
5: 맞아요. 월요일에 그때 저도 좀 있었어서
0: 반갑습니다.
5: 네, 혼자 많이 반가워하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길이 너무 안 밀려서 한번 좀 더 딴소리를 해봤고요. 오늘 출근하실 때 전혀 안 밀리셨을 것 같습니다. 휴일 아침이라서 정말 그 어디도 지금은 밀리지 않는 교통 상황입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까지 고속도로도 정말 많이 밀렸었는데요. 오늘도 이 돌아오는 차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도로 서울 방향 정체는 아침 9시를 넘기면서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후 4시 전후 가장 많이 밀리겠고 밤 10시를 넘겨야 다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요금소 기준으로 최대 예상 시간을 보면 강릉에서 서울이 5시간 이상, 양양에서 남양주가 4시간 이상, 부산에서 서울은 6시간 30분 정도 예상됩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와. 와. 아니 거의 이제 스페셜 DJ분들이 오시면 제가 네. 오면 좀 표정이 그래도 좀 풀리시더라고요. 이제 드디어 숨을 좀 쉴 수 있겠다.
0: 아 맞습니다. 뭔가 그 기둥을 네. 혼자 다 떠받치고 있다가 나눠지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1: 들어와서 저를 너무 반가워해 주셔서 저도 너무 더 반감을 느꼈습니다.
0: 오늘 근데 저를 위해서 쉬는 날인데도 나와주셨다고?
1: 아 근데 전 또 나오는 게 사실 좋아요. 저 집에 아기가 있기 때문에
0: 아, 진짜요?
1: 나와서 이렇게 나와서 방송하는 게 더 행복합니다.
0: 저도 사실 연휴를 싫어하는 1인으로서 네. 오늘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1: 나오는 게 행복해요.
0: 그럼요. 정말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깨알 뉴스 이제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 시작해보겠습니다. 요즘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배달음식 소분 모임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0: 아, 배달음식 소분 모임, 이거 소분해서 나눠 가진다는 거죠?
1: 네.
0: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1: 네, 원래는 이 착고형 할인점에서 구매한 대용량 식재료나 제철 과일 등을 여럿이 나눠 갖는 소분 모임이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마라탕, 족발, 치킨 같은 배달음식으로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 기반 커뮤니티에서 서너 명이서 번개 모임을 만들고요. 이 배달 음식 하나를 함께 주문을 해서 각자 가져온 반찬통에 나누어 담아가는 방식인데요.
0: 아, 그렇군요.
1: 20대 자취생부터 30, 40대 직장인 그리고 신혼부부까지 참여층도 다양하다고 해요.
0: 네, 확실히 혼자 살면 배달 음식량이 좀 부담스러울 때가 많더라고요.
1: 그렇죠. 맞아요. 최근에 1, 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한 번에 많은 양이 오는 배달 음식이 이 양이나 가격 면에서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외식 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0: 그쵸.
1: 이럴 때 배달 음식 소분 모임을 활용하면 남은 음식 처리로 곤란하지도 않고 음식값과 배달비를 나눠낼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오늘 집에서 혹시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싶은데 양이나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주변에 소분 모임 없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마트에서 사온 채소를 비닐봉지째 냉장고에 넣어두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렇게 보관하면 식중독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0: 그거 제 얘긴데. 비닐장, 아니 그럼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네.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0: 이 넣으시면 안 돼요. 이 채소를 비닐봉지 그대로 보관하면 안쪽에 수분이 맺히면서 축축한 환경이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에 흙이나 손에 묻은 미생물까지 함께 들어가면 세균과 곰팡이가 빠르게 증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상추나 깻잎, 오이처럼 이 수분 함량이 높은 채소는 비닐 안에서 결로 현상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신선도가 급격히 떨어질 수가 있다고 해요.
1: 냉장고 안에는 어떠하고 해서 뭔가 안심할 수는 없는 거군요. 근데 저는 그 많이 봤어요. 제 냉장고에서 실시간으로 이 아이들이 점차 기력을 잃고
0: 시들어가는 모습을
1: 그래서 뭔가 그 이것은 살아있다가 거의 죽은 어떤 것이 되었다 이런 느낌으로 바뀌는 걸 봤는데요.
0: 네, 안심할 수가 없는 게 이 전문가들도 차가운 냉장고 안에서는 세균이 활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대표적인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균은 냉장 온도에서도 살아남아 증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소는 전용 밀폐용기나 항균 보관백에 옮겨 담아서 보관하는 게 좋고요. 유통기한이나 개봉 날짜를 스티커로 표시해두는 것도 식중독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육류의 경우에는요. 포장 비닐에 작은 틈만 생겨도 이 핏물이 새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밀폐 용기나 지퍼백에 한 번 더 담아서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1: 네, 오늘 대체공휴일이잖아요. 날 잡고 냉장고 정리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러한 어떤 그 관리에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까 그 소분 모임 있잖아요.
0: 아, 활용을 해야겠네요.
1: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지. 1인 가구들은 좀 힘듭니다. 그죠? 자, 마지막 소식 주실까요?
0: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냉장고 정리하는 김에 세탁기도 한번 돌려볼까요? 그런데 이 옷의 색깔이나 소재에 따라서 세탁 방법도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 물론 알고 있죠. 근데 이게 또 바쁘게 살다 보면은 다 한꺼번에 뒤섞어서 빨 때도 많잖아요.
0: 맞아요.
1: 네, 올바른 세탁 방법 제대로 한번 정리해 주실래요?
0: 네, 아마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가 수건과 침구류를 찬물에 짧게 세탁하는 습관인데요. 이 수건은 몸의 물기뿐 아니라 피지와 각질 까지 함께 흡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찬물 세탁만 반복하면 섬유 사이에 남은 오염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침구류도 마찬가지인데요. 베개 커버와 침대 시트에는 자는 동안 흘린 땀과 피지, 각질이 계속 쌓이잖아요. 이렇게 신체에 직접 닿는 수건과 침구류는 제품 라벨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로 세탁하는 편이 좋습니다.
1: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찬물 세탁을 꼭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찬물 세탁이 더 나은 경우도 있지 않아요?
0: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청바지처럼 짙은색 데님 소재가 그래요. 따뜻한 물은 데님의 물 빠짐을 빠르게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바지는 지퍼와 단추를 잠근 뒤에 뒤집어서 찬물로 세탁을 하면 색 빠짐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옷마다 세탁 방법을 일일이 기억하는 게 좀 어려우시다면 옷에 붙어있는 세탁 라벨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은데요. 세탁 방법은 물론이고 표백제 사용 여부와 건조 방법까지 자세히 적혀 있으니까요. 이 세탁 전에 라벨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옷감 손상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1: 네, 오늘 빨래 다들 돌리실 거죠? 네, 오늘 빨래 돌리실 때 옷에 붙어있는 라벨 꼭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반응 좀 볼까요?
0: 네, 정은정님이요. 배달음식 소분 모임 재밌네요. 그런데 치킨 다리는 두 개인데 세 팀이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죠?
1: 아니, 그 치킨 다리가 두 개면 한 마리 시킨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네요. 이걸 왜 나눠요?
0: 맞아, 1인 1닭인데
1: 혼자 먹는 거죠. 저도 밤에 시키면은 어느샌가 한 3분의 2 정도 먹어가지고 진짜 잘 먹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0: 네. 조영일님은 배달음식 소분 모임이라니 테디였다면 남을 수가 있나요? 라고 했을 거예요. 크크크크. 저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네, 7343번님은 헉, 어제 채소 비닐에 넣어서 대충 넣어놨었는데 당장 꺼내서 밀폐용기에 옮겨 담습니다. 이따 삼겹살 싸서 먹을 거예요.
1: 와, 맛있겠다. 사실 제가 삼겹살 정말 많이 알아서 갑자기 삼겹살 얘기에 기분이 좋아지네요.
0: 오늘 끝나고 한번 호로록
1: 먹어야 됩니다. 오늘 기 많이 빨리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깨알 뉴스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반만 맞춰도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카라의 숙녀가 못돼 들으면서 민재영 리포터와 인사 나눌게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1: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오르는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부처님의 마음처럼 자비가 넘쳐나는 이 시간. 반반한 퀴즈에 참가만 하셔도 기본 선물로 기능성 베개를 드리고요. 여기에 10개 문제 중 5개 이상만 맞추면 성공 선물로 치킨 플러스 콜라 세트까지 더해드리는데요. 10개를 다 맞추면 만점자 특별 축하금으로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가자가 성공했을 경우 맞힌 정답 개수만큼 응원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께 선물도 보내드리는데요. 오늘은 바나나 맛우유 준비했으니까요. 응원 많이 많이 해주세요. 또 퀴즈 문제는 굿모닝 FM 방송에 나온 내용 위주로 출제되니까요. 평소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자, 그럼 반반한 퀴즈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2: 밥 먹고 치킨도 먹자. 바라바라바라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요.

0: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살고 있는 13년 차 직장인인 이름을 오늘 안 밝히고 싶은 최과당이라고 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 과장님.
0: 네, 안녕하세요.
1: 일단 신청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서울 자취 13년 차 직장인 36살 최 과장님입니다. 7년 만에 이사를 하기 위해서 오늘 부동산 계약하러 가요. 회사가 가까워서 지금 동네에 살았는데요. 지금 동네에 살았는데요. 빌딩 숲 사이라 근처에 녹지가 없어서 삭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으로 돈에 맞춰가는 게 아닌 제가 원하는 조건의 동네를 선택했어요. 가까운 곳에 공원도 있고 물도 있는 곳으로 이사해요. 너무 설레고 기대되는데요. 오늘 부동산 같이 가주는 사랑하는 동생에게 치킨 사주고 싶어요. 곽디, 기회를 주세요. 하셨습니다. 아, 오늘 부동산 계약하러 가시는구나.
0: 네, 11시 반에 가야 돼요.
1: 와, 너무 축하드립니다. 진짜 큰일을
0: 너무
1: 치르시는
0: 감사합니다.
1: 건데요.
0: 네.
1: 빌딩 숲에 계속 산다는 게 사실 참 멘탈에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0: 그죠. 전문가님 입장에서도 그렇게 보이시나요?
1: 사실 저는 서울에 여기저기를 정말 다 살아봤는데 첫 독립지가 이제 남영동이었고 뭐 충정로, 광화문 어떻게 보면 진짜 회사 옆에 다 오피스텔에 살면서 진짜 이사 지긋지긋하게 많이 해봤었는데 그 마음 너무너무 이해가 됩니다.
0: 공감 감사합니다.
1: 공원 가시면은 뭘 제일 해보고 싶으세요? 집 근처에 공원이 있으면은 뭘 제일 해보고 싶으세요?
0: 퇴근하고 뭔가 그 노을을 보면서 한번 그냥 걸어도 보고 러닝 이런 거 제대로 해본 적 없는데 그런 것도 좀 해보고 싶고 그래요.
1: 그 공원은 좀 미리 가보셨어요?
0: 그 낙산공원 근처거든요.
1: 거기 너무 예쁘죠?
0: 그래서 옛날에 그냥 뭐 드라이브로 한번 가본 적 있는데 걸어서는 가본 적 없어서 또 기대되고 있어요.
1: 근데 지금까지 그래도 서울에서 살면서 그래도 여기는 좀 정이 들었다. 뭐 이런 동네 있으셨을까요?
0: 제첫 번째 상경했을 때가 진짜 엄마가 제가 부산 사람인데 서울 상경을 반대해가지고 엄마 하여튼 해서 제일 싼 데를 찾아서 500에 25 옥탑방을 찾아서 신당동을 갔었어요. 근데 동네가 서울인데도 그래도 되게 아기자기하고 뭐 시장도 있고 그래서 처음 상경이기도 하고 또막 떡볶이도 먹고 이런 또 그래서 정이 그때는 좀 들었던 것 같아요.
1: 이번 동네는 그 동네보다 신당동보다 더 좋은 동네가 되길 바랍니다.
0: 아유,
1: 자,
0: 고맙습니다.
1: 이제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정답을 말할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자, 더하기를 하자. 더하기를 하자. 46 더하기 24는?
0: 더하기
1: 하나, 둘, 셋.
0: 13, 60,
1: 다시.
0: 14라고 하셨나요? 죄송합니다.
1: 땡! 정답은 70이었고요. 자, 두
0: 아이고,
1: 번째
0: 네.
1: 문제. 5월을 영어로 하면? 하나, 둘,
0: 메이.
1: 셋. 네. 저보다 빨리 답을 주셨는데요. 정답. 세 번째 문제. 너를 사랑해, 나의 마음이. 너를 생각할수록 이 노래 원곡을 부른 그룹은 하나, 둘, 셋.
0: SES.
1: 정답. 이거 그린라이트인가요? 라는 말을 유행시킨 JTBC 연애 상담 예능 프로그램의 제목은 마녀. 하나, 둘, 셋.
0: 사냥.
1: 정답. 곤충의 몸은 크게 이것, 가슴, 배로 나뉘죠? 여기서 이것은 하나, 둘, 셋.
0: 머리.
1: 정답. 아주 좁고 얕은 성격을 가진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밴댕이. 하나, 둘, 셋.
0: 소갈딱지?
1: 정답. 부처님 오신 날은 이 사람의 탄생일인데요.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뒤 불교의 가르침을 전한 이 사람은 하나, 둘, 셋.
0: 부처님 시타르타?
1: 네, 석가모니 부처님. 맞습니다. 정답. 저 곽정은은 굿모닝 FM에서 이것 관련 코너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마음을 차분히 가다듬고 내면에 집중하는 수련으로 영어로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 둘, 셋.
0: 명상.
1: 정답. 모든 사물이나 현상은 적절한 때와 인연이 맞아야만 일어난다라는 뜻의 불교 용어 시절. 하나, 둘, 셋.
0: 인연.
1: 정답. 조선 제3대왕인 태종의 장남이자 세종대왕의 형으로 한때 왕세자였지만 결국 폐세자가 된 인물은 하나, 둘, 셋.
0: 모르겠다, 곱창은 최고다.
1: 땡. 정답은 양녕대군이었습니다. 자, 이제 결과 알아볼까요? 총 8개 문제를 맞추셔서 성공입니다.

0: 기본 선물에 치킨 콜라 세트까지 획득하셨고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정유선님, 부동산도 계약, 수월 퀴즈 성공 축하드려요 하셨습니다. 이분 포함해서 여덟 분께 선물로 바나나 맛 우유 보내드릴게요.
1: 네, 고맙습니다.
0: 네, 저 최과장 씨, 끝으로 네. 한마디 하실까요?
1: 아, 네, 이제 새로운 집에 이사하게 되고 새로운 또 환경에 가는데 나에게 스스로 칭찬하고 응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같이 가던 우리 동생 동근이 오늘 너무 고마워. 또 박정은 작가님 앞으로 구독하고 명상도 새로운 집에서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새 집에 옮기셔서 더욱더 즐거운 일들만 생기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덤덤한 퀴즈까지 이어갈게요.
2: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3: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4: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5: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자, 이번엔 여러분께 더불어 드리는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사실 요거 시그널 나올 때 BGM 나올 때 덤덤덤덤덤덤 이거 하라고 했는데 제가 못하겠습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머리 관련 문제입니다. 머리를 좌우로 흔드는 도리도리는 보통 부정을 의미하죠. 그렇죠? 하지만 이 나라에서는 긍정의 의미로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명상과 불교의 발상지이자 뉴델리가 수도인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힌트. 이미 다 아실 것 같은데 근데. 커리, 난, 탄두리 치킨 등 유명한 전통 음식이 많죠. 네, 정답 보내주실 곳은요. 문자 샵 8000번,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들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퀴즈 맞히신 분들 중에 5분 추첨해서 멀티비타민 보내드리고요. 정답과 당첨자는 잠시 후 3부에서 발표할게요. 저희는 핑클의 인디언 인형처럼 듣겠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소유보다 경험이 행복도를 높인다. 그래서 물건 구입에 돈을 쓰기보다 여행이나 공연 관람, 뭔가를 배우는 거에 쓰는 게 더 좋다죠. 그런데 소유보다 경험의 비중을 두라는 원칙은 물건을 살 때도 활용해 볼 수 있는데요. 화분을 사는 기쁨보다 산 뒤에 기르고 가꾸는 즐거움, 새 차를 사는 희열보다 그 차로 여기저기 달리는 시간, 좋은 요리 기구를 사는 만족감보다 그걸로 신나게 만들어 먹는 게 행복을 준다는 뜻이죠. 사는 즐거움이 아니라 사서 뭔가를 하는 즐거움, 그걸 노래하겠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번지는 5월. 소중한 가족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여정 위에서 잊지 말아야 할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인데요. 나른한 봄의 불청객, 졸음운전은 찰나의 방심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운행 중에는 수시로 창문을 열어 차 안의 공기를 맑게 환기하는 것이 좋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쉼표를 찍는 여유인데요. 졸음이 몰려오기 전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가지는 10분의 짧은 휴식은 도로 위에 확실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또한 뒷좌석에 앉은 아이들의 안전띠가 제대로 매여 있는지 한 번 더 살피는 세심한 눈길도 필요하죠. 떠남의 즐거움보다 돌아옴의 안도가 더 깊이 남는 5월. 그 여정의 완성은 언제나 안전이라는 약속입니다.
2: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살아가는 가구 하이퍼스.
2: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하이퍼스.
3: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4: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5: 어? 여긴 어디지?
3: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4: 다녀오겠습니다.
5: 어? 토끼다.
4: 길을 잃었어.
6: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3: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7: 집에 데려다 줄게.
4: 누구세요?
3: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6: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3: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1: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저는 스페셜 DJ 곽정은이고요. 덤으로 드리는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해야죠. 머리를 좌우로 흔드는 도리도리를 긍정의 의미로 사용하는 나라, 정답은 바로 인도였습니다. 9076님 정답 인도입니다 하셨네요. 인도인 친구가 있는데요. 김치찌개를 너무 좋아하는데 먹을 때마다 좌우로 진짜로 공개를 흔들더라고요 하셨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좀 익살맞고 되게 재밌어요. 그죠? 김정환님 정답 인도. 난과 함께 먹는 정통 인도 카레랑 짜이가 먹고 싶은 아침이네요. 아 배고파 하셨습니다. 이분들 포함해서 정답 맞춰주신 다섯 분께 멀티비타민 보내드릴게요.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을 참고해주세요. 오늘 3, 4분은요. 부처님 오신 날 대체 휴일을 맞아서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여러분을 번뇌하게 만드는 고민들 만나보고요. 제가 상담해드리면서 딱 맞는 불교 경전도 읽어드릴 거예요. 제가 여러분 불교 경전 전공자인 거 알고 계시죠? 기대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오뚜기 카레, KB국민은행,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포스코 ENC, 정식품, IS 동서,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음식물 처리기 휴렉, 빙그레,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워킷과 함께합니다.
2: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8: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7: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9: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넘어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5분 20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1: 네, 차분한 명상 시간에 저는 집중 호우 얘기를.
0: 아, 진짜요? 어디가요?
1: 죄송합니다. 오늘까지는 일단 좀 차분하게 지내셔도 되겠는데요. 아, 근데 네. 내일은 폭우에 대한 대비를 좀 단단히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맑음과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어제 서울의 낮 기온은 29도까지 올랐고요. 오늘은 30도가 예상됩니다. 대전, 전주 29도, 대구가 28도로 오늘까지는 낮 동안 뜨겁고 덥겠고요. 충청, 이남, 내륙 지방으로는 한때 소나기가 지나기도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 산지에는 이미 비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제주도와 남해안 중심으로 내리다가 내일 새벽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모레까지 서울 등 대부분 지역 30에서 100mm가 내리겠고요. 남해안에는 최대 200, 제주 산지로는 최대 300mm의 집중 호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레 새벽에 중부지방부터 그쳐서 모레 오후가 되면 대부분이 그쳐 있겠습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맑음과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스페셜 DJ를 맡은 작가이자 명상쌤 곽정은이고요. 오늘 3, 4부는요. 부처님 오신 날 대체 휴일을 맞아 특집 코너로 꾸며줍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불안한 마음도 느끼고 또 방황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괴로워하기도 하는데요. 불교에서는 괴로움을 번뇌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을 번뇌하게 만드는 고민들 제가 상담도 직접 해드리고요. 상황에 어울리는 불교 경전도 읽어드릴 거예요. 고민 사연은 차차 만나보는 걸로 하고요. 사실 뭐 제가 방송도 하고 작가이기도 하지만 명상쌤으로 지금은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명상이나 이 상담심리의 많은 부분들이 불교와 연관이 정말 많이 되어 있어요. 근원을 쫓아가다 보니까 동국대학교에서 이제 불교 철학까지 공부를 하게 된 건데요. 처음에는 조금 사람들이 반응이 너 왜 갑자기 불교에 빠졌냐 뭐 이런 반응도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엄마가 되게 독실한 크리스찬이시고 저도 한 20년 교회를 다녔으니까. 근데 저는 이게 종교 이전에 철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경전을 공부를 해보니까 왜 괴로운가, 어떻게 하면 불안함과 잘 지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룬 것이 경전이다 보니까, 그냥 경전이 오래된 그냥 그 문학 작품 혹은 그냥 잘 모르는 얘기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실제 삶과 정말로 맞닿아 있는 구체적인 심리학 특강이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거는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본성을 맑고 밝게 빛나는 것으로 규정했다 는 사실인데요. 보통 우리가 뭐 마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아,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 나는 이런 뭔가 질환이 있어, 이런 게 나의 문제점이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은 마음은 원래는 깨끗하고 이제 고요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인데 밖에서 들어온 번뇌 라는 것에 쉽게 오염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는 방법들을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수행하는 것, 이것이 이제 불교 명상 그리고 명상의 굉장히 특별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방법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오래된 경전을 바탕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께서 이 명상법을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신다면 아마도 아, 진짜로 마음이란 고요하고 깨끗하고 빛나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훨씬 더 잘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속 번뇌를 저랑 같이 하나하나 사부작사부작 살펴보면서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시간을 준비해봤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여러분 고민사연 만나볼 거예요. 고민이 있는 분들은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들고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웨이브 투 얼스의 배드 듣고 올게요.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저는 오늘 스페셜 DJ를 맡은 방송인이자 명상 지도자, 작가이자 명상쌤 곽정은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웨이브 투 얼스의 배.

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을 번뇌하게 만드는 고민들 상담해드리면서 그에 딱 맞는 불교 경전도 소개해드릴 거예요. 사실 이 불교 경전이요, 마음의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굉장히 T적이에요. T. 여러분 T예요? F예요? 저는 참고로 그 T인데요. T한테는 너무 T적인 접근이라서 굉장히 마음에 들고 익숙하고 F한테는 조금 빈 공간을 채워주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의 단면을 이렇게 자세하게 뜯어보게 도와주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께 이런 사연들과 함께 경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고민 사연 소개를 해드릴게요. 6377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올 한 해 저에게 좋은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개인적인 일도 그렇지만 일적으로 회사에서 인정받았거든요. 연봉 협상도 꽤 잘 됐고요. 얼마 전에는 그토록 바라던 승진까지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축하도 많이 받았어요. 땡땡씨 이번에 승진했다며? 축하해. 야, 이제 탄탄대로겠네. 부럽다.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왠지 모르게 자꾸 불안해져요. 막상 바라던 걸 이루고 나니까 허탈한 마음까지 듭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인생이 마치 끝없는 숙제처럼 여겨지기도 하네요. 사람은 결국 무엇으로 살아가는 걸까 싶더라고요. 정우님은 혹시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 불안하고 공허한 마음 어떻게 다독이면 좋을까요? 6377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 중에서 그 청취자분들의 시샘을 가장 많이 받을 배부른 사연이 도착을 했네요. 아니 이게 무려 승진에 연봉 인상까지 다 이룰 걸 다 이뤄놓고 불안해서 죽겠다니요. 근데 저 이거 너무너무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승진하고 연봉 인상 받고 근데 너무 바쁘고 너무 잘 나가는데 그때 오히려 가장 괴로웠어요. 내가 잘하면 잘하는 것 때문에 행복하다기보다 아 다음 달에는 내년에는 이만큼 더 잘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어떤 실존적 불안이 다가오더라고요. 약간 그 피라미드 모양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아래에 있을 때는 되게 넓잖아요. 아래에 있어서 좀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언제 위로 올라가지 하지만 계속 승진을 하고 연봉이 올라간다는 것은 사실 피라미드의 위로 점점점 올라가는 거니까 내가 딛고 있을 땅은 그만큼 좁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 기울기가 점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높이가 올라가면 아 이제 내가 더 오를 곳은 남아있지 않으니까 이러다가 언젠가는 조직에서 밀려날 때도 오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차장까지 승진했었는데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출근길이 오히려 더 약간 그 쫄린다고 해야 될까요? 마음이 더 긴장도가 높아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이분께 보내드리고 싶은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초기 불교 경전 중에 맞지만 이까야라는 경전이 있는데요. 거기서 22번째 경, 뱀의 비유경이라는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여기에는 유명한 그 뗏목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살짝 읽어드릴게요. 수행승들이요.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가는데 큰 물이 넘치는 강을 만났다. 이 언덕은 위험하고 두렵고 저 언덕은 안온하고 두려움이 없는데 이 언덕으로부터 저 언덕으로 가는 나룻배도 없고 다리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생각했다. 내가 풀과 나무와 가지와 잎사귀를 모아서 뗏목을 엮어서 그 뗏목에 의지해서 안전하게 저 언덕으로 넘어가면 어떨까.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뗏목을 엮어서 뗏목에 의지하여 두 손과 두 발로 열심히 저 안전하게 저 언덕으로 건너갔다. 그 언덕에 도달하자 그는 이와 같이 생각했다. 아 이제 이 뗏목을 머리에 이거나 어깨에 메고 갈 곳으로 가면 어떨까. 자 수행승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이 뗏목을 제대로 처리하는 것인가. 수행승들이요. 이제 그 사람은 저 언덕에 도달했을 때 이제 나는 이 뗏목을 육지로 예인해 놓거나 물속에 침수시키고 갈 곳으로 가면 어떨까라고 생각했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해야 그 사람은 뗏목을 바르게 처리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경전 내용이 나오는데요. 부처께서는 그 위대한 당신의 가르침조차 다음 여정을 떠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강물에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물며 승진을

결혼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번에 한번 건너갈 수 있게 도와주었던 뗏목이 너무 소중해서 이걸 계속 들고 가야 된다. 난 이거 계속 붙들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실 수 있는데요. 이때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 목표, 다음 가치를 찾는 거 바로 그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테크닉이 필요할 텐데요.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조금 그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내가 한번 쥔 성취라는 뗏목에서 시선을 돌려보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요, 남을 돕는 일을 시작해보는 겁니다. 이게 항상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어디에 제가 기부를 해야 됩니까? 뭐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가야 됩니까? 이런 생각 하시는데요. 절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걸 할 줄 알아야 그 다음이 있는 거니까요. 뭐 예를 들면은 회사 안에서 뭔가 업무에 서툰 후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거나 커피 한 잔을 건네보는 거예요. 어떤 사심이나 어떤 기대치도 없이, 혹은 뭐 회사 밖에서 아주 작은 기부나 봉사활동 시작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나만 바라보면서 떨고 있던 시선이 있을 거예요. 나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늘 자기에 대한 생각이 많이 빠져 있었을 텐데 이거를 다른 사람을 향한 연민으로 넓힐 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뭐 이런 불안은 사라지고 아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진짜 삶의 이유 그리고 단단한 효능감 이런 것들이 차오를 겁니다. 뗏목은 이제 강가에 내려두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6377님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고민사연 또 만나보겠습니다. 이유미님 말씀 주셨는데요. 회사에서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너무 위축돼요. 남들의 기대 말고 제 자신에 집중할 수 있게 외부의 번뇌를 제거할 좋은 방법 부탁드려요 하셨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걸대로 하시면 됩니다. 내 자신에 집중하려고 자꾸 마음 먹다 보면 자꾸 내 고민에만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게 돼요. 그럴 때 아, 나는 이런 고민이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대로 이런 고민이 있구나. 내가 가진 장점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게 없을까라고 좀 초점을 맞추시다 보면 내 고민의 무게도 조금 줄어들고요. 다른 사람과 함께 소통하는 과정에서 훨씬 더 많은 어떤 기회들 또한 새로운 인연들 이런 것들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곽 교수님, 신지연님이 물어보셨어요. 곽 교수님, 자기가 뭘 잘못한지 모르는 사람한테 그 사실을 알려줘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냅둘까요? 하셨습니다. 알려줄 필요가 있죠. 항상 그냥 냅두다 보면은 오히려 내 미움만 커지기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잘못한지 모르는 사람한테는 알려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서 알려주는 사람과 망신 주고 싶어서 알려주는 사람. 그러니까 그 시작점이 어딘지는 자기가 솔직히 제일 잘 알고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이 잘 못하는지 모른 것 같아서 내가 알려줘서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라는 마음이면 말이 부드럽게 나갑니다. 그죠? 그 이야기를 하는 나도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이렇지 않아요. 근데 저 사람 한번 아, 망신 줘야겠어 이러면 나도 긴장돼서요. 그 결과도 절대 좋지 않습니다. 아, 다음 사연 볼까요? 5219님, 70대 주부입니다. 예전에는 힘들게 살다가 지금은 편해졌는데요. 가끔씩 과거에 힘들게 살아왔던 것들 생각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재미있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꿀팁 주실 수 있나요? 하셨는데요. 과거에 힘들게 살았던 거 생각하게 되신다고 하셨는데 이걸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생각하면 자꾸만 힘들게 살아왔던 것들을 반복해서 내 안에서 이제 반출을 하게 됩니다. 마치 소가 그 과거에 그 먹었던 걸 자꾸 이제 되새김질 하듯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과거에 힘들게 살았지. 근데 그때 내가 배웠던 건 뭐지? 그래서 새롭게 깨달았던 건 뭐지? 라고 자꾸만 인지적으로 자기의 과거를 이제 다시 되돌아보는 걸 하는 거죠. 되돌아보되 감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되돌아보되 그때 배웠던 건 뭐였지? 하고 다시금 그 역사를 새롭게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신다면 아마 좋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3

3부 마무리하고요. 노래 한 곡 듣고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4부에서도 여러분을 번뇌하게 만드는 고민들 만나볼 거예요. 그러면 토이의 토이 권진아의 그녀가 말했다 듣고 올게요.

0: 행복을 찾아가는 해답,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삶을 살펴 더 나은 이민 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일을 위한 함께 찾아가는 행복,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국가데이터처.
1: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2: 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 방수 탄탄 방수
3: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2: 탄탄 방수
3: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4: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8: 8시 30분 7초 교통상황 확인해 봅니다.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9: 네. 마음이 편해지는 휴일 아침입니다. 오늘 일찍 움직이시는 분들 도로 위도 편안하게 지나실 수 있겠습니다. 차들이 늘고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아직은 수월한 흐름입니다. 고속도로 서울 방향 정체도 9시를 넘겨야 시작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9시 출발 기준으로 그래도 요금소 소요 시간을 보면 점점 늘고 있기는 합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9시 출발하시면 6시간 정도 걸리겠고요. 대구에서 서울이 5시간, 목포에서 서울이 5시간 10분, 대전에서 서울은 2시간 가까이, 강릉에서 서울은 5시간, 또 양양에서 남양주는 3시간 10분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속도로 아직 전 구간 수월하고 서울도 수월하게 지나실 수 있겠습니다. 도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4부 시작했고요. 저는 스페셜 DJ를 맡은 작가 곽정은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대체 휴일을 맞아서 여러분을 번뇌하게 만드는 고민들 만나보면서 그에 딱 맞는 불교 경전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사토 에미코님, 지난주에 수술해서 몸조리하면서 듣고 있어요 하셨어요. 목소리도 차분하고 음악도 좋고 제 마음이 또 편해져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여러분의 고민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이 사연은 6242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퀭한 눈으로 아침을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밤마다 흑역사가 떠올라서 이불을 뻥뻥 차다가 잠을 설치곤 하거든요. 아,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몇 년 전에 했던 말실수라든지 혼자 괜히 오버했다가 민망했던 순간이라든지 다른 사람은 기억도 못할 지극히 개인적인 흑역사 때문에 잠을 못 이룹니다. 아니, 흑역사는 왜 또 그리 선명하게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창피했던 순간의 공기, 사람들의 표정, 난감했던 기분까지 진짜 고스란히 다 떠올라요. 마치 그때 그 순간으로 돌아간 것처럼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으악 소리를 지른 적도 진짜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되뇌어봐도 자꾸 떠올라서 저를 괴롭히는데 이 흑역사를 제 머릿속에서 지우는 방법 없을까요? 자, 흑역사 때문에 잠 못 이루는 6242님의 사연이었는데요. 6242님, 지우고 싶다고요? 미안하지만 절대 못 지웁니다. 진짜 그 머리를 다치면 지워질까?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건강하게 살면서도 기억만 삭제하고 싶으시다는 건데 이건 뭐 영화 소재죠. 그만큼 실제로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뇌는요, 뭐랄까? 진짜 약간 청개구리 같아서 뭔가를 생각하지 마시오!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그걸 더 생각해요. 정말 유명한 비유가 있는데 지금부터 분홍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시오! 하고 저희가 1, 2분 정도 주잖아요? 그럼 다들 분홍 코끼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생각하지 말아야지가 주제가 되기 때문에 그게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거죠. 지금 흑역사를 지우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밤마다 이불을 찬다고 하셨는데요. 오히려 이 생각을 지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이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흑역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진짜 그 무덤까지 갖고 가야 될 흑역사가 몇 개 있습니다. 그걸 다 말하면 사회생활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아마도 현실의 문제보다는 이제 과거의 문제를 계속 이제 생각하고 반추하고 이렇게 뒤돌아보는 것이 나에게 조금 더 편안해진 것은 어쩌면 그게 지금 현실을 좀 더 잘 살기 위한 나만의 처방전은 아니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끔 우리가 약도 잘못 먹을 때가 있잖아요. 오남용을 할 때가 있잖아요. 어찌 보면 현실의 문제를 더 잘 해결하고 싶어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지금 현실의 문제를 더 잘 못 보게 만들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나한테 도움이 되는 행위인가 이 문제를 충분히 생각해 보시기를 전 진심으로 바래요. 근데 이렇게만 말씀만 드리면 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제가 이번 사연에 대해서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화살경이라는 경전이에요. 아마도 포털 사이트 같은 곳에 화살경, 화살의 경 이렇게 치면 자세한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경전인데요. 이 화살경, 쌍유따 니카야의 36번째 경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탁께서 되게 아주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짧아요. 배우지 못한 무지한 범부는 괴로운 느낌을 경험할 때 슬퍼하고 통곡하고 가슴을 쥐어짜며 미혹에 빠진다. 그는 두 가지 느낌을 경험하니 몸의 느낌 그리고 마음의 느낌이다. 그것은 마치 사람이 날아온 화살에 한 번 맞고 나서 바로 두 번째 화살에 또 맞는 것과 같다. 이런 경전의 말씀이 있어요. 사실 처음 들으신 분들은 아유 화살 두 개인데 이게 무슨 얘기지? 몸의 느낌, 마음의 느낌? 조금 이제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간단합니다. 인간은 태어난 이상 누구든지 뭐 실패라든지 누구한테 배신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본인이야 뭐 말의 실수, 행동의 실수 이런 식으로 첫 번째 화살을 맞아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일상에 일어나 버린 부정적인 사건, 그것을 바로 첫 번째 화살이라고 해요. 근데 이 첫 번째 화살만 맞으면 그 화살의 통증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두 번째 화살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맞은데 또 맞으면 어때요? 진짜 아프죠? 화살을 맞은 곳에 또 맞으면 어때요? 진짜 아플 거예요. 근데 바로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스스로 스스로에게 쏘는 화살이에요. 그래서 더 아프고요. 이 통증은 훨씬 더 크게 길게 오래갑니다. 지금 이렇게 밤에 잘 때 이건 지나간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계속 그거를 불러일으키면서 후회하고 자책하는 이 마음이 바로 두 번째 화살인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화살은 여러분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경전의 내용들이 다 언제적 경전인지 아세요? 2500년 이상 된 경전들입니다. 즉 2500년 전에 삶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을 문명이 이만큼 발달하지 않았을 시대의 사람들도 똑같이 밤에 자다가 이불킥을 했다 안 했다? 완전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문제인 거예요. 다만 첫 번째 화살, 그러니까 후회될 만한 상황을 경험한 걸로 끝낼지 아니면 맞은데 또 맞는 식으로 자기가 아픈 자리에다가 자꾸 화살을 쏠지 이것은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뭔가 자꾸 후회가 되고 이불킥할 만한 사연들이 마음속에서 자꾸 생각이 나시면 아, 이 생각하면 안 되는데 아, 자꾸 왜 이 생각나지? 라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두 번째 화살이고요. 그 순간 알아차리고 아 이거 지금 두 번째 화살이야 라고 조금 다정하고 친절하게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 요거 두 번째 화살 쏘고 있구만 하고 알아차려 주는 것만으로 마음이 훨씬 안정이 될 겁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느냐 그 테크닉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오늘 밤부터 당장 해보세요. 어떻게 하냐면요. 또 그 이제 그 좀 내버리고 싶은 그 기억이 스멀스멀 올라오면 지우려고 몸부림치면서 침대 위에서 뒹굴지 마세요. 침대가 곧 괴로운 공간이 됩니다. 대신에 딱 5분 정도 시간을 주는 거예요. 스마트폰 타이머를 딱 5분에 맞추고요. 침대 밖에 거실로 나옵니다. 나와서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거나 아니면 맨바닥에 그냥 발바닥을 딱 붙이고 서서요. 호흡을 3번 정도 크게 들이쉬고 내쉽니다. 이렇게 3번 정도 들이쉬고 내쉬고요. 이때 휴대폰 보면 안 돼요. 휴대폰은 그냥 타이머만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혹은 그냥 다정하게 조용하게 나한테 스스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화살은 맞아.

맞네. 근데 두 번째 화살은 안쏠 거야 하고 물리적으로 공간과 행동을 좀 바꿔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까 침대 위에서 했던 그 생각들이 조금 이제 리프레시가 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엄청 바쁠 때 몸의 감각으로 주의를 돌리잖아요. 그게 정말 중요한 2500년 전의 수행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막 산란할 때는 발바닥의 감각으로 나를 좀 데려오는 것. 이런 식의 방법을 충분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부터 진짜 마음이 좀더 편안해지길 바래요. 5333님, 저도 젊었을 땐 흑역사 때문에 이불 뻥뻥 차고 그랬는데요. 이불이 천장까지 올라갔다는 소문이. 나이 마흔 넘으니까 건망증 때문에 생각이 하나도 안 납니다 하셨는데요. 아, 이건 조금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50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유, 좀 흑역사 있으면 어때요? 사실 흑역사가 나를 만들어준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때 내가 뭘 배웠지?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잠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노래 한곡 듣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고민 사연 만나볼게요. 노래 노라 존스의 Don't Know Why 듣겠습니다.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저는 오늘 스페셜 DJ를 맡은 작가이자 명상쌤 곽정은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노라 존스의 Don't Know Why였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의 고민 소개해드릴게요. 이번엔 연애 관련 고민이네요. 5331님이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원래부터 질투가 많은 편이에요. 근데 연애를 하면

질투가 크게 다릅니다.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랑 대화만 해도 질투가 나고요. SNS에 여자 지인이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누르면 신경이 쓰여서 남친한테 그 여자 누구야? 원래 알던 사람이야? 언제부터 알았는데? 꼬치꼬치 캐묻곤 하죠. 그래서 가끔은요 남친 휴대폰 검사까지 한답니다. 처음에는 질투하던 제 모습을 귀엽게만 보던 남자친구도 아 이제는 좀 질려하는 것 같아서 고민이에요. 표정에서 다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러지 말아야지 다짐은 하는데 불안한 마음이 제 마음대로 조절되지 않네요. 제 마음 안에 있는 질투로 인한 번뇌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오늘 사연은 약간 왜 내 사연 같지? 제가 마흔 이제 여덟 아홉 이렇게 되는데요. 이 나이에도 질투합니다. 아마도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은 20대, 뭐 돼봐야 30대 이러실 것 같은데요. 네, 질투는 그냥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연애를 하면서 질투 좀 할 수 있죠. 사실 어느 정도의 질투는 또 내가 이 사람을 진짜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그 증거이기도 하니까요. 예를 들어 바람둥이들이 뭐 한 파트너에게 질투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당연히 질투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너무 지치고 그렇죠? 내가 너무 약간 별로인 사람이 되어가는 그 기분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좀 자기의 멘탈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이 끼쳐지는 게 폰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뭔가 아, 뭐 질투할 일이 아니었군. 그래도 나를 좋아하는군. 이렇게 생각해서 안심이 되는 거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근데 돌아서면 또 불안해지잖아요. 예를 들어 뭔가 그 여러 명의 얘기를 이제 우리가 예, 그 잠깐만요. 네. 그래서 뭔가 폰을 이제 확인해가지고 안심했다가 치더라도 그 다음에 연락이 오면 그걸 또 확인해야 되잖아요. 다음에 또 뭔가 카톡 이렇게 하고 뜬다거나 뭔가 메시지가 오면 계속해서 나의 불안이 어떻게 보면 계속 중첩되는 거니까 이게 결국은 나의 멘탈만 털리는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질투도요 일종의 중독입니다. 사실은 내가 중요한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그 감각이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질투도 이제 약간의 그 도파민처럼 계속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그런 감정인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 관계를 오히려 무너뜨려요. 왜냐하면 지금 사연자분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옛날에는 나를 귀여워하더니 이젠 좀 질려한다라고 하셨잖아요. 아마도 이제 질투를 계속하는 사람들 경우에는 그래도 내가 중요한 사람일 거야.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일 거야.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겠지라는 생각을 계속 확인하고 싶은 건데 실제로는 마음속에 깊은 불안이 잠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시에 두 가지 생각을 내가 돌리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아주 작은 어떤 사인만 보여도 예를 들어 모르는 사람에게 연락이 왔다. 뭔가 자꾸 좋아요가 눌린다. 이러면은 거봐 내가 생각하던 그게 맞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상대방을 계속 몰아붙이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잘 지내고 싶었을 뿐인데 상대방을 더 자극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상대방이 나를 배신하거나 상대방이 나를 싫다고 말하는 그 상황 야 진짜 그와 만나자 너 못 만나겠다 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바로 그 상황을 내가 계속 자극하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이거 너무 슬픈 얘기 아니에요? 가장 피하고 싶었던 상황인데 결국 내가 그 상황을 더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행동은 이제 그만하시고요. 그만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경전의 내용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가죽끈의 묶임의 경이라는 조금 독특한 제목의 경전이 있는데요. 쌍유딴 이까야라는 경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경전 내용을 조금 소개해 드릴 건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가죽끈에 묶인 개가 막대기나 기둥에 단단히 묶여서 그거에 따라서 돌듯이 그
세상에

배우지 못한 일반 사람들은 물질을 자기라고 여기고 느낌을 자기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모습을 자기라고 생각하고 그것에게서 감겨서 계속 따라 돈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사연자님은 내 삶의 주도권, 내 마음의 주도권을 남자친구라는 기둥에 단단히 묶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랑 대화하는지, 그 사람이 누구랑 뭐 좋아요가 눌리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나의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자유로운 영혼도 아니고 주체적인 사람도 아니고 그냥 남자친구의 행동에 따라서 내 마음에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매우 종속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슬프죠. 질투라는 이런 불편한 마음 뒤에는요. 사실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는 내 안에 작은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우리가 좀 더 달래줄 수는 없는 걸까요? 전 달래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바로 명상입니다. 명상 시간. 제가 또 명상 쌤이니까 이 시간 빼놓을 수 없죠. 함께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고 명상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비 명상입니다.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먼저 편안하게 앉거나 또 누워서 지금 있는 그대로의 호흡에 잠시 마음을 기울여 봅니다. 숨을 크게 쉬어야지, 길게 쉬어야지 이런 생각들도 모두 그냥 거기에 둡니다. 얕으면 얕은 대로, 숨이 짧으면 짧은 대로 편안히 숨이 빠져나가고 들어오는 것만 허락합니다. 편안하고 부드럽게 호흡하면서 이제 한 손 혹은 두 손을 나의 가슴 위, 쇄골 아래 정도에 부드럽게 올려놓으세요. 부드럽게 뛰는 심장과 함께 지금 나의 마음을 느껴볼 수 있는 만큼 느껴봅니다. 이 마음 안에 약간의 긴장과 불안과 더 사랑받고 싶은 욕심이 있다면 마음을, 가슴 부위를 토닥토닥 해주면서 나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내가 편안해지길, 내 마음이 편안해지길, 내가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오늘 하루도 부디 잘 살기를.

0: 그럼 이쯤에서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오겠습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5: 아우, 남는 게 없어요.
4: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2: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먼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이래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 자연주의 스킨케어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3: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4: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저는 오늘 스페셜 DJ를 맡았던 작가이자 명상쌤 곽정은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대체휴일을 맞아서 여러분을 번뇌하게 만드는 고민들 만나봤는데요. 아이고 여러분들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능숙한 주인장이 사라지고 약간 버벅대가지고 예, 조금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종종 명상 선생님으로 굿모닝 FM 찾아올 거니까요. 그때 만나는 걸로 하고요. 예, 그 내일은 개그우먼 허한나 씨가 스페셜 DJ로 함께 하신다고 해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아 약간 긴장 많이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 응원 때문에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Have a good day.
5: .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6: . 짙푸른 동해의 파도가 절벽에 부딪혀 하얀 포말로 흩어지는 곳 양양 낙산사에는 천년을 이어온 신비로운 약속이 전해집니다. 신라의 승려 의상은 관음보살의 자비로운 손길을 구하며 이 바닷가에서 기도를 올렸는데요. 정성이 하늘에 닿은 듯 어느 날 거친 파도 사이로 신비로운 기운이 서린 붉은 연꽃 한 송이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눈부신 꽃 위로 관음보살이 나타나 의상에게 깨달음을 전했고 그 성스러운 자리에 세워진 작은 암자가 바로 오늘날의 홍면암입니다. 바다 위에서 피어난 한 송이 붉은 연꽃. 그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누군가의 간절한 염원이 기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죠. 천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낙산사의 바람은 그날의 향기를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7: MBC 강훈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2026 강릉 단오제 영산홍 챌린지. 5월 25일까지 강릉 단오제 공식 노래인 영산홍가를 챌린지로 즐기고 총 상금 2천만 원의 주인공이 돼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강릉 단오제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 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무한방송.
3: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